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주민 민원 등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기동대 등 경력을 동원해 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 훼손 관련 행정응원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투표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재창하는 등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 측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새벽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개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 만에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국민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고 아프다면서 겸허하게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건 더 가다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직무정지 38일 만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첫 공식 업무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서울시의 안전기본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여름 수해와 폭염 대책을 점검하며 익숙함이 안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하고 부서 간 장벽을 허물어 2중, 3중의 안전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대표는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방한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는 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저녁 7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식사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깃집 형님조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 감소했고 감소한 인원은 2

0: 14.3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0.09% 떨어진 26,830.96에 마감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03달러로 전장보다 2.8%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권 배럴당 93.04달러로 3.1% 하락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 중재로 열린 회담 직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체결 기대감을 높이며 유가의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흑자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6개월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2위인 2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333억 8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2위입니다. 수출도 역대 두 번째인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4.5% 증가했습니다. 달걀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 가격으로 공급하는 달걀에 한해서 1인당 한 판 구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풀리는 달걀에 인당 구매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만란, 롯데마트는 행복 상생란 등을 통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을 지원하는 협업 제품을 6,000원대에 1인 한 판만 판매합니다. 트레이더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매 제한이 없지만 점포 재고 상황에 따라 1인 두 판 구매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6선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4선 남인순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4선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전라권과 제주도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6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9도, 습도는 6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개표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곳 그쪽에서 아직은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두가 졌다로 표현합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압승을 거두긴 거뒀는데 격전지에서 여러 곳을 놓쳤고요. 기초단체도 많이 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을 피했을 뿐 참패를 피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미묘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와도 연결돼 있죠. 오세훈 당선인이 대역전극을 펼쳤는데요. 지역별로는 강남 3구는 물론이고 용산, 영등포, 양천, 광진 같은 한강벨트를 사실상 석권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낙승을 거두긴 했는데 기초단체는 12곳이나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을 쭉 보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됐던 곳,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직접 타격을 보는 곳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부동산 시장과 또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간밤에 브로드컴 쇼크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온 대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장면을 꼽으라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표 막판에 선거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펼쳐진 이 대역전극의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양측 캠프의 전략 차이도 있겠지만은 역시 결정적인 것은 부동산 민심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특집으로 마련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1년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 어제 아침에 사실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시간에 설마 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역전을 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두 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선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서울시장 선거 저도 이제 개표 방송을 봤는데요. 예. 저는 이제 잠을 푹 자고 이제 눈이 빨짝 떠져가지고 5시 반에 끝났겠지 하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같이 같은 시각에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0: 혹시 저희 방송으로 보신 건 아니구나. 예.
2: 저는 그냥 그 특정 방송사는 보지 않고 네. 그냥 중간으로 봤는데.
0: 알겠습니다.
2: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를 보게 되면 저는 부동산 민심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선거였고요. 이제 서울만의 특징입니다. 서울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난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규제도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2: 결국에는 표심도 이제 뒤에 또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한강 벨트 쪽에 표심이 갈려졌다. 예전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0: 네.
2: 2022년 대선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맞붙었는데 그때는 이제 80만 표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그때도 선거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2020년 총선 때 색깔이 2022년 대선 때 바뀌었는데 어디서 바뀌었냐면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곳, 시 색깔이 바뀌었다는 예. 게 한번 확인이 됐고 이번에도 또 한번 한강벨트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곳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아본 정부 네. 여당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보유세, 재산세 이런 측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2: 저는 세금이 가장 큰
0: 세금이다.
2: 1번 원인은 세금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다양한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제가 그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걸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세요.
0: 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기긴 했죠. 서울 전역은 아니 뭐 그 구역도
1: 네,
0: 다른 거고.
1: 그렇지만 예전만큼의 그 예. 격차도가 확실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 대한 그 자율성

0: 성 훼손에 대한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 뭐 여긴 원래 그랬으니까.
0: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진보가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곳들이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1: 그렇죠. 예.
0: 곳들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어야 되는데 한 1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1: 노원에서 6%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0: 네.
1: 도봉에서 6.59%포인트 차이. 눈에 띄는 게 성동구에서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 정원호 후보의 출신인데도 이런 것들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임대인 입장에선 그런
1: 예.
0: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본인에 대한 그 주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뭐 투표를 통해서 투영이 됐다라고
1: 네.
0: 볼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주 요건은 몇년 동안 계속 강화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선거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점점 그 뭐랄까요? 뭐 빨간색이라고 그러죠. 뭐 빨간색이 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면 뭐예요? 그 임차인들은 나가게 되고 임대인들이 들어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임차인들 빌려 사는 사람들은 나가게 되고 집주인들이 들어오게
0: 그렇죠.
1: 된다.
0: 실질적으로 들어
1: 네.
0: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1: 다
0: 정도는
1: 전세였죠, 뭐.
0: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1: 네.
0: 그런 단지였는데 지금은 그 임대인이라고 하는 그 실제 거주자, 그 소유주가 한 90%, 그리고 임차인은 한10% 정도 살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거기에서 엄청난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구에 한 3명, 4명이 사는 그런
1: 그렇죠.
0: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상당히 많은 표가 점점 그 이탈이 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또 비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그 손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선거 구도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들이 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주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서울에 대한 그 보수세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이런 보수세가 강한 곳들의 특징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1: 네.
0: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당선 소감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부동산 얘기가 거의 앞단에 나오거든요. 멘트
1: 그렇죠.
0: 안에서.
1: 이재명 정부에 직접 얘기하겠다, 막 이런
0: 예.
1: 얘기했죠.
0: 그만큼 이 부동산이 지금 서울에서 민감한 그 화두로 작용하고 최근 들어서는 2030에 대한 그 임차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까지도 가중이 됐다라고 봅니다.
1: 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토호제 거주요건 강화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임대인도 불안하고 임차인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져오고 여기다 세금 문제까지 겹치고
2: 그리고 하나 더
1: 이렇게
2: 있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의 특징이 2030, 40대들이야. 뭐 40대, 50대. 40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성향이 강하게
1: 강하죠. 예.
2: 나왔고요.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2030은 지금까지 이게 진보 성향이 좀 강했고
1: 네.
2: 여당한테 유리한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 많이
2: 특히 이제
1: 복수화됐더라고요.
2: 3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20대 뭐 남성분들은 그렇다고
1: 네.
2: 쳐도 30대에서는 여성분들도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세난입니다. 30대들이
1: 네.
2: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고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미혼 중에서도 주거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세판이 흔들리다 보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전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하려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이 정책이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1: 야,
2: 강
1: 난너 대체
2: 건너
1: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2: 그렇죠. 강
1: 거네요.
2: 건너 불구경하다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장 영향을 준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비 사업인데요. 뭐 30대들이 이제 아파트를 못 사다 보니까 정비 사업 또 이렇게 재개발 물건들
1: 네.
2: 그런 빌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우리가 신통 기획으로 더 빨리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가 이제 착착 개발이라는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가 뭐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389개 구역 해제한 부분에 대한 네. 두려움이 있거든요. 종부세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강남 한강벨트는 종부세가 두려운 거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구역 해제가 두렵습니다. 신통 확정됐는데 정원호 후보가 되면 신통 완전히
1: 갑자기 안 될 수 있죠.

0: 있다.
1: 모아타운 네. 취소되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됐고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한테 야 너 가서 아버지 말대로 누구 찍어? 아 왜요? 우리 집 재산이 달렸어. 너 인생이 달렸어. 그러니까 애가 알았다고 수긍을 네네네.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한 민감한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심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2: 저도 하나 짚어드리고 네네. 싶은 거는 지금 그 투표에 대한 그 색깔 분포도를 보면 한강벨트가 짙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 보수세가 강하잖아요. 그분들도 아까 현장 얘기하니까 그분들 똑같은 얘기 하면서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돼야지 민간 사업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을 해주는 게 좋다.
2: 그렇죠. 그 한강벨트 네. 라인은 민간 사업으로 가야지 소위 재산권이라든지 돈이 그렇죠. 되거든요.
0: 민간이 하면 좋아하겠어요.
2: 그러니까 공공으로 간다라는 거 지금까지 일 다 해놨는데 네. 앞으로 우리의 그 재산권이 공공하고 공유가 되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0: 죽 써서 뭐 이렇게
2: 그렇죠.
0: 된 거니까.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을 선호를 하는 네. 정비 업체들 그리고 업계들이 보면 뭐 강남 송파 서초 그다음에 지금 한창 사업들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 일대 그다음에 네네. 여의도 일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세가 강하고 민간 중심의 사업들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소위 아주 굉장히 짙은 표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30대 세대별 이 투표 결과 요거는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출구조사 심층조사 결과니까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 배틀을 쭉 보면요. 강서구 마포구 성동구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마포구 성동구도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약세였던 지역도 이번에는 대체로 다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재개발 재건축 단지 지역 요거 이게 역시 표심을 갈랐다라고 보긴 해야겠네요. 이거는.
1: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예. 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성동구는 정원호 후보의 이제 뿌리 같은 지역이고 성동구 가면
0: 뭐.
1: 아시다시피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0: 잘했습니까?
1: 거의 뭐 예. 잘했고 거의 뭐 그 여성분들한테도 거의 뭐 신적인 존재처럼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네. 사실은 강남보다도 성동구는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더 높게 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네네. 저는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0: 아쉽죠.
1: 복합적으로 세금과 송승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거주 문제 전선이 확대됐죠. 1세 1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비거주하면 장특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고 모든 게 다 영향을 줬고요.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게 이런 점을 빨리 캐치를 하고 내가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던 거는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줬더라면 좀 달래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0: 참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항상 이게 선거 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받아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전략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이것도 역시 큰 주제가 될 텐데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는 이게 공공주도로 간다면 서울시에서는 싫어할 거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영향을 미쳤고요. 왜냐하면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공공주도로 이제 방향성을 틀게 되면서 실제로 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지금 또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재개발을 해서 착공이 들어간 지역이 있냐 그러면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 공공이 해서 잘 되면 괜찮아요. 내가 추가 분담금 적게 내고 아파트 빨리 만들어지고 네.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또 공공 주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0: 한두 번 실패했으면 세 번째도 뭐 잘 안 되겠죠.
1: 그리고 정비 사업에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피드거든요. 그럼 제일 두려워하는 건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아하. 지금 공사비 상승을 보게 되면 뭐 5년 동안 그렇죠. 80% 네네. 정도 올라갈 정도인데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방향을 다시 틀게 되면 또 시간이 몇 년 지나가잖아요. 그 세월 동안 분양가 공사비는 또 올라가는데 조합원 부담은 또 고스란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그냥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던 거 뭐 모아도 좋고 신통도 좋고 뭐 민간 그냥 일반 재개발도 좋은데.
0: 뭐든 좋으니까 빨리나 해라.
1: 빨리나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착착 개발을 공공주도를 빼고 그냥 네.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0: 오세훈 후보가 하는 걸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나는 속도만 더 빨리 해줄게 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 이야기 주로 해봤는데요. 하나 약간 여담 비슷하게 경기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데 일단 낙승을 거두긴 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12곳이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 12곳 과천, 가평, 여주, 연천, 포천 이런 곳들인데요. 자 이게 원래 보수야 가는데 빼고 과천, 의왕, 뭐 하남 이런 데들이 좀 보여요. 성남이라든지 특징이 뭡니까?
2: 그 지역들은 우선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1: 아 역시 그렇죠? 규제
2: 예. 그렇죠 예.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그 지역들의 그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거고 또 실거주에 대한 그 요건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민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그런 지역들이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유의 있게 보는 것들이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풍선 효과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규제로 어떤 정책 설계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뭐 한 2년 정도 뒤에 그 총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뭐 보수세가 짙어졌는데
1: 네.
2: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뭐 정비 사업이 활발한 그런 곳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주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만약 임대료라든지 매매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네. 아마 그 경기도도 뭐 정부 정책의 그런 뭐 신뢰도 이런 것들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이런 뭐 과천과 연천 같은 경우는 뭐
1: 원래 강한 데니까 예.
2: 안보 뭐 이런 쪽에 좀 네.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경기 남부 쪽은 상당히 좀 그 위태로울 수 있다. 아. 또 특히나 수익을 많이 가지면서 아마 뭐 이제 대기업 성과금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주택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지역들의 어떤 뭐 거래 시장을 상당 부분 통제를 하게 된다라면 또는 대출 여건이라든지 어떤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네. 못하게 된다라면 거기서도 뭐 상당히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을 보면요. 특징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이나 고향 같은 데는 민주당이 낙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과천, 의왕, 성남, 분당 이런 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걸 보면은 역시 재개발, 리모델링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 이것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0: 이주비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1: 아, 지금 그것도 대출이 막혔으니까.
0: 대출이 막혔으니까 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행되는 단지의 조합원들은 아마 여당을 찍어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이 안 나와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안 되는데.
1: 아무리 이제 내가 죽겠는데. 뭐
0: 내가
1: 이런
0: 죽겠는데라는 게 나오고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까 정비사업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대출 규제 영향을 네. 주게 되고 송승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도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정부 여당은 다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집주인만 아프거든요.
1: 네.
0: 집주인만 아파요. 그러니까 집주인만 화가 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걸리면 세입자도 아픕니다.
1: 아 그렇죠.
0: 세입자도 이게 전세 연장이 내가 연장이 될까? 집주인이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주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의왕, 하남, 성남 이런 지역들이 다 그런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걱정까지 또 되고.
1: 아 여기 종부세 벨트로도 들어가네요.
0: 종부세 벨트도 네.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건드려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도 확대 적용을 할지 동탄신도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대 지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정하게 되면 다음에 이게 동탄신도시도 또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또 느낄 수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네.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국무회의에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부를 마무리하면서 요거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0: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스 오 노입니까?
1: 예스입니다.
0: 변화를 줄 것이다.
1: 네.
0: 네. 송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변화를 줄 것으로
0: 네.
2: 보여집니다.
0: 어떤 변화가 있을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CEO가 오후 1시쯤 방한한다고 합니다. 7개월 전에 있었던 이른바 깐부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물급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이 꾸려질 예정인데요. AI 인프라와 로봇 산업에서 어떤 협력 내용이 나올지 시장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로야구 시구 이벤트도 있고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도 예정돼 있어 이 인물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앉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젠슨 황, 2번은 젠틀맨. 1번은 젠슨 황, 2번은 젠틀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서 우물정의 공구서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보기는 1번 젠슨 황, 2번 젠틀맨입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오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니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생생경제를 라이브로 보실 수 있대요. 지금 3만여 명 넘게 시청 중이시라고. 진짜? 많이 보시네. 예,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도 라이브 시청되는지 저는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1부에서 두 분께 여쭤본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소장님, 어떤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 일반적으로 이제 민심을 확인했으니까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0: 규제 좀 덜고 뭐
1: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0: 뭡니까?
1: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0: 아, 더 세게 갈 것이다.
1: 우리가 집값을 빨리 안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0: 네.
1: 그렇다면 지방선거 의식하지 않고 더 강하게 세금 규제도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0: 네.
1: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나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만 바라보면 부동산이 이슈고 세금이 부담이고 정비사업이 부담입니다만 수도권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이슈가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집토끼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약했어. 더 강하게 해서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야만 2028년 총선에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죠.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당초 나왔던 얘기보다도 더 강한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0: 자, 그렇다면은 뭐 더 강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송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좀 상당 부분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견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견이 청와대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그렇죠. 의견이 좀 가라앉는다.
2: 아, 이제 그 민주당의 요번에 성적을 보면은 뭐 다들 성적표를 봤는데 이게 되게 찝찝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0: 모두가 다 졌죠.
2: 그래서 그 성적표를 이제 들고 얘기를 하겠죠. 어떤 하나의 뭐 근거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얘기를 해왔던 거는 추상적인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가고 뭐 나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좀 더 관철시키려고 했겠지만 지금의 이제 성적표를 보고 나면 특히나 뭐 그 누구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도시권 특히나 서울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가장 대한민국에서 1, 2등 도시인데 그곳에서 다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게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서울권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전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뭐 더 강하게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항상 지금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트리플 강세라고 그러잖아요. 매매 시장, 월세, 전세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저는 그 물량 부족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라면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했죠. 뭐 부동산 지옥 맞겠다. 정부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0: 네.
2: 여기서 그 중간 정도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환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0: 네.
2: 그거 안 드는 게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안 드는 게 이상하고 그 예전에는 그 X 올렸던 것들도 조금 더 선명성이 담겼는데 지금은 뭐 자기 생각을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일반적인 그 이번에 선거의 그 성적표를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공공성은 좀 덜어내면서 민간 시장의 시장도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수용을 하는 편도 있는데 부동산만큼은 공공성을 너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두 분 다 정책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더 강한 방향,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그래도 물러서는 방향으로 일단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름폭이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매주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부동산 가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 5월 9일까지는 잠시 숨고르기 좀 양상을 좀 보였는데 5월 9일 지나고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서울이 또 문제입니다.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일부 지역인데 서울 주간 상승률은 6월 1주차 보게 되면 0.25%. 물론 뭐 5월 4주차도 0.25인데 이게 전주 대비이기 때문에 전주 대비 0.25 올랐고 또 전주 대비
0: 복리
1: 0.25 오르고.
0: 효과가 있죠.
1: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최근에 눈여겨본 거는 이번에 이제 이번 통계 6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1등한 지역이 동탄구입니다. 화성시, 동탄구, 동탄 신도시가
0: 동탄구가
1: 0.6%. 0.6%면 이거 작년에 우리 뭐 9월이었나요? 10월에 집값 막 폭등했을 때 그때가 마포가 뭐 0.5 몇 퍼센트 나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0: 이 정도 수치는 문재인 정부 때 한참 막 미친 듯이 오를 때.
1: 그러니까 동탄이 0.6%인데 제가 엊그제구나. 엊그제 제가 동탄 신도시 임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싶어서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그역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때 우리 무순위 청약 200만 대 1이 나왔던 전설적인 그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20억 이상 거래가 됐고요. 22억 5천 또 뭐 거래가 됐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아무리 2021년에 건축한 신축 아파트고 백화점이 있고 역세권이라도 그래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2억 5천이 거래가 됐고 그 주변에 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우남 아파트가 있고 포스코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선호도가 가장 높거든요. 우남 같은 경우에 제가 두달 전에 임장 갔을 때 전용 84가 한 13억, 14억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도
0: 그것도 비싼데.
1: 부동산 사장님이 어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우, 이렇게 올라도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0: 동탄이
1: 가니까
0: 13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1: 15억 5천 거래가 되고 호가는 1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효과, 성과급,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생각보다 부부가 한 명은 삼성전자, 한 명은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양쪽에서 받으면 이게 복리 효과가 또
0: 그렇네요.
1: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용감하게 집을 사는데 역세권 주변으로 상급지로 갈아탑니다.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제 지방과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이 상급지니까 갈아타고 싶잖아요. 동탄 신도시도 외곽에서 이왕이면 역세권 주변으로 가자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고 핵심 지역으로 옮겨 타는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값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고 전월세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동탄 또 이제 규제 지역 지정될 거야. 우리도 지정될 것 같아, 동탄구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 작년
0: 그래서
1: 9월,
0: 더
1: 10월
0: 타오르고
1: 분위기가
0: 있다.
1: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규제가 돌고 돌아서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
0: 아니,
1: 같습니다.
0: 그럼 뭐 전국을 다 제 토어제로 묶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시장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역시 전월세 불안인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수급 지수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전월세가 없다를 가리키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 전세가 없죠. 없는 게 맞죠. 지금은 값이 비싸더라도 그 물건이라도 있으면 계약을 하고 싶은 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량들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물량이 없고 만약에 물량이 한두 건 나온다라고 해도 예전만 해도 빨리 잡는 사람이 임자였는데 지금은 높게 주거더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월세 전세 시장. 왜냐하면은 시장 구조가 그렇거든요. 지금 비거주 더 강화한다고 그러죠. 또 세금 규제하게 된다라면 그 세금이 이제는 수요자들도 지금 몇 개월을 지켜다 보니 세금 전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온다라는 걸 지금
0: 맞아요.
2: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도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뭐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는 게 이게 정책에 대한 그 노이즈가 계속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0: 그리고 지금 그런 그 발언 자체가 그냥 발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정책으로 당겨요.
1: 아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따라와야지
0: 그러니까
1: 뭐. 네.
0: 신호를 더 빨리, 그러니까
1: 네.
0: 사람들이 정책이 나오고
1: 아.
0: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고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1: 그렇네.
0: 이런 속도가
1: 예.
0: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해서 가격의 높이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지금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물량 부족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지방권까지도 이거 하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다가 뭐전 세계를 이거 완전 돌 정도로 예,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런 시장 환경을 보고 전환을 할 거냐 말아야
1: 네.
0: 되냐라는 것들이 OX가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그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1: 해야만 한다.
0: 해야만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올림픽으로 치면은 메달을 많이 따고도 축구 한일전에서 진것 같은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의 관심사는 7월 보유세 개편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소장님 뭐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조를 지금 바꾸게 된다면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게 되고
1: 예.
2: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시장이 나 이제 집안 사야지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전월세 난에 입주 물량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지지 세력 입장에서는 야 올려야 되는 보유세를 진작에 올렸어야지 여기서 또 주춤하게 되면 집값은 더 올라가 또 확산되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지층의 반발이 저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생각도 아마 지지 세력과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올릴 거 오히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방선거 눈치 너무 많이 봤다. 지방선거 전에
1: 더 세게
2: 차라리
1: 써야겠다.
2: 더 세게 뭐 3월이든 4월이든 양도세 중과세 나왔을 때 보유세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춤주춤하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번 7월, 8월 세제 개편안 내용에 좀더 강하게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양도세하고 보유세 다 올리니까 거래는 묶이고 집값은 엄청나게 뛰더라.
0: 네.
1: 이번에는 뭐 다른 겁니까?
0: 아니요, 더 심각하죠. 네, 지금은 전월세 매물까지도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1년 딱 지났는데 여기서 세금 카드 벌써 꺼내면은 앞으로 4년 동안 꺼낼 카드가 뭐 많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묵직한 카드는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뻥카만 남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에이스 카드는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장의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시행령으로 공정시장 가액 정도 비율 뭐요 정도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 개편안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서울을 기반한 그 민주당 안에서의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1: 뭐
0: 있습니다.
1: 총선 문제도 있을
0: 아,
1: 테니까.
0: 당연히
1: 네.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기게 되죠? 간략하게 보면?
2: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2: 다주택자들, 고가, 초고가 주택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이 예고했듯이
1: 네.
2: 보유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이제 거주, 그 줄인 혜택을 거주에 대해서 올리니까 아마 10년 거주를 해야 80%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바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강경하게 되면 80도 많다. 묵직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1: 네.
2: 같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송승혜 대표님처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올리긴 하는데 더 화가 나면 80이 아니라 뭐 90%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송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안정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1: 같은 정책을 쓰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1년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씨.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소비가 일상화가 됐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비생활 변화 그리고 주요 소비 트렌드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황미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비생활지표 소책자를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1: 네,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한국소비자원이 2년마다 전국의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25년 기준 우리 소비생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소비와 생성형 AI 서비스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지속가능 소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결과를 그림과 도표로 풀어내 소비생활 변화를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소비자에게 중요한 3대 분야가 식품, 외식, 금융보험, 주거, 가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보험 분야가 23년 조사에서는 식의주에 이어서 4위였는데 이번에는 2위로 올라선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는 최근에 물가 부담이 커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면서 50대와 40대 중심으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관심 분야 살펴봤고요. 소비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1: 네, 우선은 아무래도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91.8%로 가장 높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 플랫폼 이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소비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비 방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이용 현황은 어땠나요?
1: 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4명 중 1명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료 구독률은 20대가 30.1%로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에 60대 이상은 5.3%로 가장 낮았지만 한 번 이상 무료로 경험해보신 비율도 94.7%에 달했습니다. 이런 점은 생성형 AI가 다양한 세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0: 요즘은 기후위기의 시대다 보니까 지속가능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 소비 실천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때 59.6점으로 2017년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수리를 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비싼 수리 비용이라던가 수리 방법이 어렵다던가 그리고 부품이 부족한 점 등은 지속가능 소비를 실천하는 데 걸림돌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 소비를 더 이상 친환경적인 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지표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0: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황미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0: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것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젠슨 황이었습니다. 2598번, 9150번, 773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젠슨 황이 온다는데 제주식은 젠장 반토막이에요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8070선까지 내려서서 6% 넘게 빠졌고요. 환율도 문제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40원 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게 높아도 너무 높았는데 너무 높은데 정부의 구두 개입도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큽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 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 투자 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목소리)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9: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차츰 날이 개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선선하게 출발했는데 한낮에도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26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영남지방은 부산 29도, 포항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 전국 대부분 지역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작업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램프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월계 1교 아래 3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 으로 창동교 부근부터 주춤하고 이후로는 중랑교 부근 그리고 군자교에서 성동교까지도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가 양방향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집에 주거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5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윤희석 네. 국민의힘 전 대변인입니다.
1: 서울시의 정책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공통점, 중간 지점을 찾아서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거기에 천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예. 당장 2년 뒤에 총선이 있어서요. 네. 지금 부동산 문제, 전세, 월세 문제 더 불거지면 네. 2년 뒤 상황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고려하지 않을까요?
1: 그런 단초가 보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 일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예상보다는 괜찮은 성적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유권자들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 지형상으로 봐서 경기도는 뭐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라든지 서울도 웬만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이제 2년도 안 남은 총선 과정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당연히 표심으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적어도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 주거 환경, 내가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편할 거냐,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냐, 얼마나 올라갈 거냐, 내가 주거 사다리를 계속 잡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물음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그 송파구 개표소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관인들이 투표함의 그 투표 외관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외관이 이제 틀어지거나 이제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이후에 바로 승인 이후에 투표함을 열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지금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를 이제 참관 하에 한 표 한 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여 표 정도가 되고요. 2천여 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당락을 좌우하는 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선관위의 어떤 절차상 당선 확정을 지으려면 지금 투표함을 100% 다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2천여 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자,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를 쏟았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참관인들의 참관 속에서 개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지도부의 그 지원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너무 전북 쪽 아래쪽으로 그 조직적인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 쪽의 지원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타당이지만 그런 부분에선 동의하십니까?
1: 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김관영 현 전북지사를 제명하는 과정을 너무나 거칠고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출마 명분이 없는데도 출마를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3: 예.
1: 중간에는 진짜 당선되는 거 아니냐는 예상까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케이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원택 지사 당선자가 전혀 뭐 당의 제재를 받지 않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냐?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 중요한 제명 문제나 뭐 징계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느냐, 그래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정당했냐 이 얘기인데
3: 예.
1: 여기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안 좋게 돌아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나는 전북 지역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평택을 이 지역에도 정청래 대표가 뭔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분이 분명히 민주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예. 그래서 지금 호남 쪽 김영록 전 전남지사나 네. 아니면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당 그 전당대회에서 책임 물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는데
4: 네.
2: 그 지금 당내에서 얼마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까?
4: 일단 뭐 김영록 전 지사는
0: 정치사회연구소장을
4: 거쳤고요. 김관영 전 후보죠. 근데 이분도 민주당에서 전북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대표적인 호남에서의 도백들이 물론 지금은 전직이지만 조직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의 내용이 이게 단순한 어떤 그 한두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전체 세력들의 불만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전북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판이에요.
3: 네.
4: 사실 이건 너무나 좀 뼈아픈 거 사실인데 좀 제가 돌이켜봤을 때는 김관영 전 부치사의 그 금품 관련된 영상이 공개됐을 때 당이 단호하게 제명을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거칠다고 했으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기준을 세우는구나. 이번 공천에서 금품과 관련되면 바로 정말 망설임 없이 잘라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흔들린 게 이원태고 보였어요. 왜 여기는 단호한데 여기는 단호하지 않지?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이게 촉발.

0: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성적표가 14대 2라는 아니 12대 4라는 그런 뭐 괜찮은 성적표 같아도 서울 경남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지방선거 성적표입니까? 이 선거는 누구한테 좋은 선거였냐? 그냥 정청래 대표에게 당대표 연임을 위한 그냥 괜찮은 성적표였지만 전북을 막았으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과 경남이라는 거점을 잃어버린 아주 뼈아픈 지방선거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적표의 기준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나눠야 된다라고 봤을 땐 아니다.
1: 예.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정치적 책임을 두고 이번 재보궐로 들어온 당선인들 목소리는 조금 결이 달랐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 안겨주신
3: 대표입니다.
2: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4: 이재명 정부의
3: 송영길
4: 실용주의 노선을
3: 인천 연수가
4: 수용하느냐
3: 국회의원
4: 정체성
3: 당선인입니다.
4: 논쟁하면서 조국 평택을 가지고 무슨 뭐 뉴 이재명이니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으니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책임을 지나 마나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5: 정청래 대표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문제제기나 의견들이
6: 그건 있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3: 아, 그건 아니라고. 경기 한남과 국회의원
6: 크게
3: 당선인입니다.
6: 보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5: 네.
6: 다만 우리가 민주당에서 어디가 부족했고 어디가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잖아요.
5: 네.
6: 그러면 앞으로는 더 잘되기를 어떻게 할 건가.
1: 당장 김민석 국무총리도 조만간에 이번 주 안에 이르면 사의 표명할 거라는 관측들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그럼 전당대회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7: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전당대회 이제 두 번째인데요.
1: 예.
7: 이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으면 그 여당이 된 소속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친밀하고 의견도 합치되는 과정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숫자상으로는 이긴 것 같아도 지금 많은 비판이 쏠리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김민석 총리의 총리 사퇴 후 출마가 예상이 되고 그 얘기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시도를 막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8: 그러면 8월 전당대회 때 이제 네.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등판을 하고 이후 청와대에서도 좀 인사 개편이 있는 겁니까?
0: 그러겠죠. 아무래도 총리 자리가 비우면 아무래도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 개편 개각이 있을
1: 텐데. 하마평에 이 세 분이 올라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누구 하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대구에 계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좀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0: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 자리에는 뭐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다.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번에 총리로 출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셨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식 비서실장 카드 정도가 돼야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조금 답답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카드는 될 것 같아요.
8: 예.
0: 왜냐하면 70년대생의 어떤 젊은 총리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안정적인 총리로 간다면 저는 정성호 본부장이 나쁘지 않다. 물론 한성수 장관도 나름대로 이제 특화가 돼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인이 총리를 하는 것들이 차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선거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좀 정치인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세 분 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책임론 불거지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두기를 한 후보들만 당선됐다면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9: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3: 진동
9: 최고위원
3: 의원입니다.
9: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싹 졌습니다. 박형준 시장도 장동혁 지도부

0: 후보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 수 있는 곳인데. 왜냐면 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더 많이 이겼거든요, 부산은. 예, 예. 근데도 시장은 전재수를 찍은 거예요. 서울은 뭐 한 번도 같이 안 한 거.
1: 예.
0: 출범식도 안 오고 예. 뭐 장동혁 지도부하고 완전히 절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1: 한 경남도 그렇죠.
0: 경남도 못 오게 했잖아요. 박완수 예. 지사가.
1: 예.
0: 그러니까 그거 두 곳만 이긴 거고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박민식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아바타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2: 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3: 공교롭게도 예. 장동혁 대표가 갈 수 없었던 지역은 승리를 하고 예. 장동혁 대표가 많이 집중했던 힘을

0: 당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의사가 당대표가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합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물론 비판적 내부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 당이 그렇다고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는 28년 총선입니다. 이러한 노선으로, 장동영 노선으로 총선을 맞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빨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대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와 저
1: 6.3 지방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서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선선했는데요. 낮에는 서울 27도 정도로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이맘때 초여름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항 30도, 경주는 29도까지 이렇게 영남 지방은 좀 올라가서요. 더울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늘 정도의 날씨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린 날이어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건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날이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이제 일상 곳곳에서 체감하게 됐죠. 환경 보전, 환경 복원이 더 늦지 않도록 친환경 생활 습관 오늘 하나만 실천해봐도 좋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유어 고급진 라이프.

국내 대표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용자를 식별한 고유 정보

0: 고인 CI까지 유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또 이용자들은 이후에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겠는지 알아보죠.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준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준호 교수입니다.
0: 예, 교수님도 티빙을 이용하세요?
1: 네, 저는 이용하지는 않고요. 가족분들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교수님 가족분들 중에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에 유출 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1: 사실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단 단순히 일부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가 아이디나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연계 정보 CI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심각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I는 이제 보통 본인 확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유 식별값이기 때문에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 걸쳐서 동인을 식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격자가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 개인 활동 이력이라든지 뭐 계정 정보를 추가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위험성이 현재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은 안 되고요. 이번 사고에 유출된 정보가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스미싱, 계정 탈취나 사회광역성 해킹 등과 같이 2차 범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자가 단순히 사고 공지에 그칠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나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모니터링이나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이름, 생년월일, 뭐 이메일 정보, 내 주민번호까지 유출됐나?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CI라는 개념으로 이게 기사가 나다 보니까 물론 지금 간략히 정리는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주민번호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1: 네. CI가 좀 즉 이제 연계 정보인데요.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본인 확인하거나 아이핀 등과 같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 식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처럼 사람이 눈으로 이제 보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닌데요. 한 사람에게 사실상 고정적으로 부여되고 여러 서비스의 동일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주민번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특히 한번 생성된 CI는 비밀번호처럼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더라도 쉽게 재발급받을 수도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가 주민번호 나만 다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상에서 뭔가 서비스가 연동되거나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주민번호처럼 쓰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모든 개인정보 털린 사람들이 다 고유의 CI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CI를 유출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A, B, C 온라인 뭐 사이트 여러 가지 군데에 가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네. 동일하게 지금 그 정보가 유출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1: 그죠. CI가 유출되면은 기본적으로 CI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동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식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생성이 되면은 CI가 같은 사람이 계속 동일하게 부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비밀번호처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많은 서비스에서 CI 기준에 회원 정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CI가 변경되면 기존 계정과 이제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CI가 재발급이 매우 어렵고 유출되더라도 쉽게 새로운 값으로 바꿀 수 없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0: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많이 가입하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회원 가입할 때. 네. 그럼 다 지금 CI로 다 연동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CI로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정보 유출된 거 뭐 비밀번호만 바꾸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사실은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요. 피해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우선 티빙 계정에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한 다른 서비스도 좀 모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하면 이제 2단계 인증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2단계 인증이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로그인할 때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인증의 확인을 한 번 더 요구하는 보안 기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유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정이 접속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문자나 이메일로 온 링크를 눌러서 이제 로그인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뭐 휴대전화 소액 결제 차단이나 이제 한도 축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신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확인이라든지 카드 간편 결제 이상 거래 알림 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몇 달 동안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피싱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티빙 측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CI만으로는 계정 탈취나 금융 거래가 어렵다.
1: 아, 사실은 CI만으로는 티빙 측이 설명한 것처럼 곧바로 이제 계정 탈취나 금융 거래로 이루어지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이나 휴대전화번호, 그다음 이메일 일부가 함께 유출됐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공격자가 이러한 정보를 조합해서 정교하게 피싱이나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를 사칭한다거나 복인 확인의 절차나 계정 복구 과정에서 악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티빙 정보 유출 보상 안내, 지금 많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출 보상 안내라든지 계정 보호를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문구로 이용자를 속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 이미 유출된 비밀번호나 연락처 정보를 결합해서 계정 탈취에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이 CI라는 말을 지난번에 롯데카드에서도 이 CI 유출됐다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CI 수집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1: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CI를 수집하는 이유는 뭐 이용자의 중복 가입 방지라든지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 그다음에 뭐 이벤트에 관련해서 뭐 중복 방지 참여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데 보통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CI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는데요. CI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식별값이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바로 그 특성이 이제 개인정보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서비스가 같은 CI를 보유하면은 유출 시에는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CI를 폭넓게 저장하는 관행은 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CI2 도입이나 재발급 가능한 식별 체계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1: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CI 관리 체계에 크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CI가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 서비스인지부터 다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두 번째로는 저장하더라도 암호화나 접근 통제, 분리 보관에 대한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 재발급 또는 이제 대체 식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세계 중심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CI2나 재발급 가능한 식별 체계의 논의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서비스마다 이제 서로 다른 식별자를 이제 쓰거나 같은 이용자라도 기간별 또 목적별로 다른 값에 발급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서비스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서비스가 개인정보 연결돼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렇게 기업별로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가입시킬 때 CI를 수집하는 곳이 많은가요? 대부분 다 CI 수집하나요?
1: 네, 대부분이 보통 CI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저희가 그 회원 가입할 때 그 다 동의 체크해야지 가입이 되잖아요.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1: 네. 대부분의 CI 수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중복 방지라든지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이나 이벤트 중복 참여 방지하거나 제휴 서비스 연동하기 위해서 보통 기업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0: 동의를 안 하면 일단 가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사실은 CI는 수집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개인 이용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걸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뭐 기업 차원에서 뭐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SKT 시작으로 네. KT, 네. 쿠팡, 롯데카드 이번에 티빙까지거든요. 그래서 또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엔 굉장히 심각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무감각해진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이거 개인적으로는 뭘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보안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보안 실태 때문만 아니라고

0: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오래 보관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이나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등의 이유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정작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상대적인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가 경영의 핵심 과제가 아니라 규제 준수를 위한 의무 사항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보호해야 될 책임의 대상인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여전히 비용이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와 점검이 충분했는지를 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유출 사고는 뭐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일단 최소 수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보유 기간 관리나 접근 통제나 내부 보안 거버넌스 등의 이제 기본적인 개인정보 체계를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런 문제들을 좀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이용자들이 또 터졌구나라는 체념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진 않고요.
1: 네.
0: 개인정보 유출은 일상적인 사고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기업의 책임 의식도 약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사고 건수 자체보다는 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지 또 그리고 개인정보 꼭 필요한 만큼의 수집의 보관의 체계를 갖춰야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동물원으로 봄나들이 가본 기억 한 번쯤 있으시지요? 서울 한복판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봄이면 밤 벚꽃놀이까지 즐기던 아주 유명한 나들이 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임금과 왕실 가족들이 살던 어엿한 궁궐이었는데요. 일제가 궁궐의 격을 떨어뜨리려고 건물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들여 놀이공원처럼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쓰이다가 1983년에야 동물들을 과천 대공원으로 옮기고 다시 본래의 궁궐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때는 동물원,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 2부 다시 궁을 걷다 궁궐 여행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2부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정답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0: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어떤 추억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지금 문제 내드릴 때 이곳의 좀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의견도 좋겠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 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물원,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온 이곳 어디일까요?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네, 겸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네. 어떻게 제가 부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될까요? 사무처장님으로.
1: 저는 사무처장이 더 익숙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네. 익숙하신 사무처장님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군 관련 옴부즈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이거 간략 이렇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국방 군사 옴부즈만은요, 50만 현역 장병 그리고 83만 보훈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2005년 육군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06년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0년간 약 2만 9천여 건의 군 보훈 고충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군 사망 사고나 구타 가혹 행위 징병 검사에 대한 이의라든지 그리고 장병 복지나 의료 지원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는 계급과 명령체계 속에서 개인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장병들 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군 관련 특수 옴부즈맨이니까 군 관련해서 어떤 고충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6월은 다 아시겠지만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집

0: 민원 신청 기관 운영하시네요?
1: 네.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6월을 보훈, 국방, 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라든지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현역 장병의 복무 관련 고충까지 이런 문제들은 모두 권익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 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문제,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 현역 장병도 복무 관련해서 고충이 있으면 하실 수 있고, 권익위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번 없이 110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특별한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1: 내일이 제71주년 현충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 추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방군사본부지만은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장 고충 상담장을 운영합니다. 권익위에서 20여 명의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국민권익위에서 내일 71주년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온부지만 정부합동민원센터랑 같이 현장에서 고충 상담을 운영하시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현충원에서, 서울현충원에서. 직접 우리 전문 조사관분들이 그 현장에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선물과 음료, 작은 선물 뭔가요?
1: 작은 선물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상담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관련, 보훈 관련 이런 그러니까 고충을 집중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주로 그6.25 전쟁에 참전하셨지만 기록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경우, 또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경우 등이 이런 상담, 대표적인 상담 사례들이고요. 현역 장병의 복지 문제라든지 의료 지원 문제,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상담 분야고요. 보훈, 국방, 군사, 병무 모든 분야가 고충 상담 대상이 되겠습니다.
0: 보훈, 국방,
1: 군사,
0: 군사, 병무 다 아우르는 고충이 있으시면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연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는데라고 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한 시민이 저희 위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인 김모 소령이 1951년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분이 7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유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록이 불일치해서 그 기록이 기관 간 가지고 있는 기록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름과 군번만 남아 있는 채 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채로 잊혀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서 70년 동안 그런 마땅한 예우조차 받고 계시지 못하다는 말씀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전 당일 그 하루에만 전몰 군경이 약 12,8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직계 유가족이 없어서 국가 유공자로 등록조차 되지 못한 채로 잠들어 계실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또한 3년간 그 전쟁 기간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시작으로 해서

0: 무연고 전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유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도 정비하고 있고요. 고귀한 희생이 행정 절차의 빈틈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그날 하루에만 돌아가신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군인과 경찰분들이 12,000명이 넘어요. 근데 전쟁이 3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사실은 한 분 한 분 직접 국가에서 찾아서 사후에라도 이런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사무총장님.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누구라도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이웃이든 누구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직접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예우를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신원 확인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국립서울현충원 시작으로 해서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군번만 있는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전쟁 중에 작성된 기록이다 보니까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자료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의 군 기록, 그리고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인사 기록,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적 등본과 같은 그런 관계기관 자료를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엄마하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임무이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0: 엄마하시는 네, 어려워도 해야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아시면 주변에라도 좀 우리가 놓친 분들이 계신 것 같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예.
1: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도 일단 많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그분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등록돼 있어도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손자를 돌보기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국가유공자 부부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그분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그 의견 표명을 했고요.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직계가족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익에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0: 네,
1: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노력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유가족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어린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후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전사자 중에서. 그런 분들 한 분도 한 분 저희가 진짜 다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뭐 군인이라든가 뭐 전역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현재 그 자녀들이 군내에 가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엄청 이제 걱정들을 많으실 텐데요.
1: 네.
0: 장병 본인이 이런 민원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부당한 징계 복지나 의료 지원 문제, 그다음에 사망 사고 관련해서 군 생활 군 복무 중에 사망 사고 관련해서 순직이나 공상 처리 문제까지 저희 국방 군사 온부즈만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회는 또 하나 특색이 문제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이미 전역하신 분들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권익위 조사관 중에는 군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있어서 군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관련 특수온보주면 국방군사 네, 온보주면입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해당 사항 있는 것들이 앞서 짚었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된 상황, 또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그리고 현역 장병의 복무 관련 고충까지 지금 거기까지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라든가 부당한 징계, 복지 의료 지원 문제, 사망 사고 이런 순직 뭐 공상 처리 문제까지 국방 군사 온보주면이 충분히 민원 고충 있으신 분들 여기 신청을 하시면 좀 상담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군사 시설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네요.
0: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신데요. 보훈 못지않게 군 부대화하고 지역 주민이 상생 공존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이나 과도하게 설정된 그런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이 막히거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해당하는 국민이 아주 많습니다. 권익위는 국방 군사시설 이전이나 폐쇄, 그다음에 군 비행장이나 사격 소음 피해,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청과 같은 국방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2024년하고 25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당시에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 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로부터 흘러든 빗물로 인해서 주택하고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공군, 서천군 그리고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대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해당 부지의 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재산권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 말고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각 분야별로 사례도 하나씩 짚어주셨잖아요. 네.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0: 네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 1년에 하나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아세요?
0: 전체 저희 권익위원회 뭐 접수되는 민원이 12만 건 정도 되는데 국방 요 분야에 대해서는 그중 상당수 숫자일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보고 왔습니다.
1: 네, 근데 12만 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국민 권익에 네. 들어가는 민원이 인력 보강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0: 인력 보강에도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항상 국민 권익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군사 관련 오늘은 이제 그 온보주면만에 대해서만 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0: 전 부처에서 하는 업무가 다 저희 민원 대상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 권익이 예.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쭉 짚어주셨던 그런 분야에서 나 고충이 있다. 이거 나 네. 민원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그 전화로는 국번 없이 110번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될까 하고 망설이셨다면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 가족, 현역 장병 가족의 마음으로 저희가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이런 것도 되나? 네. 이런 망설임에 이런 것도 되는구나 느끼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국민권익에서 나오시는 분들과 얘기하다가 아니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네. 이런 질문을 네. 많이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여러분 어떤 일상생활에 뭔가 고충이 있다. 이거는 나의 권리가 뭔가 침해받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국민권익위에 일단 문의해보세요. 예, 국번 없이 110번. 핸드폰에서도 그냥 110 누르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예, 국번 없이 110 누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요. 국민신문고. 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셔도 되고 또 직접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0: 네. 방문 접수.
1: 어디 방문?

0: 권익위 가야 돼요?
1: 권익위 세종시의 권익위 회사가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부합동 민원센터라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네. 그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아. 찾아가셔도 됩니다.
0: 그래요. 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기관 같은 게 주민센터잖아요. 네. 주민센터 가서 이런 거 고충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연결해 줍니까?
1: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0: 예, 그것도 방법이실 예,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어르신 분들 계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국민권익위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현충일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저희가 기억하는 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군복을 입고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 그리고 군사시설 인근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주민들, 이분들 모두가 마땅한 예우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 국방, 군사, 병무 분야에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계신다면 누구든지 권익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오늘 SAT는요 한때는 동물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온 이곳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중에 정답이 하나 있죠.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는데요. 1787번님이 신랑이 4살 되던 해에 충청도에서 서울로 온 가족이 이주했는데요. 처음 가족 나들이를 이곳으로 갔다가 미아가 되어버려서 온 가족이 혼비백산했다던 그곳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고이가 된 지금까지도 여행을 무척 싫어한답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런데 뭐 사람들 많이 오는 뭐 유원지나 뭐 이런데 뭐 놀이공원 가면요. 진짜 아이들은 손 꼭 붙잡고 다니셔야 돼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잠깐 엄마를 잃어버렸던 기억. 저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꼭 손 놓지 마시고 네,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2600번님은요, 부모님 신혼여행 가신 곳이라 해서 신기하네요. 어릴 때는, 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곳이 이제는 제대로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궁을 걷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 할 테니까요, FM 94.5MHz Y10 라디오 계속 고정해 주시다가 11시에 2부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11시에도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때 동물원,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여름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더위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잠실철교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 한강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 진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 부근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월계 1교 진출로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로가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1시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때 동물원이었고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왔죠. 1번 덕수궁, 2번 경복궁, 3번 창경궁, 4번 똠양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기 많이 갔다 오셨네요. 3490번님이요.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이곳으로 와서 신기한 동물을 구경해서 좋아했는데 일제 만행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 속이 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기 한 번쯤 가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동물원일 때. 그땐 몰랐죠. 그 역사의 아픔과. 아, 근데 이제는 다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다시 궁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조금 더 그 마음에 좀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의 의미가 좀 느껴지니까요. 많은 분이 다 알고 계세요. 6288번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이분도 동물원일 때 갔던 기억이 난다고 보내주셨네요. 3106번님도 동물들이 거기 있을 때 구경 간 적 있네요. 아, 대부분 다 이게 동물원일 때 동물 보러 갔던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고 6951번님은요. 일본인 진짜 관여 안 한 데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 치하에 얼마나 많이 몇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죠. 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1832번님은요. 70년대 초에 엄마 손잡고 버스 갈아타고 갔던 기억이 아련한 이분도 원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2830번님은요. 어릴 적 김밥에 사이다병 챙겨서 소풍 가던 곳 궁 그때가 그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283번님은요. 이곳에 어릴 때 갈 때 되게 신나는 날이었다. 또 이런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3357번님, 2710번님은요.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70세 나이에 그때는 꽃 구경하는 곳이었죠.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 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700번님, 3357번님, 2710번님, 3576번님, 6594번님. 감사합니다. 아, 7959번님 감사합니다. 어휴, 9400번님, 1371번님, 3139번님, 8840번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한때 동물원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온 4번 똠양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이 흐르는 곳, 역사에 머무르던 공간 궁궐이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공간, 궁궐 속 특별한 서사를 따라 걸어봅니다. 다시 궁을 걷다. 오늘은 성종의 효심으로 탄생하게 된 효의 궁궐 창경궁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창경궁관리소 정원숙 국가유산 해설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창경궁에서 오신 건가요?
1: 네네.
0: 출퇴근을 그곳에서
1: 하시는?
0: 네네. 네. 출퇴근하실 때의 기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실 때마다 다 여쭤보거든요.
1: 네. 그냥 제가 조금 옛날에 내가 여기 살았던 곳이구나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추억을 회상하면서 출근하자입니다.
0: 창경궁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1: 숨기고 싶지만 네. 20년 차고요. 원래 퇴직합니다.
0: 아 정말요? 네. 창경궁에 20년을 계셨어요?
1: 네네.
0: 와 정말 우리 해설사님이 그동안 창경궁에 가셨던 수많은 우리 관광객과 나들이객들 정말 많은 분들 보셨겠네요.
1: 그렇죠. 무수히 많은 분들. 아마 전 국민의 2천만 정도는 와. 저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0: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네네. 우리 해설사님을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 더 궁금합니다. 창경궁 하면 우리 이분이 다 잡고 계신 거예요. 꽉 잡고 계신 거예요.
1: 숨기고 싶었지만
0: 아니 아까 돈을 자꾸 숨기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1: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0: 서울대병원 맞은편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경궁의 역사를 설명드리면 가장 처음 이곳에 궁궐을 세우신 분은 세종대왕이 태종을 위해서 1418년에 세웠고 그 이후 9대 성종이 대비 세 분을 위해서 할머니, 친어머니, 작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1484년에 수강궁을 확장하여 창경궁을 창건하게 됩니다. 창경궁 이름에는 창성할 창자와 경사스러울 경자, 성종이 대비 전에 기쁜 경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효심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 광해군 때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때인 1616년에 다시 세우게 되고 그 후에 23대 순조 때 다시 생활공간 내전 일부가 불타게 되는데 4년 뒤인 1834년에 다시 세워서 내전 공간은 순조 때 것이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인데 바로 옆 창덕궁의 순종이 머무시는데 유폐된 순종을 위하여 위락 시설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1909년부터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놀이기구 등이 들어와서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경원으로 불리게 되면서 궁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궁궐 되찾게 된 것은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궁궐 복원 작업을 통해서 창경궁 이름을 되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비하면 불과 20%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역시 우리 20년 차 경복궁의 전문 해설사
0: 창경궁입니다.
1: 창경궁에
0: 네.
1: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궁을 하다 보니까
0: 네.
1: 20년 차 창경궁에 있었던 해설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역사를 정말 너무나 딱딱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부터 해서 여러분 쭉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고 무엇보다 그 이름의 의미가 창성할 창의 경사스러울 경이에요.
0: 네.
1: 그리고 임금님이 사셨던 이곳을 일본이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0: 네.
1: 근데 그 기간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꽤긴 기간, 한 80년,
0: 70여 년간,
1: 70여 년간.
0: 1911년부터니까.
1: 정말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복원된 것이 원래 모습에서 20%라는데 20%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창경궁이 굉장히 애틋하고 뭔가 특별하다라고 우리 해설사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0: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 정조의 이야기, 두 번째는 창경원 이야기인데 먼저 창경원 시절에 정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정조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영조 28년인 1752년 10월 28일 경춘전에서 탄생을 하였는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용꿈을 꾸고 기뻐하면서 나의 아들은 반드시 왕이 되겠다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꿈에서 본 용을 동쪽 벽에 그려놨는데 훗날 정조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린 용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격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정조가 쓴 경춘전기는 현재 경춘전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이 경춘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 그용 그림 지금 가도 볼수 있나요?
0: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조 때인 1830년에 생활공간 내전이 불타면서 현재는 그 그림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정조의 가족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0: 네네.
1: 거예요?
0: 그래서 조금 더 하자면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로 건너편 현재는 서울대병원이지만 본래 조선시대에는 창경궁의 작은 동산인 함춘원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곳에 아버지 사당 경무궁을 크게 세우고 잘 보이는 그 양화당 뒤편 계단인데 그쪽 언덕에 어머니의 혜경궁을 위해서 자경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왕이 되어서 후반기를 창경궁에서 10여 년을 보내는데 아버지 사도세자가 탄생한 집복헌 바로 옆 영춘원에서 보내면서 경무궁에 자주 참배를 드리고 또 어머니 혜경궁께 자주 효도를 다하였다라고 하는데 아까 정조가 세워진 그 자경전에서 해경공홍씨는 정조 살아있을 때 한중록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한중록

0: 내용을 보면 그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절절한 그리움도 있고 또 혜경궁 홍씨의 애틋한 정조를 향한 모정이 이야기를 통해 창경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정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창경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네. 단순히 궁궐이 동물원과 유원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고 창경원으로 조성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80%가 훼손되었고 역사적 의미와 권위 또한 손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제가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까지 파괴하려고 했음을 엿볼 수가 있고요. 창경원의 역사는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또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로 지금 오시면 우리 해설사님께서 창경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저희가 사진을 지금 띄워놓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이런 궁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경궁에서 좀 놓칠 수 없는 명소나 이곳만의 매력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0: 창경궁은 창덕궁에 연결된 동궐권역,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조궁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선 왕실 여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진 만큼 소박하면서도 아늑한 건축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창경궁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경궁에는 사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고 지고 또 아름드리 우거진 소나무 숲에는 산책로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경궁에 제가 생각하는 8경 중
1: 네.
0: 오늘 특별히 세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제1경,
1: 네.
0: 자경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을 위해서 경복궁 잘 보인 언덕이 있는데 현재 양화당 계단 위를 올라가면 창경궁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창경궁의 전망대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마음이 갑갑하다, 답답하다 할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면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서울을 감싸는 산 능선이 양옆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고 창경궁의 기와지붕 너머로 도심의 빌딩 숲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벤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풍경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0: 예.
1: 해설사님께서 창경궁에 8경이 있으시대요. 그중에 세 곳을 지금 픽하신
0: 예, 저
1: 거잖아요.
0: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8경입니다.
1: 근데 우리 20년 차 해설사님이시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경궁을 가시면 오늘 짚어주신 이곳은 반드시 꼼꼼히 둘러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자경전터입니다. 제1경 마음이 답답할 때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경궁의 전망대 정도 되는 곳인데 해설사님도 일하시다가 답답하면 이곳으로 가시는
0: 아,
1: 거예요?
0: 물론이죠.
1: 아니 근무 공간이랑 거리가
0: 네.
1: 어떻게 돼요?
0: 아, 근무금 저희가 해설 코스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지만 점심 먹고 나서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들려서 확 트인 전망을 보면서 약간의 그 힐링을 할 수가 있죠.
1: 우리 해설사님도요?
0: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해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 자경전터.
0: 네.
1: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예, 그럴 때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답답할 때 추천드린 곡 제1경 자경전터였습니다. 제2경 뭔가요?
0: 춘당지인데 도심 속에서 작은 자연의 쉼터를 만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춘당지 연못에는 작은 섬 속에 원앙과 흰뺨 검둥어리, 왜가리, 해오라기 등의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춘당지 둘레에는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 벚꽃나무가 화사한 봄빛을 더하고 특히 푸른 수양버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과 또 백송의 새하얀 가지의 눈부심도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그래서
1: 예.
0: 연못 따라 조성된 길을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그 궁궐마다 가면 다 연못이 있잖아요.
0: 네.
1: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이렇게 구름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0: 네.
1: 나무로 이제 보통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춘당지는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네. 그러니까 사진을 봐면서 제가 좀 막 감탄했던 네. 게 뭐냐면 여기 미디어 아트가 있는데 네. 물빛 연화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여기를 못 가보는구나. 이거 그 보기 힘들잖아요.
0: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궁궐 문화축전의 일환으로서 네. 4월 달에서 지금 뒤쪽에 가보면 잠깐 소개가 돼 있는데 4월 달에 궁중 축전 기간 중에 했고 지금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끝난 상태여도 네. 지금 춘당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네네. 연못이잖아요. 여기는 네네. 다리는 없죠.
0: 다리는 없고요. 지금 춘당지 자체가 와보시면 여기가 도심이 아니라 야외 한 서울서 한 시간 달려 나가서 본 듯한 느낌이
1: 맞아요.
0: 드실 겁니다.
1: 여러분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사진이 네. 네,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 사진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네. 여기에 지금 미디어 아트가 밤에 네. 심야에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사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네. 자 도심 속에서 자연의 쉼터 연못을 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2경입니다. 춘당지 꼭 가서 그 길을 좀 천천히 산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3경은 어딘가요?
0: 대원실 바로 옆에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단풍나무 숲에 숨겨진 자그마한 정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관덕정입니다. 관덕정은 옛날에 이제 정조가 이곳 춘당대에서 활을 많이 쐈던 곳인데 숙종이나 정조 때부터 단풍숲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관덕정 마루에 앉아서 단풍철에 보면 사방을 둘러보면 붉고 노란 단풍의 장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풍 병풍을 마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관덕정이요?
0: 예, 그리고 또 너무 조용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고 싶을 때는 이른 아침 문을 열자마자 가서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1: 창경궁 요즘 이런 보통 몇 시에 열죠?
0: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요. 네. 마지막 입장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1: 아침 9시에 딱 갔어요. 네. 아침 9시에 가서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삼경의 위치가 네. 처음 입구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0: 입구서부터 자경전터는 대략 한 200m쯤 걸어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너럭바위 계단 위로 바로 가시면 되고 창경궁이 그렇게 생각보다 요 삼경이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 이경 춘당지 같은 경우에는 창경궁 홍암을 들어오셔서 곧장 200m쯤 가시면 왼쪽에 춘당지가 보이고 또 그 춘당지에서 다시 200m쯤 가시면 관덕정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금 관덕정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조용하고 사색하기에 딱 좋은 장소이고 처음 입구 홍화문에서부터 다 400m 거리 안에 있네요.
0: 네.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습니다.
1: 예,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네. 혼자 좀 즐기셔도 좋고 이렇게 해설사님이 해설을 해주면서 쭉 돌아보게 하시면 훨씬 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잖아요. 내용을 네네. 알면서 보니까. 네네. 그 해설하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0: 네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시간이 주일 요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1: 그래요?
0: 때문에 자세한 건 저희 창경궁 국능 유적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 1경 자경전터, 제 2경 춘당지, 제 3경 관덕정 골라 주셨습니다. 창경군의 정전 명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뭐 중요한 국가 행사가 치러졌던 곳인가요?
0: 예, 여기서 있었던 행사로는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즉위식으로는 12대 인종의 즉위식이 있었고요. 또 영조 35년 1759년에는 15세 신부 개비 정순왕후가 66세 영조와 명정전에서 가례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고 또 영조 35년인 1759년에는 정조의 왕세손 책봉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1: 중요한 건 다 여기서 다 열렸네요.
0: 네. 특히 영조 정조는 네. 이 창경궁을 굉장히 애용하신 두 분이시고요. 정치적 활동도 가장 많이 하신 두 분인데 창덕궁에 화려하고 좋은 건물도 많았지만 두 분이 생각하신 게 유교의 검략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은 특히 영조 같은 경우에는 사치는 백성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창경궁의 자그마하고 소박한 건물은 다 영조 정조와 연관된 건축물로서 둘러보시면 곳곳에 영정조의 애민 정신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문정전도 또 예. 영조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0: 그렇죠. 문정전에 관한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에게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정교를 내려 목숨을 끊을 것을 재촉하였는데 신하들의 만류로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세자를 서인으로 삼고 쌀을 담는 궤를 가져오게 해서 그 안에 가두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8일이 지나 세자가 죽게 되자 영조는 슬프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생각사자에 슬플 토자를 써서 우리가 나는 사도세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거는 실록에는 세자는 원래 자질이 탁월하였는데 그래서 영조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는데 10세 이후에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청정 임금 수업을 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전성을 잃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병이 발작을 하게 되면 내시와 궁녀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경공홍 씨였을 때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와 사도세자가 죽인 내시와 궁녀가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해경공홍 씨가 생각할 때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의 강박증과 자녀에 대한 치우친 호불호가 드러내는 그래서 애증 관계에 의한 사도세자의 소심증과 옷 갈아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이 이 사도세자의 죽음의 큰 원인으로 해경공홍 씨는 한중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세자 이야기. 뒤주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유튜브 채널에 와이탄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문정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일이. 그리고 이 문정전이라는 것이 앞서 창경궁의 경전이었던 중요 국가 행사가 이루어졌던 명정전 옆에 있군요.
0: 네네. 바로 옆에 위치하고
1: 그것도 너무 좀 아이러니하네요.
0: 네.
1: 옆에서 그 아까 결혼식도 있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0: 네네.
1: 그런 장소였다는데 문정전에서 일어났던 좀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참 이 궁의 사진을 제가 봐가면서 우리 해설사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드라마에서 어떤 그런 서사를 느끼면서 이제 재미있게 보잖아요 드라마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그 아픔이 약간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 약간 전 오네요.
0: 그리고 또 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셨던 공간을 보시면 더욱더 피부로 와닿겠죠. 그 아픔이나 슬픔 또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걸 방문하신다면.
1: 그래서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역사를 접하는 것도 저는 좋은 계기라고 해요. 물론 좀 각색이 되긴 하지만 관심을 일단 가게 되고 그렇죠. 알아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나 누구 함께 데리고 이런 궁궐을 실제 방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설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게 됐고요. 앞서 우리가 항상 이제 궁궐 다른 궁궐 이야기할 때도 꼭 제가 빼놓지 않고 여쭤봤던 건 야간 프로그램이에요.
0: 네네.
1: 앞서도 미디어 아트 물빛이어나 그 프로그램은 지금 종료됐다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러면은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종종 이렇게 야간 행사를 하던데 창경궁은 어떤가요?
0: 창경궁의 아까 각광을 받았던 물빛연화 프로그램은 궁중문화 축전 기간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끝난 상태이고요. 창경궁은 조명으로 굉장히 고즈넉하고 또 조용한 궁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의 특징은 천원으로 가성비 최고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창경궁에서는 와보시면 조명과 어우러진 소박한 창경궁의 건축물들과 또 춘당지의 야경이 또 그 조명과 더불어 풍경이 비추어지는 춘당지 연못과 또 그 길을 따라서 쭉 200m 쯤 가면 식물원이 있는데 그 식물원 대원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명빛 은은한 조명빛을 통해서 대원실의 윤곽도 볼 수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야생 또 자생화 또 이런 녹색 빛이 또 빚어내는 또 이색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어떤 행사 못지않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궁궐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창경궁의 야간 관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까 물빛연화 같은 거는 축제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네. 아예 그건 신청받고 이제 하는 네네. 거지만 평소에 그냥 야간에 가시면 네. 그냥 야간 그 프로그램 못지않은 네. 그런 감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천 원이면 된다고요?
0: 네네. 그래서 저희 창경궁은 야간 입장에 예매 제도가 별도 필요 없으시고요. 정문 홍화문에서 오시면 바로 표 사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 반드시 8시 오후 8시 이전까지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아, 시간이 한 1분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원실 아주 네.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이거는 좀 서양식이라면서요.
0: 네. 창경궁 대원실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서 일본인이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했고 철골 구조에 목재와 유리를 결합한 당시 유럽 최첨 첨단의 건축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온실 앞에는 프랑스식 정원을 조성하고 분수도 설치하였는데 대한제국의 근대 건축물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에는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원실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야생화, 자생화 분재료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워졌지만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근대 문화의 변화가 함께 담긴 공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대원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튼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진짜 궁궐에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약간 서양적인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이것도 멋있네요. 약간 프랑스식 정원역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경궁을 가면 다 관람하실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실 것도 같고 끝으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창경궁을 찾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 30초 있네요.
0: 제 창경궁은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녹지가 많아 공원으로 생각하시고 맨발로 걸으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돗자리와 도시락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창경궁에는 500년 역사가 깃들여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후손에게 전해야 할 자산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함께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창경궁을 찾아주시는 국내외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관람 예절을 지켜주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효심으로 지은 창경궁 조용하고 밤이도 아름다운 궁궐. 오늘 국가유산청 창경궁관리소 정원수 국가유산 해설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오늘 SAT 정답은요. 창경궁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0: 함께합니다.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540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19분 기준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545.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0.7원 내린 1529원에 개장한 이후 방향을 틀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6개월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2위인 2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333억 8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2위입니다. 수출도 역대 두 번째인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4.5% 증가했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란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면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석유업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유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업계 경영인들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몇 주 안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이 비축유를 풀며 중동발 공급 부족을 메우고 있지만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당장 이달 말에 유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에너지부 등 트럼프 행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 징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수색과 안전보장 등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신설해 선박 사전 심사와 수수료 부과 업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방한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는 젠슨 황이 오늘 오후 1시쯤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방한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캠프를 찾아 베이커, 이상혁 등 선수단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젠슨 황은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에 PC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전달보다 1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AI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1,21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월 결제 금액 1,343억 2천만 원보다 131억 원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5월 11일에서 17일 321억 6천만 원에서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18일에서 24일 236억 9천만 원으로 줄었고 25일에서 31일에는 214억 6천만 원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일정을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이라 노 위원장의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권파를 겨냥하며 보수 진영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부산 북갑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의 언행들은 보수 정당의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봐달라며 이번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는 재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56개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청노조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6개로 이 가운데 23곳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3곳 중 6곳은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이고 다른 17곳은 노사가 교섭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안 쓰는 전등 끄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실천도 함께하면 미래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캐나다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방산 분야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잠수함 사업과 안보, 방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가 핵심 파트너로서 연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남원시 노암동의 한 도로에서 산타페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동승자가 숨지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영유아를 중심으로 거의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기관 109곳의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22주차인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4.3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 0.9명보다 무려 4.8배 늘어난 겁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서 뛰는 이정우의 방망이가 또 폭발했습니다. 이정우는 미러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4안타를 치고 1타점에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1회 첫 타석에서 좌전 안타로 포문을 연 이정우는 3회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렸고 7회에는 안타 2개를 추가했습니다. 12경기

연속 안타에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치른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3할 2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8도, 습도는 6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입니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죠.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죠. 특히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무명 트롯 가수입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하더군요.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더러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랍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하셨을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제 네.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이제 물은 건데 이제 의처증으로 몰아세우고 또 아내가 이제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아내가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의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그 사연자분이 그 아내분한테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네. 얘는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문자를 보고 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제 감정이 악화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아내가 이를 이유로 이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뭐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0: 나는 좀 그냥 아내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아내분의 뭐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뭐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이렇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게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아내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1: 네.
0: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내의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지금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자료 줘야 할까요?
0: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책임을 쉽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1: 네.
0: 최근 이제 판례에 의하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과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쌍방이 협조해서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1: 네.
0: 판례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뭐 혼인 관계가 뭐 파탄이 이르렀다 보더라도 이는 쌍방이 혼인 관계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아, 그래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사연자분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비 아니면 이제 생활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혼이 기각된 이후에도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이 보이신다고 하면 뭐 이혼 청구를 이 사연자분께서 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별도로 아내한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은 안될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법원에서 이혼 안 되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혼이 기각이 됐는데도 아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0: 아내가 이제 기각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동거 심판 청구요.
0: 네.
1: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결로 구할 수 있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1: 네.
0: 아내분이 이제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에 대한 의심 정황과 일시적인 폭언 하신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요. 또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설사 이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육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돈을 내고 표를 샀더라도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고속버스 회사의 내부 공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정 노숙인의 탑승을 막으라는 내용과 함께 악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단순히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막는다면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는 여러 승객이 함께 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과 위생, 정상적인 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면 탑승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입니다. 악취나 오염, 소란이 실제로 심각해서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했다면 버스 회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 승차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대응도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차분하고 최소한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요금을 낸 승객들의 이동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차를 타는 다른 승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되겠죠. 공공교통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질서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논란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화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고 쾌청합니다. 다만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겠고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천지남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이 부산 가는 길도 황간터널 부근 2-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황간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양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후보자하고 무슨 오빠 논란 뭐 여기까지 뭐 약간 좀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정청래 한 사람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보라고 한다면
0: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스벅 사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타벅스. 근데 이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그러니까 보유와 이제 실제로 사는 거주, 이 두 가지에 대한 특혜가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한 것에 대해서 꼭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적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탱크데이 해서 스벅 문제만 해도 예.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지적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 간에 갈라치기가 됐고 예. 이것이 결국은 보수를 또 상대적으로 약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아니 이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해? 이런 것들이 2030을 조금 또 결집시킨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비정청래 쪽에서 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분과 빌미를 찾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2: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시는 겁니까?
1: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그 결과는 예. 사실은 뭐 1년 지금 집권 1년 차에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예민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0: 뭐 친명계 조직에서는 서울 패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후보자의 패배지 우리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서울 선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방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0: 지방선거의 꽃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0: 장철민
1: 선거를
0: 민주당
1: 치르는 데
0: 의원입니다.
1: 있어서 이런 이제 패배의 결과가 나오는데 확실한 위기 의식을 갖고 그럼 전략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실은 잘못을 한 거고요. 방금 뭐 무슨 스벅 사태나 뭐 이런 얘기 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로 스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핵심이었다면 실제로 부산 울산도 저희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당에서 사실은 서울 선거를 제대로 이제 해 나가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실제로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중앙당 이 민주당이라는 우리 이 원내 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동산 이야기하신 게 진짜 오래된 일이거든요. 1월부터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왔고 오히려 지금 유권자들이 특히나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도 이거 뭐 세금은 최우수단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확실한 지방주도 성장이라든지 확실한 균형 성장 정책들을 통해서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 국정 방향들을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이 뭔가 이 세금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울 시민들 특히나 이제 한강벨트 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후보를 뒷받침해 주었었다면 좋은 후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이 네거티브를 일관하는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0: 지도부 전략
1: 결과를
0: 미스다.
1: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희가 전체적인 뭐 선거 방식이나 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면 뭐 울산 부산은 왜 우리가 이겼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서울 선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 미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 이런 부분이 뭐 전당대회 때큰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뭐 당연히 여파가 있겠죠.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연임 시도를 한다고 하면 뭐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총선 치르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이 선거 방식, 이 캠페인에 대한 부분,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재점검하지 못하면 정말로 총선 때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기를 당이 훨씬 더이 실용적이고 또 훨씬 더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받아 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0: 지금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이 민주당에 좀 퍼져나가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 유리하겠는데?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장철민 의원이 어느 쪽에 서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분석 가운데 하나는 이제 뭐
0: 우리
2: 2030이.
0: 장철민 의원 좀 중립적이신
2: 아, 그렇습니까?
0: 분이에요.
2: 근데 이제 이번 그러니까요. 이번 이제 그 선거가,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의 책임이 물론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책임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문제 갖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문제 이것도 굉장히 컸던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공소 취소를 그러면 몰아가 했던 세력이 어떤 의원들이 누구냐 이 부분도 따져보면 이게 그러면 정청래 대표 측의 그 친청 의원들이 그랬나? 이런 것도 또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외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꼭 정청래 대표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 때 이게 여러 가지 언어나 이제 또 언행을
0: 되게 위험한
2: 보면
0: 말씀
2: 아니요
0: 아니십니까?
2: 저도 위험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당이 왜 이래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질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표로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뭐그 속마음.

0: 이가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본인 의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설로 볼 정도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나가
1: 네.
0: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뛴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제 후임이 결정되고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늘어져서
1: 예.
0: 실제로 저희가 정기국회 전에는 전당대회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 8월에서
0: 저희가
1: 9월 열리는
0: 8월에
1: 거죠?
0: 전당대회를 하게
1: 8월이요?
0: 돼 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기국회랑 겹치게 되면 워낙 이제 국회 일정이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막상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이 빨리 정해지고 김민석 총리도 당 입장에서 또 특히나 이제 본인이 총리로 몸담았던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만 하잖아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총리 인선 작업 조금 빨리 마무리되는 게 여러모로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 제가 조금 전에 장철민 의원은 중립이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0: 정치에
1: 걸로
0: 중립이 없습니다.
1: 제가 인용해놓겠습니다. 지금 후임 총리요. 후임 총리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 강우식 비서실장 뭐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누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2: 다 훌륭한 분인데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그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하고 법원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이 정성
1: 법무장관이요?
2: 법무장관하고 강훈식 두 사람을 볼때 조금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게 조금 부담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그 사항 항소하는 거 포기했고 또 이번에 부담이 됐던 공소 취소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보니까 예전에는 정성호 의원 시절은 안 그랬거든요. 법무장관 가더니 좀 달라졌다고 하는 이게 밖에서 볼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반면에 강훈식 실장은 실장으로서 상당히 힘을 받는 그리고 대통령과 비교적 케미가 맞는 사람이고 최근에 뭐 해외 가서 특사 뭐 해서 뭐 서기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1: 워낙 가까운.
2: 그래서 대통령이 강훈식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때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리 인선은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으로서는 좀 불만이겠죠. 아, 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강훈식 밑에 있으면서 법무장관으로 있는 것이 이게 좀 많이 껄끄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 그런 것들이 서로 좀그 양해가 되고 또 한다면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뭐 강훈식 실장이 무난한 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1: 어쨌든 강훈식 한표
2: 네.
1: 찍으셨는데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X, SNS 시작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고도 해주셨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아니야? 뭐 이런 평이 많았거든요.
0: 제가 안 그래도 이 방송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두분다 유력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수로 유력설 기사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본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예상이랄까 바람에 가깝기는 한데요. 이제 하나는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실력 위주로 뭐 무슨 뭐 나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분들을 이 내각에서 이제 기용해서 실제로 일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뭐 제가 워낙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좀 기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성호 장관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긴 하지만 강훈식 실장이 일도 잘하지만 그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예, 국민들께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홍보도 되게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간다고 해도 이게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이 유능한 결과들을 내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또 제가 충청 출신이라 그런지 아, 충청 총리도 괜찮고 예. 대전이잖아요 제가
1: 예. 너무 사심이 들어가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예상이라기보다는 예. 바람으로 이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 바람을 전해봅니다.
1: 저희가 네. 이제 오늘 패널 조합을 의도한 건 아니죠. 어쨌든 두 분 다 강훈식 실장.

0: 장, 두 표. 그럼 저는 정성호 장관 한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친동 최고위원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2: 의원입니다.
3: 충남
1: 싹 졌습니다. 부산도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가다가 폭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장동혁 지도부가 다녀온 뒤에요. 개소식에.
3: 예.
1: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장동혁 지도부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책임의 중심에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분들이
3: 예.
1: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진 거예요. 선거의 여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이 난 이번 선거로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4: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4: 네.
5: 사퇴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2: 이거는
5: 첫 번째는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낙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것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한동훈 네. 후보도 당선됐잖아요. 이제 네.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 네. 마땅히
6: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 네.
6: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싸우는 데는 저는 그분이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이든
4: 네.
6: 공동전선을 펼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선거의 저승사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입장 보니까 일단은 임기 채우겠다 뭐 이렇게 버티게 들어간 것 같아요.
7: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예.
7: 그렇지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단순한 수치로 보면 12대 4였지 않습니까?
0: 예.
7: 선거 시작할 때는 뭐 15대 1로 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석이나 얻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선거는 당의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당의 역할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스크를 지고 싸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끌어오는 과정 그리고 또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여론이 낮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0%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0: 예.
7: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0: 예.
7: 서울만 해도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 후보가 됐는데 여기도 장동혁 대표 한 번도 같이 유세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피해 다녔죠.
7: 물론이죠.
0: 예.
7: 물론 이곳은 뭐 서로 뭐 오라 왔는데 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0: 예.
7: 그런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그런 민심을 깊이 좀 읽고 본인이 좀 더 그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지금은 국민의힘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유희동 의원도 이제 원내로 들어왔고 원내대표 선거 나갈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밝혔거든요. 버티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8: 아니 물러나는 게 있겠습니까? 끌어내리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퇴를 시킬 수 있냐, 끌어내릴 수 있냐,
0: 예.
8: 탄핵할 수 있냐
0: 예.
8: 이런 문제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려가는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뭐 지금 국민의힘에 아니면 어떤 합리적 보수를 위한 정치를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하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어떤 발전이나

0: 쇄신을 위한 역할들을 거의 아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사퇴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아예 상상이 되질 않고요. 근데 다만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일종의 자성론이나 실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정말로 끌어내리고 사실 예. 다음 이제 일종의 당의 전체적인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 뭐 오세훈 시장이랄지 뭐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동훈 이제는 의원이네요. 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 등장하긴 했지만
1: 오늘 본회의에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0: 뭐 만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별로 서로 안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1: 오늘 그래도 악수는 하실 거죠?
0: 아니, 물론 만나면 악수는 하죠. 예. 네, 만나면 악수는 하죠. 뭐 그런 상황이라 예.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한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어차피 또 다 이제 주요 주자들이 원외에 계시기도 예.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우리 당 일은 아니니까 지켜보긴 하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1: 예. 어쨌든 본회의에 오늘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온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도 언젠가는 이제 악수를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보궐로 이제 돌아온 의원들 국회 본회의에 오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환영식도 하고 그럽니까?
2: 국회 예. 이제 본회의에서는 그냥 진짜 당선 인사, 예. 첫 인사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의총을 할 때 예. 사실 당선자들을 앞에 해서 본인들이 또 인사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1: 박수 쳐주고.
2: 예. 근데 예. 이번에는 그 네 사람이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런 세리머니가 있었으면 어저께 예. 하거나 오늘 또 의총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있을 수는 있겠죠.
1: 예. 어쨌든 본회의에 돌아온 국회에 돌아오는 재보궐 선거 당선인들의 모습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SNS에 담았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오는 8일과 9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된 직후인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방문입니다. 중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1: 네, 베이징입니다.
0: 네. 뭐 지난달부터 시진핑이 북한에 간다 이런 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날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군요.
1: 네, 5월 말이다, 6월 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8일과 9일 이틀 일정으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주최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이었는데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북한이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국빈 방문하게 됐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 국빈 환영식 준비 동향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죠.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된 직후인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0: 네, 7년 만에 이뤄지는 방북, 주요 의제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직후라 관심이 더 커졌죠.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국 정상을 두루 만난 뒤 방북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과 함께 일본의 재무장 추진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출해권 문제는 우리 정부도 깊게 관여한 광역 두만 구상과 맞물려 있고요. 또 중동 정세 악화 속에 대체 항로인 북극 항로 활성화도 연결되는 의제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발언과 관련한 YTN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 일간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 친중 성향으로 규정한 외부 필진의 기고문을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정에 밝은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지난 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에 실린 미 보수 성향 인사 2명의 기고문입니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 친중국으로 몰아세우며 한미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직전 임기를 마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국의 진보 정부가 상대적으로 친미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국 핵 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과 투자처럼 어려운 사안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2: 골드버그 전 대사는 현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친중이 아닌 노선 재균형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0: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슨 전 대사 역시 한국 정치를 반미주의로 규정하는 시각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매우 시대착오적으로 들리는 반미주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0: 우려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하루 넘게 반출이 막혔던 서울 잠실 7동 투표함이 경찰이 투입되면서 오늘 오전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1: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관계장입니다.
0: 네, 개표가 시작이 된 지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죠?
1: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개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10시쯤 첫 투표함이 열렸고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넘게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표소 밖은 어수선한데 투표소에 있던 시민들이 몰려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현장을 찾아 개표를 참관하게 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도 현장을 찾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0: 네, 그러면 개표는 언제쯤 끝날까요?
1: 네, 선관위 측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중으로는 개표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표 작업은 동별로 이루어지는데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도착하지 못하면서 열지 못하고 있던 잠실 7동 제1투표소 투표함도 오늘 함께 개표됩니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송파구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서 당선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서 시위대 봉쇄로 반출이 막혔던 투표함 두 개가 이곳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5분쯤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에 2천여 명의 표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2: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어제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수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을 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0: 이 밖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죠?
2: 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어제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 역시 곧 배당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YTN은 지난달 3살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주시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0: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복지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결과 부실 대응이 곳곳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복지부가 앞서 YTN 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다고요?
1: 부는 지난달 양주시 현장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위반 정황을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먼저 양주시가 필요한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학대가 없다는 일반 사례로 결론 내는 걸 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건 매뉴얼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신고자가 가정 내 학대 증거를 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주시가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이번에 복지부 점검을 계기로 전국적인 실태도 드러났죠.
1: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모두 수십 곳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주시를 포함해 71곳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의심 신고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겁니다. 복지부는 양주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들과 행정안전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주시는 복지부로부터 점검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또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2: 네,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단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연신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직장 동료들도 이곳을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손 대표는 분향을 마친 뒤 유족들께 사과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네, 다시 한번 이번 사고에
4: 손재일 한화
3: 대해서 진심으로
4: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3: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은 우리 동료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큰 슬픔에 잠기신 우리 유가족분들 그큰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허 당선인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장교동 한화 빌딩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10개의 사업장에 별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오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0: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폭발이 난 지점에 대한 설계 도면과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청 합동 분향소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여름 시작부터 기승을 부린 고온 현상이 꺾이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과 주말 쾌청한 가운데 기온도 이맘때 평년 수준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주말까지 심한 더위는 없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치고 북서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확장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까지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어서 대기 중에 먼지가 씻겨 내려간 데다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남아에 가시거리도 40km 이상 길게 트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은 낮 기온 27도, 또 체감 온도는 26도 정도로 실제 기온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아래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1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과 휴일을 지나서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상층의 찬 공기와 낮 동안 달궈진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생기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까지 남해와 동해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대화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와 만난다면 영광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불안한 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이 휴전과 관련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자신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2: 레바논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좋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도 이야기했고 그들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헤즈볼라와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초기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했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우라늄이 매몰된 곳을 감시하고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2: 당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고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1: 또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다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실패하자 이란 내부를 분열하려 한다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국영 TV가 보도한 대독 성명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며 적들이 군사적으로 비참하게 패배했으며 현재 깊은 굴욕감을 겪고 있다고 선을 했습니다. 또 적들이 전장에서 패배한 뒤 이란 내부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대중의 마음속에 의심과 절망, 불신, 그리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전은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달째 이렇게 승리를 했다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미국 내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협상은 잘 진행 중이며 합의가 임박했다. 호르무즈도 다시 열리고 완전한 핵 합의가 곧 성사된다고 몇 달째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승리장담은 반복됐습니다.
2: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할 겁니다.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이길 겁니다.
3: 하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는 호르무즈 차단을 통한 이란의 협상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복잡한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포괄적인 핵 협상이 곧바로 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고된 과정이 될 거라는 건 루비오 장관도 시인했습니다.
2: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매우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0: 순식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30일, 60일, 90일 동안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선언에
1: 미국인들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하는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복되는 낙관적 전망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간적 압박 속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미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트럼프의 승리 주장이 미국민에게 충분히 솔직한 설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을 향해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오만과 이란의 논의 과정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만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에 조금이라도 협조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만은 이란과의 접촉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해협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1,540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19분 기준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545.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0.7원이 내린 1,529원에 개장한 이후에 방향을 틀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후 5시 6분쯤 야간 거래 장중 1,540.3원까지 오른 뒤 오늘 오전 2시에 서울장 종가 1,529.7원 대비 2.3원이 상승한 1,5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3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캐나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유력 방송사 C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캐나다에 사는 동물 비버의 이름을 딴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3조 4천억 원을 캐나다 현지에 투자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 트럭 기술을 전하고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세우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입찰을 따내면 2030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와 수소차 제조 공장, 충전소 약 200곳 등이 이 계획에 따라 세워집니다.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수소 트럭을 택한 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과 미국의 공장 이전 압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CTV와 인터뷰한 전문가는 캐나다 전체에 엄청난 뉴스라며 저탄소 수소 부문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산 잠수함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한 부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민관이 함께 기술과 투자를 앞세워 막판 수주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낼 경우 캐나다에 43만 개의 일자리와 약 10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의식해 최근 납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경쟁국 독일은 65만 개의 일자리와 약 95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수주전 속에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입찰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 최근에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과 스페이스X 부스터 추락 등 우주 산업에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만 무려 2,7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밀어붙이며 월가의 오랜 관행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0: 스페이스X를 맹추격하던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글렌이 시험 중 폭발했습니다. 발사대가 크게 부서지면서 나사의 달 탐사 일정도 수개월 밀리게 됐습니다. 경쟁사의 실패가 스페이스X의 마냥 호재는 아닙니다. 독점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데다 스페이스X 역시 최근 부스터 추락으로 발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주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1: 우주기업들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블루 오리진의 차질이지 우주산업 전체의 위기는 아닙니다.
0: 실제로 스페이스X는 이르면 이달 12일로 예정된 나스닥 상장 절차를 흔들림 없이 밟고 있습니다. 추락사고 역시 치명적 결함이 아니어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1: 단지 필요한 검토 절차일 뿐 이번 일이 IPO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공대 교수입니다.
0: 오히려 스페이스X는 수요 예측도 전에 공모가를 135달러로 고정하며 압도적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800억 달러, 우리 돈약 2,700조 원에 달합니다. 추가 물량 배정 시 조달 금액은 최대 129조 원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4에서 7%에 달하는 월가의 수수료 관행을 깨고 0.75% 미만의 파격적인 요율을 요구하며 금융시장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의결권 82% 독점 등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초대형 상장이 차세대 우주 경제의 신호탄이 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8: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렇게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 하늘 맑은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은 편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고 이외 지역도 높은 단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주말까지 덥다가 월요일에 낮 기온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마포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시간 넘게 처리 중인데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녹지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양화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는 가끔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 대체 왜 하고 있지? 회의는 길고 칭찬은 짧고 내 이름 대신 영어 별명으로 불리는 하루.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나만 아는 작은 기쁨 하나를 숨겨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마실 맥주 한 캔, 주말에 갈 콘서트 표 한 장,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 한 장. 누군가는 그걸 보며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버틴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 기쁨 하나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판교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굴욕을 삼키면서도 딱 한 가지 이유로 회사에 남는 사람. 오늘 살펴볼 책은 장유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전해드리는 저는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좋은 소설 작품 읽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 또 사람 관계 이런 것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벽돌 책 부수기의 코너에서는 최민석 작가와 함께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전해드릴게요. 이 작가가요, 실제로 86년생이어서 IT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소설가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소설을 썼고요. 창비 신인 소설상을 2018년도에 받으면서 등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할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요. 공개하자 입소문을 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물론 무료 버전일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화까지 됐고요. 이젠 작가로서 많이 성공하신 분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기쁨도 주지만 슬픔도 줍니다. 그 웃픈 삶을 잘 그려냈습니다. 에어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니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월급 때문입니까?
1: 그만두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지 않을 이유를 매일 새로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메뉴 하나, 퇴근길에 들을 노래 한 곡, 작은 이유들이 모여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우리를 버티게 하니까요.
0: 그러니까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접을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직업과 생계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만두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지 않을 이유를 매일 아유, 그래도 이만한 직장이 어딨나? 아우, 너 라디오가 꿈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네. 꿈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고요. 가족 관계도 큰 도움과 대단한 일보다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늘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가족, 늘 청소를 깨끗이 해주던 분, 늘 공손하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얘기해주는 자녀, 뭐 이런 것들이 삶을 버티게 하죠. 작은 기쁨 하나로 한 달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그 작은 기쁨이죠. 금요일 온마이크 코너 최민석 작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명실공히 가장 사랑받는 문학과 뭐 문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 전해드리는 그 코너입니다. 벽돌책 부수기. 오늘도 YTN 라디오 온에어의 독서 셰르파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네. 최민석입니다.
0: 네. 자, 오늘도 어떤 산을 오르게 될지, 아우 저거 어떻게 올라라고 하지만 이분 따라가다 보면 금방 오르고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모든 일을 하죠. 자, 오늘은 한국 단편을 가져왔습니다. 해외 작품들을 많이 다뤘고 5.18 즈음에서 저희가 소년이 온다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장류진 작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사실 많이 알진 못했는데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인공지능 에어가 간략하게 이분 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 장류진은 1986년에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판교의 IT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이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소설 쓰기를 배우며 처음 글을 썼고요. 그렇게 쓴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2018년 제21회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합니다. 이 작품은 2018년 가을 창비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됐는데 트위터를 타고 퍼지면서 누적 조회수 40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같은 제목의 첫 소설집으로 묶여 나왔고요. 이후 장편 달까지 가자 등을 통해 오늘의 젊은 직장인 그 삶의 결을 꾸준히 그려온 작가입니다.

0: 오,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많이 들어본 제목 같고 익숙해 보여요, 작가님.
1: 그렇죠.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0: 네.
1: 단편 소설집을 낼 때, 소설집을 대표할 작품을 하나 고르잖아요.
0: 네.
1: 그걸 이제 표제작이라고 하는데,
0: 표제작.
1: 이 단편 소설이 표제작이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단편 소설의 제목이자 동시에 소설집의 제목이 된 거죠.
0: 예.
1: 아무튼 이게 좀 익숙할 텐데, 왜 익숙하냐면, 알랭드 보통이 쓴 일의 기쁨과 슬픔, 그
0: 네.
1: 책 제목을 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요거는 작가가 작품 말미에 그 작가의 말에
0: 밝혔군요.
1: 밝혀둔 겁니다. 네.
0: 네. 야, 이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알랭드 보통과 이 일의 기쁨과 슬픔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얘기해서 좀 익숙하다 싶었는데 이분 저희가 에어가 소개했지만 창비 신인 소설상을 2018년에 받으면서 등단을 해요. 이 단편으로.
1: 네.
0: 우리 최민숙 작가님도 창비 신인
1: 그렇죠. 예,
0: 소설상으로
1: 저는
0: 등단해서.
1: 2010년에 뭐 같은 상을 받으면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아무튼 이 작품이 창비 신인 소설상 당선작인데, 그때 출판사가 요즘 이제 X라고 하지만 옛날 트위터 시절에 트위터에 그 작품 원고를 링크를 걸어서 온라인에 공개를 했어요. 무료로. 예. 그때 이제 직장인들의 그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을 극사실주의로 담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되게 좀 슬프잖아요. 을의 삶이라면.
0: 원래는 그렇죠.
1: 근데 이걸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다뤄서 흔히 말하는 우픈 상황을 잘 담아냈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0: 불과 15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1: 이야, 15만 불을 팔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0: 아, 나중에 또 달까지 가자 드라마도 됐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 또책 많이
1: 맞아요.
0: 팔았습니다.
1: 네. 이렇게 젊은 세대 요즘의 문화를 아주 잘 읽혀지는 짧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줄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0: 네,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합시다, 스크럼.
1: 스크럼?
0: 예, 스크럼이란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한 것으로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에서 널리 쓰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입니다.
1: 아, 네. 죄송해요. 저 오해했습니다.
0: 아, 네.
1: 저희 세대는 스크럼 이러면은 이제 경찰 진입을 막고 막 이런.
0: 네,
1: 죄송합니다.
0: 아무튼 원칙은 이렇습니다. 매일 약속된 시간에 선체로 어제는 무슨 일을 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건지 짧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이 스크럼 마스터가
1: 네.
0: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겁니다.
1: 특유 좀뭐 이게 낯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요. 소설 시작부터 스타트업 특유의 좀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0: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서 스타트업 특유의 뭔가 도전적이고 세상을 온통 다 바꿀 듯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런 우픈 고충을 전하죠.
1: 네.
0: 아무튼 이 스크럼은 원래 짧고 효율적으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였는데
1: 네.
0: 사실 이게 뭐든지 한국에 들어오면 좀 한국화되잖아요.
1: 한국화됐죠. 자, 실리콘밸리 스크럼이 한국화됐어요. K패치가 부착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짧고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스크럼 마스터, 즉 회사의 대표가 하는 한 말씀이
1: 네.
0: 예, 또 그리고
1: 아휴,
0: 또 이렇게
1: 마지막으로.
0: 마지막으로
1: 네.
0: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 20분을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1: 네.
0: 결국은 일반 회사의 조회 시간보다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모두 영어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는데
1: 많아요. 그런 문화 많아요. 네.
0: 네, 이러면 이제 좀더 수평적인 문화가 조성될까 싶어서 한 거였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1: 아,
0: 않습니다.
1: 이게 굴지의 대기업도요. 직책 빼고 뭐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프로라고 불러라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다막 영어 닉네임 부르잖아요. 뭐 이거야 어려운 일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0: 이게 결국은
1: 네.
0: 아 저번에 데이빗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1: 이름만 바꿔.
0: 이상한 한국식 존대가 덧붙여졌습니다.
1: 아니 데이빗을 왜 써요? 이렇게 말할
0: 그러니까 데이빗이 말한 대로 이게 아니라 데이빗께서 말씀하신 뭐
1: 거면. 그니까요.
0: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데이빗이라고 부르니까
1: 네.
0: 다른 거에서 굉장히 극존칭을 덧붙여야 자신이 대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길 수
1: 정말
0: 있고
1: 한국식이네요.
0: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직은
1: 네.
0: 다 영어로 쓰고 있잖아요.
1: 네.
0: 약간 더 쉽게 말을 놓게 됐습니다.
1: 네.
0: 뭐 DJ님이 스티브라면
1: 네.
0: 옛날 같으면 김우성 씨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럴
1: 맞아요.
0: 텐데 이제 영어는 어차피
1: 네.
0: 반말이니까 스티브 이것 좀 빨리 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1: 아래로만 지금 원래
0: 네.
1: 취지가, 네.
0: 아무튼 결과가 이상해져 버렸는데 그런데 직원들은 모두 다 수군거립니다.
1: 네.
0: 이게 원래의 이게 사실은 대표의 원래 그 이름 본명이
1: 예.
0: 박대식이라서 그냥 그 촌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1: 박대식 좋은데.
0: 네. 대식
1: 대식.
0: 대신 데이빗으로 부르라는 거죠.
1: 아, 이게 여러분 지금 월드컵 다가오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호칭, 존칭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받아야 되는데 급한데 막 홍명보 형님 이러다 언제 봤습니까? 그래서 명보 이렇게 부르라고 했더니 이천수 씨가 막 명보. 아무튼 그 느낌인데 어쨌든 한국식으로 와서는 이상해졌어요. 웃픈 현실이 벌써부터 느껴지네요. 시작부터.
0: 네, 그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좀 풍겨놓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1: 네.
0: 이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은 우동 마켓입니다.
1: 우동 마켓.
0: 뭐 가락국수, 우동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동네 마켓의 준말로.
1: 우리 동네
0: 예, 네,
1: 마켓.
0: 그러니까
1: 작가가 은근슬쩍 깔아놔요. 계속 탁
0: 우리가
1: 터지게.
0: 흔히 아는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1: 네.
0: 그걸 이제 살짝 이제
1: 네.
0: 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중고품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우동
1: 네.
0: 마켓. 자, 아무튼 이날도 대표가 스크럼 뒤에 훈시를 늘어놓았습니다.
1: 예.
0: 그 훈시의 요지는 거북이 알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1: 거북이 알이 뭐예요?
0: 거북이 알은 헤비 유저의 닉네임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어쩌다 한 번씩 올리는데
1: 네.
0: 이 거북이 알이라는 이 사용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제품을 올리고 근데 이 올리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게
1: 네.
0: 다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에요.

0: 중고마켓이라고 했는데 새
1: 네.
0: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1: 그래서 데이빗은 거북이알 때문에 우리 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접속하면 오로지 거북이알 게시물밖에 안 보일 만큼 도배가 돼 있고, 게다가 거북이알의 프로필 사진이 진짜 거북이를 찍은 사진인데 자신은 파충류를 끔찍이 싫어해서 징그러워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0: 아, 우리 저 박대식 대표, 네, 데이빗. 어쨌든 이렇게 불만이 말이 많네요.
1: 네, 말이 많은데 그건 사실 주인공인 나도 말이 좀 많습니다.
0: 아,
1: 나는 이제
0: 네.
1: 반박을 합니다. 나는 거북이알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해서 우리 매출에 도움이 일어나고 소비자 유입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론을 하죠.
0: 오, 용감하네요.
1: 네. 그런데 결국 뭐 직급이 깡패, 아니 뭐 직급이 계급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데이빗이 5만 원짜리 두 장을 지갑에서 꺼내서
0: 예.
1: 나한테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 거북이알의 물건을 사면서 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직접 좀 만나봐.
0: 위장자매.
1: 네. 그러면서 또 데이빗이 박대식 씨가 말이 많잖아요.
0: 네.
1: 데이빗은 이 거북이알의 물건이 작물인지 의심스럽고 가능하다면 하루의 거래량은 20개까지만.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게 20개예요.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프로필 사진도 진짜 거북이 사진이 아닌 닌자 거북이처럼 좀 귀여운 걸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지시합니다.
0: 와.
1: 나는 이런 데이빗의 지시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자리에 돌아와서 또 다른 부담을 느낍니다.
0: 아니, 우리 데이빗 박대식의 지시도 뭐 이런 걸 내가 가서 어떻게 설득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는데 자리에 돌아오면 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요, 이유가?
1: 그건 바로 내 뒷자리에 있는 천재 프로그래머 케빈 때문입니다.
0: 케빈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천재 프로그래머예요?
1: 네, 케빈은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앱 개발자인데 이 천재라는 명성에 걸맞게 개발자 둘이서 할 일을 혼자서 다 해치웁니다.
0: 네.
1: 근데 내일은 뭐냐면 버그를 발견해서 케빈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요컨대 나는 계속 케빈을 지적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문제는 케빈이 우리 회사에서 나이는 막내인데
0: 나이는 막내인데
1: 사실상 서열은 3위라는 겁니다.
0: 아, 높군요.
1: 예. 네. 그리고 나는 사실상 서열이 막내입니다.
0: 아, 막내인데 서열 3위한테 이거 버그났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누르면 이 잘못 들어가요. 이걸 매번 지적해야 되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있네요.
1: 네, 그래서 내가 버그를 발견해서 알릴 때마다 케빈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0: 네.
1: 이 케빈은 짜증을 내는데 나는 그 짜증을 눈치껏 잘 받아줘야 합니다.
0: 아이고, 어려워라.
1: 근데 케빈은 전형적인 개발자 타입입니다.
0: 예.
1: 우리 세계, 이 IT 업계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0: 예. 그 말이 이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1: 네.
0: 말인가요?
1: 내향적인, 이 개발자들은
0: 네.
1: 두 부류로 나뉘는데,
0: 개발자는 두 부류다.
1: 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개발자가
0: 개발자
1: 있다.
0: 타입이 두 개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
1: 내향적인 개발자는
0: 네.
1: 말할 때 자기 신발끝을 보면서 말하고,
0: 눈 안 마주치고 자기 신발끝만 보면서,
1: 외향적인 개발자는
0: 네, 반대겠네요.
1: 상대방의 신발끝을 보면서 말한다.
0: 한 5cm 진보했다. 내 신발
1: 네.
0: 끝을 보다가 상대 신발.
1: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케빈을 모시기 전에 채용도 아닙니다. 모시기 전에
0: 네.
1: 대표가 뭐 이미 이런 분은 뭐 그냥 합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지만
0: 그렇죠.
1: 그래서 형식상 면접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말 형식적인 면접에서 정말 형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0: 네.
1: 아, 저 우리 회사는 그 10명 미만의 가족 같은 회사라서 사회성이 중요한데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0: 그 뭐 할 수 있는 질문이죠.
1: 케빈이 답하기를
0: 네.
1: 자신은 카이스트의 레고 동아리 총무 출신이라면서 사회성을 그때 다 길렀다고 합니다.
0: 레고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카이스트, 레고, 총무 어디를 보더라도 사회성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0: 우리 주인공 속 터지네요.
1: 요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생각입니다.
0: 네.
1: 게다가 회장도 아니고 총무는 뭡니까?
0: 어쨌든 뭐라도 맡았네요.
1: 네. 아무튼 케빈은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1: 나는 이런 케빈과의 갈등은 뒤로 하고 일단 거북이 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 이 앱의 우동마켓의 아주
1: 그렇죠.
0: 헤비 유저입니다. 거북이
1: DM을
0: 알.
1: 보낸 거죠.
0: 네.
1: 커피 메이커를 사고 싶다고.
0: 네.
1: 거북이 알이 올려놓은 수많은 상품 중에
0: 네.
1: 커피 메이커 제가 살게요.
0: 네.
1: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답이 곧장 왔습니다.
0: 예.
1: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해요.
0: 오호, 거래 성사. 드디어 거북이 알 이 해비 유저를 만나게 됩니다.
1: 네. 장소는 판교의 테크노밸리 거리입니다.
0: 예.
1: 거북이 알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일단 여성입니다.
0: 여성이네요. 네,
1: 그녀는 유비카드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0: 아.
1: 그리고 너무나도 능숙하게 돈을 받고 갑니다.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0: 그렇죠.
1: 이른바 쿨거래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0: 네.
1: ABC 시킨 지시가 있으니까.
0: 지시가 있는데. 네,
1: 그래서 너무 조급해져서 막 뒤돌아서 가는 그녀를 네. 막 뛰어가서 잡습니다.
0: 네.
1: 저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실은 우동마켓 직원이에요.
0: 이걸 드러내면은 거북이알이 경계하지 않을까? 정체를 공개했네요, 우리 주인공이.
1: 네, 예, 거북이알은 나를 딱 보더니 쿨거래하는 사람답게
0: 네.
1: 쿨하게 그럼 그쪽도 점심 먹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0: 네.
1: 요즘 그 문제가 되는 별다방.
0: 아,
1: 예, 이때는 뭐 문제가 되기
0: 그렇죠.
1: 전이니까.
0: 소설 시점 당시는 예, 안 그랬습니다.
1: 그곳으로 갑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를 하나 시킨 다음에 나는 그녀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0: 네.
1: 거북이 알은 원래 유비카드에 있는 그 공연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이 회사 유비카드의 회장은 인스타그램 스타입니다.
0: SNS 인플루언서였나 보네요.
1: 헤비 인플루언서죠.
0: 네.
1: 아주 영향력이 있는. 특히 이 회장은 클래식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유비카드가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이 많았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회장한테 소설 속에 있는 그 클래식 연주자인데
0: 네.
1: 루보프 스미르노바.
0: 루보프 스미르노바.
1: 스미르노바.
0: 예.
1: 스미르노바.
0: 소설 속의 유명한 클래식 연주자겠죠. 네.
1: 내한 공연을 좀 추진해 달라고 댓글을 많이 달았고
0: 네.
1: 이 인스타 인기에 취한 회장은 거북이알한테 어떻게든 이 스미르노바를 네. 섭외해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0: 예.
1: 성공을 하면 보너스와 진급을 약속해주겠다고.
0: 회장의 특명과 성공 시 진급 약속.
1: 그렇죠. 보너스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0: 거북이알 쿨거래 이 양상을 보면 뭔가 일으킬 사람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1: 거북이알은 러시아로 두 번이나 출장을 가서 결국은 공연 섭외에 성공을 했습니다.
0: 이야, 능력자네요.
1: 네, 그리고 어느 날 기획팀의 인턴이 스미르노바 내한 공연 문의가 폭주한다면서
0: 네.
1: 이제 알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0: 네.
1: 이렇게 차장인 그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북이알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자기가 차장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차장 직권으로 인턴한테 그럼 홈페이지에 정식 공지를 올려라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예?
1: 공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막 환호성을 질렀고 회장은 이걸 보고 즉각 거북이알을 불렀습니다.
0: 너 해냈구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걸까요? 회장이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1: 그래서 나는 이제 회장이
0: 네.
1: 거북이알은 회장이 일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고
0: 네.
1: 회장실로 갔죠.
0: 네.
1: 그런데 가보니까 이거 웬걸.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0: 화를 내요. 일 잘했는데 그 미션을 성공시켰는데 왜 화를 내죠?
1: 왜냐하면 자기가 인스타에서 먼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0: 아, 이거 방송용 쓰는 표현 맞나요? 관조국이네요. 본인이 알리고 싶었구나.
1: 그래서 공을
0: 예.
1: 그 많은 네티즌들한테 인스타그램 그 팔로워들한테 회장님 너무 고마워요. 회장님 짱짱. 회장님 최고.
0: 이야.
1: 이런 그 댓글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0: 예. 주인공이 그러면 약간 놓친 게 있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지를 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게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주인공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이 회장의 이 SNS 자아가 강한 이 특성,
0: 네.
1: 그거를 미처 고려를 못한 거죠.
0: 자기 홈페이지 링크 걸어가지고 하면 되지. 참 이 회장도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북이알 주인공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겠네요.
1: 맞습니다. 회장이 말 바꾸는 사람이에요. 회장이
0: 네.
1: 원래는 그 보너스와 진급을 약속했잖아요.
0: 네.
1: 이거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안 지켜요.
0: 네.
1: 그리고 다른 팀으로 거북이알을 발령까지 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0: 예.
1: 이 발령은 뭐 좌천은 아니었고 발령받은 팀 역시 핵심 업무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어느 날 거북이알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0: 자, 회장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 같은데 그러면 좀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1: 그렇죠. 이 PT를 듣고 있던 회장이 어딘가 이제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거북이알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이 카드만의 장점이 뭔가? 포인트죠. 다른 카드보다 두 배로 주니까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포인트를 좋아해? 그럼요.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좋으면 2차장은 1년 동안 월급을 포인트로 받아.
0: 아유, 뒤끝 있는 사람.
1: 이런 대화가 네. 오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 월급날 네. 거북이알은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1: 월급 대신 들어온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야, 이제 뭔가 들으신 분들 아 하실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0: 네.
1: 포인트로 처음에는 엄마한테 선물도 보내고 뭐 포인트로 택시도 타고 뭐 물건도 샀지만 감당이 안 돼요.
0: 네.
1: 그러다가 결국 우동마켓이라는 앱을 발견한 겁니다.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직원 할인가로 자기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막 포인트로 닥치는 대로 다 사서 그걸 우동마켓에 팔면서 그 포인트를 현금화한 것이죠.
0: 네.
1: 그래서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이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쓴 걸 판 중고마켓의 정상 거래가 아니라 막말로 정말로
1: 생계를
0: 현금...
1: 위해서.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거북이알은 나한테 아, 우동마켓 때문에 덕분에
0: 살 길이 열렸네요. 네,
1: 살 길이 열렸다고 나한테 정말 고마워합니다.
0: 보면은요 웃기고 황당한 일 같지만 먹고 사는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꼭 이사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목에도 슬픔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설의 정서는 의뢰 사연 네, 이 담겨 있고
0: 네.
1: 근데 이걸 좀 우프게 승화를 했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자 뒤끝 있는 SNS 중독자 회장이 포인트로 월급을 뭐 요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는 다 안 되는 거죠. 네, 괴롭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이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자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아 나는 왠지 이 거북이알이 사연이 너무 딱해서 이대로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0: 휴머니스트네요 지금. 네,
1: 그래서 그녀한테 물건을 하나 더 사겠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는데
0: 네.
1: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레고 장난감이
0: 있어요.
1: 별걸
0: 포인트로 다 샀네요.
1: 네. 네. 그래서 나는 그 레고 장난감을 하나 더 샀습니다.
0: 레고 앞에서 누군가가 레고 얘기를 해서 떠오릅니다. 소설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1: 네. 회사로 돌아온 나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0: 네.
1: 옥상에 가보니까 야, 이 케빈이라는 인간. 이 인간은 얼마나 그 어찌나 컴퓨터 같은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0: 네.
1: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0: 네.
1: 매일 정해진 계피의 그 수위의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0: 굉장히 정해진 대로 사네요.
1: 칸트예요, 칸트.
0: 네.
1: 자, 나는 거북이알한테 사온 그 레고를
0: 네.
1: 케빈한테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0: 예.
1: 자요. 미리 생일 선물.
0: 보통은요. 어, 이런 거를 아, 뭐 이런 걸 왜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
1: 케빈은 감격했습니다.
0: 감격했어요.
1: 너무 감격한 나머지 케빈은
0: 네.
1: 내 신발끝을 보면서 말합니다.
0: 자신의 신발끝이 아니고요.
1: 내 신발끝.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고마워요.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0: 이야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앞서 두 가지 타입 얘기 들었죠 여러분. 내성적이면 자신의 신발끝. 아주 외향적이면 상대방의 신발끝. 어쨌든 상대방의 신발끝을 봤으니까
1: 네.
0: 적극적이네요.
1: 그래서 이제 둘 다 기분이 좋아진 거죠. 이때 우리 둘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동시에 울립니다.
0: 네.
1: 우리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둘이 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0: 아, 뭐 핸드폰을 확인하고 미소 지을 일이 뭘까요?
1: 경보 알림 아니라
0: 네.
1: 재난 경보 아니라 월급 입금 알람이었습니다.
0: 아, 직장인들의 뭐랄까? 네. 예, 한 달에 한 번 이거 맞아야 살 수 있는 영양제 같죠. 네.
1: 그렇죠. 월급이 이제 동시에 입금됐으니까
0: 네.
1: 알람도 동시에 울린 거죠. 그리고 이날 밤 나는 퇴근 시간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0: 예.
1: 대표 박대식 씨, 데이비 씨 야근 중인 나를 보고 감명 받았는지
0: 네.
1: 괜히 나한테 와서 주인공 닉네임은 안나거든요.
0: 안나. 예. 네.
1: 아, 요즘도 안나한테 케빈이 짜증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챙기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러죠 뭐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데이빗은 괜히 아 케빈 이 자식을 그냥 그러면서 케빈의 의자를 애꾸는 의자를
0: 네.
1: 발로 한번 뻥 찹니다.
0: 아 약간 허세까지 있네요 우리 박대식 씨 데이빗.
1: 그렇죠. 아마 이 사장 데이빗은
0: 네.
1: 케빈이 그만둔다고 하면 무릎까지 꿇을 겁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케빈이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절대 못하는 거죠.
0: 와.
1: 아무튼 이런 사장은 퇴근을 하면서 늘상 해온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0: 늘상 해오던 말, 이 주인공 심리 심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1: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 앱에 광고만 붙으면 안나 월급 팍팍 올려줄게.
0: 인천에 배 들어오면 뭐 이거랑 무슨 다른 얘기입니까? 이 공연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나는 오늘 사장이 이렇게 말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나는 야근하려고 남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은 이유는 사실 스미르노바 콘서트를 예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 아,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일을 위해서 네. 살짝 기다렸네요.
1: 9시에 예매가 오픈되는데
0: 네.
1: 집에 가면 늦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나는 예매 회사 그 서버에 시간을 맞춰 놓은 다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대기하는 그 텀이 좀 있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그 사이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한테 사인받은 사진을 봤습니다.
0: 와.
1: 업무에 지칠 때마다 조성진으로 나는 힐링을 합니다.
0: 조성진 피아니스트 저도 힐링 됩니다. 그분은 모든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힐링할 출구가 있네요.
1: 네. 근데 이 실제로 작가가
0: 네.
1: 판교에서 근무를 했고
0: 10년 동안 일했대요. 우리 소설가 네. 장유진.
1: 네. 조성진 씨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투영된 거고요.
0: 네.
1: 요 부분에 한해서는
0: 네, 네.
1: 아무튼 다시 작품으로 돌아갈게요.
0: 네.
1: 조성진 씨는 소설의 표현에 따르자면
0: 예?
1: 예쁜 얼굴만큼이나
0: 예뻐요.
1: 예쁜 글을 써놓았습니다.
0: 네.
1: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보세요.
0: 와, 네. 약간 조성진 목소리 같았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연습하셨나?
1: 아니요. 뭐 처음 목소리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예매 오픈이 열리는 9시 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조성진의 홍콩 공연 티켓과 홍콩 항공권을 사는 겁니다.
0: 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1: 네, 값은 좀 나가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이니까요.
0: 이게 뭔가 각자의 꿈이 서로 전혀 안 섞일 것 같은 것들이 착각착각 돌아가면서 판교 저도 가봤거든요. 판교의 풍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IT 업계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 작가도 스타트업에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건가요?
1: 스타트업에 다닌 전력이 있고요.
0: 네.
1: 이 작품으로 데뷔할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IT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0: 네, 유명한 회사에서 마지막에 네, 일했군요.
1: 그 전에 그리고 이제 후에 작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난 후에는 이제 작품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고요.
0: 예, 이게 앞에 우리 인공지능 에어가 소개해 줬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소설 쓰기를 배우면서 처음 글을 썼고 삶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참 길이 바뀌는 그래서 좀 작품이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 판교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소설을 보면 판교 그 테크노밸리 거기를 지나가는데
0: 예.
1: 작품에 길을 건너지 않는 육교 조형물이 있다고 해요.
0: 육교같이 생겼는데 사람들 그걸 건너지는 않는.
1: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판교에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소설에 NC소프트 사옥을 설명을 해요.
0: 네.
1: 거기에 커다란 그 네모 구멍이 뚫려 있다고.
0: 아.
1: 근데 실제로 또 NC소프트 사옥에
0: 네.
1: 이런 네모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약간 현실과 픽션을 좀 뒤섞은 건데 아무튼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거.
0: 네.
1: 월급을 포인트로 주는 거. 이건 상상이냐 현실이냐.
0: 네.
1: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신용카드 포인트로 월급을 그 어느 회사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장유진 작가가
0: 같아요.
1: 듣고
0: 네.
1: 그다음에 이거를 소설로 한번 써야겠다
0: 네.
1: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했다고 합니다.
0: 예, 이 전형적인 뭐 갑질, 이 판교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들 기억하죠. 뭐 멀리서 촬영됐지만 뭐 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P2P 업체도 막 보였었고요. 그분은 구속까지 됐죠. 이런 것들이 뉴스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장유진 작가의 소설에서는 굉장히 웃기고 하지만 슬프고 하지만 리얼한 이야기를 펼쳐졌습니다. 생동감이 있네요.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까요?
1: 일단 회사 업무로 지친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0: 읽겠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직장인도 하나의 이제 그 직장인 서사도 하나의 장르가 될 만큼
0: 맞아요. 미생 같은 드라마도
1: 예,
0: 그렇고
1: 뭐 미드 오피스도 있고
0: 네.
1: 뭐 꽤 많은 그 이야기들이 생겨났어요.
0: 미스 김 씨, 예, 김혜수 예. 씨가 주연한. 네.
1: 뭐 최근에는 뭐 미스 홍 뭐 그런 드라마를
0: 맞습니다. 예, 계속 직장 배경이에요. 예, 예.
1: 그런 이 직장인 드라마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꽤 현실적인 한국 단편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한국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0: 네.

0: 우리 최민석 작가님 말한 게 언더커버 미송.
1: 아 맞아요. 네네. 그겁니다. 예. 네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0: 아니, 저도 밖에서 PD가 써줘서 알았어요.
1: 가끔씩 이 네. 제목과 고유 명사들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청취자 아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0: 저도 그래요.
1: 아무튼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뭐 나이 얘기가 나왔지만 솔직히 20, 30대의 직장 생활의 심리나 마음이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20대, 30대나 50대, 40대나 일은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아주 뭐랄까요 보편적 진리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님 덕분에 오늘 저희도 정말 재밌는 작품 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즐겼네요. 여러분들도 즐겨주시고 꼭 책 사서 도서관 가서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아니, 말씀 도서관 가서 사서는 뭡니까?
0: 도서관에 사서한테 가서 빌려 보시고요. 저기 서점 가서 사서 보시죠.
1: 아, 그 모두 압축해서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말씀하셨군요.
0: 하나로 그냥 합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목소리) 자, 오늘의 방송 내용 오네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작가의 데뷔작 함께 했는데요. 영어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상한 위계가 작용하는 정말 한국 스타일의 IT 문화 이런 것도 그렇고 월급을 포인트로 받는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까지 오늘 정말 재밌었죠. 이 비효율과 굴욕을 결국 어떻게 견디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이 알량한 월급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티켓 한 장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에어가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판교의 작은 회사에서의 젊은 직장인의 하루. 좀 웃다가 울다가 짠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하겠죠. 일의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너무 가슴을 때리는데요. 다음 주에 월급과 무관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사기 사건들을 보면요,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첫걸음인 경우가 많죠.
4: 저는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에요. 현재 화장품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5: 여기 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입니다.
4: 이 제품 제가 직접 개발 과정까지 속속들이 참여했습니다.
5: 그 검찰 수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쪽 사정 잘 아는 사람이 움직여야죠.
3: 전문가다. 대단한 인맥이 있다. 저 사람은 나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죠.
4: 와, 이번 제품은 진짜 반응 좋은데요? 공구 수량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입금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5: 구역 낮추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판사 쪽에도 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큰 거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3: 각색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0: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자 화장품 개발자라던 인플루언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해 1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청와대 행정관이라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년 동안 돈을 받아왔지만 정작 처음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그의 계좌에 있던 돈 단 1465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죠. 사기는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의 믿음을 빼앗은 범죄이기도 하죠. 요즘은 그 믿음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 든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물론 실제로는 성실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죠.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SNS에서 만들어진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화장품 개발자로 소개를 했고 SNS에 고급스러운 일상을 연출해 팔로워를 늘렸습니다. 그런 다음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약 250명으로부터 총 9,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A씨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0: 아, 이분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1: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A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0: 이 사건은 팔기로 한 화장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인데 만약에 화장품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팔았다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까요?
1: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송까지 됐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이력을 믿고 구매 결정을 했다면 이력 자체가 기망의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이나 성분에 대해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 보도를 보면 당초 이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었다 하더라고요. A씨가 세금 계산서와 공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뭐고 왜 이런 자료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1: 경찰 단계에서 A씨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변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기죄에서는 편취 의도,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매출 실적이 있다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 불이행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초 경찰은 이 두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 세금 계산서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허위의 자료였고 공탁 신청서 역시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야, 사기 사건인데 대담하게도 심지어 자료까지 허위로 제출한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돼야 됩니까?
1: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나쁜 짓을 넘어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우선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여기에 누범 가중, 허위 증거 제출 정황, 피해자가 25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기온 오르겠고 내일은 남부지방 전반적으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23.4도, 부산 26.8도, 광주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더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고요. 되도록 그늘로 다니시고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평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부고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주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막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인데요.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쾌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1: 시위대 봉쇄로 40시간 가까이 반출하지 못했던 서울 잠실 7동 투표함이 오늘 오전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2: 경찰이 투입되면서 이송이 가능했는데 투표소에 모였던 시민들이 개표소로 넘어와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3: 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2: 네, 개표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제 뒤로 보시듯 개표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투표함이 열렸고 이후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 넘게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표소 밖은 어수선한데 투표소에 있던 시민들이 몰려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황교안 전 총리가 개표를 참관하게 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1: 네, 그럼 개표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0: 네, 선관위 측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중으로 개표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표 작업은 동별로 이뤄지는데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도착하지 못하면서 열지 못하고 있던 잠실 7동 제1투표소 투표함도 오늘 함께 개표됩니다. 이렇게 개표가 마무리되면 송파구 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서 당선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서 반출이 막혔던 투표함 두 개가 이곳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5분쯤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에 2천여 명의 표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오늘 7개월 만에 방한합니다.
2: 네,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페이커 이상혁 등의 선수단을 만나고 또 저녁에는 SK 최태원,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과 홍대에서 삼겹살 회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김포공항 현장으로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젠슨 황 차량, 젠슨 황 CEO가 타고 갈 차량이 보이고, 그리고 취재진들과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젠슨 황 CEO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일단 전세기는 그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언제 젠슨 황 CEO가 모습을 나타내느냐 취재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말에 젠슨 황 CEO가 방한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석차 방한을 했었고요. 이날 또 의미 있는 또 회동도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 예. 젠슨 황 CEO는 어제까지 엔비디아 연례 행사가 열린 타이베이에 있다가 타이베이에서 전세기를 타고 김포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트렁크 문이 열렸고요. 예. 아마 이제 젠슨 황 CEO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2: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치킨을 먹으면서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때 상당히 좀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에겐 제이라고 부르면서 또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고 정의선 회장도 ES라는 그런 명칭을 부르면서 또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이번 그 방안의 여러 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스포츠 게임단이죠. T1이 운영하는 T1 베이스 캠프에 가서 롤 선수단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 페이커 선수도 만난 예정이라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과 홍대에서 삼겹살 회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아마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아마 오늘 합류하기는 힘들 것 같고
2: 예.
1: 어쨌든 또 우리 기업 CEO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과는 7개월 만에 또 재회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1: 예.
2: 이 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함께할 예정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오늘 일요일에는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2: 네, 그리고 또 유명 토크쇼죠.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할 예정도 좀 갖고 있고요.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 그 AI 생태계를 좀 훑으면서 반도체와 AI 그리고 로보틱스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된 목적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많은 취재진들과 인파들이 전세기가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 아마 이제 그 입국 심사라든지 이런 그 절차들 때문에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지난해에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치킨 회동, 깐부 회동을 할 때도 시민들과 상당히 좀 접촉점을 넓히는 그런 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또 장소가 또 홍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홍대에서 젠슨 황 CEO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접촉면을 넓힐지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 네, 당초에는 뭐 성수동에서 삼겹살 회식을 할 것이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예. 최종적으로는 오늘 홍대로 장소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2: 예. 자, 지금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정의선 그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안 올 가능성도
1: 네네.
2: 아마 있다.
1: 일정 때문에 합류가 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방한 기간 동안에 네. 또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그 시구에는 또 특이한 점이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 CEO가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시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타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할 예정인데 박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인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단 유니폼을 입고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은 엔비디아와 두산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한국인들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여러모로 뭐 그동안 봤던 시구보다는 스케일이 상당히 큰 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2: 지금 입구가 살짝 열리긴 했는데
1: 짐을 들고 나와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아마 젠슨 황 CEO도 곧 나올 것 같네요.
2: 네. 또 젠슨 황 CEO가 한국의 게임 산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e스포츠에도 깊은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을 방문하고 또 선수단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예. 좀 듭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기업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2: 예.
1: 또 네이버 본사도 찾을 예정인데 이런 방한 일정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뭐 젠슨 황 CEO가 우리 기업들과의 이런 접촉을 많이 가진다는 것,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좀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1: 네.
2: 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급등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네. 있습니다.
1: 사실 뭐 오늘은 증시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2: 네.
1: 젠슨 황 CEO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며칠 전에 또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2: 예.
1: 관련된 기업들의 증시가 상당히 호황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트렁크에 아마 짐을 싣는 것을 보니 젠슨 황 CEO도 곧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에 마이크도 준비가 돼 있고요.
2: 예, 언론사 마이크가 준비가
1: 돼 있죠. 언론사들 마이크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2: 예.
1: 젠슨 황 CEO가 입장을 밝히고 차에 탈지 아니면
2: 자,
1: 바로
2: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예.
2: 자, 취재진 앞에 젠슨 황 CEO가 섰습니다.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you're back in Korea after just 7 months. What rushed? I missed the fried chicken. No. Can you hear me? Can I? Is this okay? Can you hear me? If you stand here, then I can stand here. Okay. I'm back because I want to thank all of my partners and to customers who are here. We're doing a lot of very important work, as you know. Artificial intelligence build out is accelerating. We had a very, very big year last year, and the Korea market is doing very well. I'm very happy about that. The second half is going to be much larger than the first half, and next year is going to be very, very large. And so I want to make sure that our partners are aligned and prepared, an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And so our partners are doing a very good job.
4: What specific topics?
3: Okay.
4: What's the topic you want to discuss with Korean partners during this trip?

0: 한국의 연구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황 씨울은 밝혔습니다.
1: Happy birthday.
2: Yes, yes, ma'am.
3: They're moving. It's in full production.
2: Yes, ma'am.
3: Because that is my day. Does that mean three memory makers, including Samsung, maybe, have been qualified to supply HBM4 to NVIDIA? And is Samsung the first vendor?
2: All three vendors have been qualified. All three vendors are in production. And they're racing all to support Vera Rubin.
0: 황 CEO는 한국의 유망 산업으로 로보틱스를 꼽았습니다. 황 CEO는 한국은 제조 기술과 메카트로닉스, AI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이 기술들의 결합은 로보틱스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한국이 AI와 로보틱스에 투자할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No, it's okay. I think. What was the question? You just gotta say it out loud.
4: No, I think one of the first
2: things. Oh, okay. Okay. Yeah. Korea has many sectors to invest in. Of course, robotics is going to be the next major sector here in Korea. Korea is extraordinary at manufacturing, mechatronics, and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usion of all of that technology is perfect for robotics. You also have a very large local industry that is able to support the robotics industry, the robotics development. And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great future for Korea to invest in AI. All right, I'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guys next couple of days. Thank you.
5: Thank you.
6: Here we go.
7: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의 치킨이 그리웠다라는 말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죠.
8: 네, 일단 그 이번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협력사와 고객사들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 이런 성과들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기대감도 또 드러냈습니다.
7: 예. 한국과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인데 이번에 방문해서도 현대, LG, SK, 삼성 등과 많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AI라든지 로봇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8: 예, 그리고 PC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네. PC를 통해서 비서형 AI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많은 고속 메모리 등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7: 예, 이 자리에 지금 기자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서 사진도 찍어주고 예. 또 사인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옮기는데 경찰 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8: 투표함이 반출된 뒤에도 일부 시위대는 항의를 이어가고 또 투표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건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9: 네, 서울 잠실 7동 제2 투표소입니다.
8: 네, 투표함 반출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9: 네, 앞서 아침 8시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시간이 되지 않아 투표함 반출에 성공했는데 투표소 후문 쪽에서 시위대를 끌어내고 투표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투표함은 곧바로 개표소로 옮겨졌고 오전 9시쯤에는 기동대 인원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일부 시위대 인원들은 송파 개표소 등으로 이동해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 네, 시위대가 빠져나갔으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시위대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잠실 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투표소 앞에 깔아뒀던 의자도 모두 치워졌고 청소 작업 중이라는 안내문만 문 앞에 걸렸습니다. 앞서 투표함 반출 직후에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 관련 물품을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부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며 문건을 챙겨가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를 둘러싸고 사흘째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투표소 정문과 후문, 창문을 막고 재투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투표소를 오가는 사람을 막고 가방 수색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경찰의 이동 조치와 투표함 반출로 시위대는 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7: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노 위원장이 오늘 회견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과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노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대치 끝에 개표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송파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김민석 총리도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8: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어떤 요구사항 전달했습니까?
4: 네, 장 대표는 오늘 정오쯤 서울 선관위를 찾아 투표함이 군사작전하듯 반출된 경위와 일부 참관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표가 긴급히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따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와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는데 현장 취재진에게 장 대표의 고성이 고스란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엔 개표가 진행 중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전격 방문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끌어내고 투표함을 강제 반출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금 전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선관위의 총체적 기강회의이자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이번 사태에 여야 할 것 없이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노태학 중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위원장은 오후 4시 과천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나오는 첫 입장 표명입니다. 문제가 된 잠실 7동 투표함에는 2천여 명의 투표용지 14,000여 장이 들어있던 거로 추정됩니다. 개표 작업이 완료되면 먼저 송파구청장과 구의원 등의 당선이 확정되고요. 이후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개표 결과를 취합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등의 당선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7: 잠시 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고요?
4: 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14명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합니다. 민주당이 사수한 9곳 가운데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있죠. 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3명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해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음 배치를 달았고 경기 안산갑에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충남 아산을 해서 전은수 전 대변인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투톱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서 승리하며 나란히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부산 북갑 3파전에 뚫고 입성해 의원으로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경기 평택을 해서 김용남 조국 후보를 꺾으며 4선 중진 반열에 오른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앞으로 보수 쇄신을 이끌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들이 정말 어렵게 이겼다며 중앙당에 날을 세웠고요. 또 한동훈 의원 복당 필요성에는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보수 재건의 출발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 얼굴들과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에 따른 대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라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8: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 오전 경찰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유권자 약 2천여 명의 개표 작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선거의 당선 확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 네, 6.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비토 정서가 확산하는 모습인데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주에 후임을 선출한다는 소식입니다.
1: 자, 지금 임기 열흘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열흘 앞두고 사퇴를 선언했고 의총에서 좀 고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송원석 원내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2: 야, 기왕이면 대한민국 천재 해줘라. 마지막 날까지 그러냐.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이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협상이 되는 건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1년은 협상을 하면서는 한 번도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이 없었습니다. 뭐, 가슴 속에 굉장히 울분이 많이 생기고, 저도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잘안 해왔기 때문에, 뭐, 판을 엎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뭐 하루에도 12번씩 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이 깨지면 또 소수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고 해서 그 순간순간 다수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그래서
0: 송원석 국민의힘

0: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1: 예.
0: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이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당 대변인인데 오늘 의총 열리면은 송호석 원내대표가 사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미리 알았었으면
0: 예.
2: 저도 좀 했는데 저는 몰랐던 내용인 걸 보니까 아마 좀
3: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2: 의총 열리면 내가 입장을 밝혀야지라고 한 것 같고 아마도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그런 생각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선거 결과 나고 바로 다음 날에 사의를 이제 표명하기가 하루 정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 대표랑도 교감을 하면서 대표님 저 선거 끝나면 사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 추정하는데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간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울컥해서 이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수석인 이제 민주당을 상대를 하면서 단순히 의석수가 많은 정당을 상대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좀 폭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원칙이나 기준, 그동안의 관례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좀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사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상대당과 협상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에서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협상이라는 게 가능한 건데 한 번도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이 없다,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의석수의 차이가 가져오는 어떤 무력함 이런 부분들을 느끼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 네.
0: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의석수 차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뭐 소수 야당이다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뭐 민주당의 폭거다라고 하면서 탓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뭐 지금 이제 사퇴를 하는 이 상황에서도 뭐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를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 투쟁의 장소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0: 뭐 민생 법안에도 전면 보이콧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대미특위 같은 것도 뭐 회의도 못하고 파행이 되고 이랬던 일들이 사실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불만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어떤 힘의 차이가 생겨났던 그 원인 자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정서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정서를 통해서 획득이 되었던 의석수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더 나아가 가서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오히려 국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조차도 막아섰던 과거의 모습들을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라든지 사퇴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요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 당의 그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예상하세요?
2: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4: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번에 사퇴를 하는 거라서
4: 네네.
2: 사실 주말에 사퇴해도 별 이상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마 사퇴 정도 선을 할 수 있다 또는 기자회견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4: 네.
2: 오늘 평일에 하니까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차피 물러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4: 네.
2: 그게 곧 당 지도부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의 사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참 우리가 뭐 이겼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4: 네.
2: 저도 진 게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가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아주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예.
2: 물론 친한계에서는 계속해서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합니다만 지금 친한계에서 요구하는 당 지도부 사퇴는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물었다면 지난번에 작년에 올해 초에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원래부터 장동영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줄기차게 선거 전에도 그랬고 선거 중간에도 그랬고 선거 끝나고도 사퇴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동영 대표가 결단을 내린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당당하게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다면서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그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한 번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한 번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영 대표가 물러나기에는 좀 사유가 압도적으로 뭐 적당하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1: 예. 오늘 그 여야 의원총회가 다 열리는데 지금 방금 이제 성원성 원내대표를 봤지만 장동영 대표 오늘 의총회 참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참석 장 대표가 지금 선관위에 가 있어요.
1: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건가요?
2: 네, 아까 선관위 위원장하고 면담도 하고 네. 또 면담하고 나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일정 때문에 지금 의총회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저희가 투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기동대가 투입돼서 35시간에 걸친 시위대 봉쇄를 뚫고 투표함을 반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권력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투표함을 빼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선관위가 자초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선관위가 투표 용지만 제대로 마련을 했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대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물론 뭐 조금 더 격한 의미로 이제 대치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분명히 어떤 이 과정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대로 개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과를 열어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시민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다 몰려가서 저기서 저는 뭐 시위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봉쇄가 되다가 그리고 대치를 하다가 이제야 반출돼서 지금 뭐 일부 선거 결과가 약간 뭐 기초의원이나 비례의원에서 변경되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이제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왜 대치가 이어졌는가 그리고 왜 선관위의 조치는 혹은 대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이 사태가 있었으면 그날 밤에라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는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처음에 사무총장 명의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사실 저는 선관위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대치하셨던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럽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1: 네,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고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된 목적은 일단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계획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잠실 7동 그 투표소 투표함이 이제 그동안 개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나 뭐 교육감이나 지금 당선증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서요?
2: 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표가 마치면 오세훈 이제 당선 확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함 그동안 이제 그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반출되지 않고 있던 투표함이 공개되니까는 비례의원 당선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락을 결정 지을 정도로 중요한 게 이 투표소인데 저 투표소가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했으니까 만약에 저기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투표 용지 있어가지고 훨씬 많은 비례대표 의원수가 바뀔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지역구를 둔 구의원과 시의원도 당선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 방송을 보고 투표소가 없다니까 내가 나가도 투표를 못 하겠네라고 해서 안 나온 삼수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수까지 포함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가 이 선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4: 네.
2: 더 많은 예산을 늘렸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이 무슨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선거 관리 잘 하라고 돈을 더 줬는데 그 돈을 그럼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투표 용지 또 제대로 찍어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면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투표 함을 좀 옮겼는데 그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0: 참관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참관인은 여야 다 한 명씩 해가지고 공정하게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혹시나 오염이나 바꿔치기나 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감시하려고 참관인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기서 뺀 투표함은 왜 참관인이 없이 이송이 돼가지고 개표를 했는가라는 또 그런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다 사퇴를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큰 유감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약간 남녀처럼 얘기하는데 선관위원 임명을 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특위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거부한다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투표 용지가 애초에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투표 용지는 충분히 했는데 이걸 배분을 잘못했다, 선관위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2: 그거 역시도 문제죠. 예. 그 말이 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참. 뭐 선거 용지를 이제 덜 준비를 했다라는 말도 황당한데 뭐 용지는 있었는데 배분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나 동별로 뭐 선거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저는 뭐 행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안이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 배분을 뭐 잘못했다라는 말도 지금 선거를 우리가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배분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예상을 잘못했든 뭔가 뭐 착오가 있었든 뭐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핵심은 이제 준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심지어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시민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태를 선관위가 자초했다라는 점에서 네. 뭐 그 어떤 변명도 사실은 뭐 용인할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 용지도 뭐 덜 찍었고 배분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어떤 그동안 이제 선관위가 가져왔던 어떤 인쇄 용지를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최소 기준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그동안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선거의 분위기라든지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투표율이 꽤나 높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뭐 기존의 어떤 관례가 어땠고 아니 혹은 뭐 배분에 실패했다 이런 변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3: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쇄 지침을 50%로 지금 내린 것도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사안을 대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의 변화와 관련한 그런 미묘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 그 밤 사이에는 사실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메시지에 조금 변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장도엽 대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선관위를 찾아서는 뭐 재선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더라고요. 이런 네. 변화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변화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에서 답을 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 개표 중단해라. 재선거 감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밤사이에 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내요. 이거는 선거 연기라든가 재선거 감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일 때 원고 입장에서 주장했더니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3: 선관위의 판단을 따르는 그렇죠. 겁니까?
0: 선관위 입장, 선관위가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본인이 이제 행정 이제 부처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답을 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관위 너네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더 파고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전부 다 사퇴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라 했죠? 검찰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도 해체 못할 이유가 없네. 선관위도 해체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50% 이제 투표 용지 인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정권자를 찾아야 돼요. 그거 누가 결정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왜냐하면 송파 이적 한강벨트는요 오세훈 후보 보수 후보에게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 예측이 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50%만 찍으라고 결제하는 누구냐? 그리고 그걸 또 밑에다가 이제 인쇄하는 곳이 있겠죠.

0: 거기에 내가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있고요. 또 송파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배분을 안 했더라고요.
1: 예, 예. 네.
0: 그러면 배분을 안 하고 버티게 한 사람 누구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배분을 빨리 거기서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의혹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 해체까지 가야 돼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말씀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또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조금 전에 저희가 김포공항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PC방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나고 저녁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네,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3: 네,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 나왔습니다.
2: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황 CEO와 국내 기업들의 CEO들이 함께 만찬을 가질 삼겹살 회동을 가질 예정인 식당 앞입니다. 아직 식당 문을 열기도 전인데 국내외 취재진이 몰리고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곳은 살짝 긴장감이 역돌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 김포공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등장한 젠슨 황은 취재진 앞에서 서서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협력사, 고객사에 감사를 전하려고 방문했다면서 한국과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LG, SK, 삼성 등과 많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은 방한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캠프를 찾아 페이커 이상혁 등 선수단을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이곳 홍대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젠슨 황은 지난 방한 당시 PC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APEC CEO 서밋 참석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특히 황 CEO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치킨 맥주를 함께하는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이번에는 장소를 삼겹살집으로 옮겨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오늘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깐부 회동 멤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방한 기간 동안 다른 일정들도 관심을 끌고 있죠?
3: 그렇습니다. 황 CEO는 뭐 네이버, LG, 그리고 뭐 AI 기업, 로봇 분야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도 이 만남을 전반적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 주요 기업들과의 개별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본사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의 또 다른 관심사는 모레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전 경기 시구입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두산의 박종원 회장이 직접 시타에 나서기도 합니다. AI 산업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른 황 CEO가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3: 저축은행.
14: 모든 인쇄 가능한
15: 서머네드피아.
14: 온라인 주문 간편한
15: 서머네드피아.
1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5: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5: 서머네드피아.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1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9: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김포공항 도착 현장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현장,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교통안전 1분 터.
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2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4: 엄마
25: 민준아
24: 유정아
2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7: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4: 아빠 늦게 와도 돼.
2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8: 주말 약속 너무 찍혔네.
24: 나도 바쁘니까 끊어.
26: 주말에도 긴급 돌봄.
2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2: 제가 들어드릴게요.
33: 여기 앉으세요.
3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야간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차량 때문에 놀랐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도로 위 유령이라

0: 뜻을 담아 부르는 명칭이 바로 스텔스 자동차인 거죠. 그렇다면 왜 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걸까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을 끄고 다녀야 연비가 올라간다고 들었다. 가로등이 워낙 밝아 켠 줄 알았다. 자주 켜면 전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 등 근거 없는 속설이나 착각 때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 만들어지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변 발길을 감지해 전조등과 미등을 의무적으로 켜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어두울 때 운전자가 임의로 등을 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의무 도입된 주간주행 등 설치도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줬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번 대안이 야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큰 비가 한번 지나가니 더위가 심해졌습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고 월요일에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날씨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더위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작업 구간도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동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성동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군자교부터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인데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광명역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부산 쪽은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이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2: 네, 일부 충돌도 발생했는데 긴박했던 반출 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대치가 계속된 서울 잠실 투표소 인근을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배치해 투표함 이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자진 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4: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지소행제 협조에 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눕거나

0: 에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1: 기본권을 보장하라!
2: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참정권을 보장하라!
2: 참정권을 보장하라!
0: 결국 경찰은 강제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대에 손과 발을 들어 한 명씩 옮기기 시작했고 전격적인 기동대 투입과 시위대 해산을 거쳐 오전 9시쯤 투표함 두 개는 투표소를 빠져나와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4: 네, 경찰은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고발인 조사가 언제 예정된 겁니까?
5: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9시 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거 당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해당 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어제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수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어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3: 이 밖에 추가 접수된 고발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배당이 됐습니까?
5: 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어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 역시 곧 배당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3: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4: 네, 노태학 위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설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이 노 위원장 회견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6: 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이곳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말미암은 대혼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노 위원장이 직접 사과 회견 준비를 지시한 뒤 회견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노 위원장 등 책임자 사퇴 또는 조직 쇄신 방안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의 사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가 확산하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검토를 약속하며 사과했고요. 지난 2022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취임 전 발생한 일이긴 했지만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과는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 부실관리 문제는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3: 네, 이번 사태가 문제라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6: 네, 가장 적극적인 건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정오쯤 서울 선관위를 찾아 투표함이 군사작전하듯 반출된 경위와 참관인이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곳 과천 중앙선관위도 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뿐 아니라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선관위의 총체적 기강행위다,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김민석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네, 이렇게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두고 다

0: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네, 투표소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가 동나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3: 투표용지 인쇄 매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4: 이상능 선관위 선거위원국장입니다.
3: 선거로 지금 받겠습니다.
2: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의 실제 본투표율은 42.4%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 주장대로 50%를 준비했다면 용지는 모자라기커녕 남았어야 하고 실제로 4만 장 정도 잔여 용지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율 편차가 컸다고 둘러대면서도 정작 투표소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 용지를 배분했는지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특정 투표소나 특정 시간대에 몰릴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용지를 나눠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용지 부족 가능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당일 서울 잠실동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오후 3시쯤부터 용지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 투표 시간 연장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홍대에 입구에 있는 PC방을 찾았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오후 1시쯤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 첫 일정으로 홍대 PC방을 찾았습니다.
1: 네, 자, 이곳에서 지금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젠슨 황 CEO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지금 뭐 종이에 사인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엔비디아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들고 와서 사인을 요청하는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이곳 홍대를 찾은 이유, 바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1: 네, 이 선수단과 만나면서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젠슨 황 CEO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해 방안을 했을 때 황 CEO가 무대 위에서 페이커의 이름을 연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e스포츠 게이머 페스티벌 현장에서였는데요.
1: 예, 페이커 이름을 연호하면서 PC게임, 또 PC방, 또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e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방한 일정의 첫 일정도 지금 이곳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당초 젠슨 황 CEO 측에서 먼저 T1과의 만남을 주선을 요청을 했고 T1 측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결정한 뒤에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젠슨 황 CEO가 한국의 PC방 문화 그리고 e스포츠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곳에 T1 PC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T1의 선수단들과 이제 곧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서 도란 최현준, 오너 문현준, 페이즈 김수환, 캐리아 류민석 선수 등이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예.
1: 지하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인파가 몰려 있네요.
0: 젠슨 황 CEO도 박수를 치면서 환영 인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역시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1: 예. 그만큼 지금 젠슨 황 CEO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이 정도의 지금 인파가

0: 젠스방 CEO를 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 예. 젠스방 CEO가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좀 친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그동안에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요청에도 직접 일일이 응하면서 셀카도 찍어주고 예. 사인도 직접 해주고 환하게 웃으면서 시민들에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뭐 거절하는 모습이 거의 없고요.
1: 예.
0: 지금 뭐 몇 걸음 안 가서 좀 계속해서 한 번씩 좀 사인을 해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에 응답을 해주고 있고 아마 지난해 그 깐부 회동할 때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쪽에서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과 치킨을 먹다가 그 치킨을 밖으로 들고 나와서 시민들께 좀 나눠주는 그런 친근한 모습도 있었고요.
1: 네.
0: 아마 오늘 저녁에도 삼겹살을 또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 삼겹살 회동이 당초에는 이제 성수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 T1 이 PC방 이후에 바로 네.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동선상 가깝기 때문에 홍대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회동 장소가 바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연결해서 전해드렸지만 그 예정된 삼겹살집 앞에도 지금 취재진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1: 그렇죠.
0: 상황이고 오늘 저녁에 이 일대가 상당히 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사람들의 파묻혀가지고 젠스방 CEO의 모습이 머리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0: 네.
1: 예. 이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젠스방 CEO의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0: 예. 지금
1: 뒤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0: 예.
1: 지금 예 잠깐 인파에 가렸네요.
0: 예.
1: 딸도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죠.
0: 예, 젠슨 황 CEO의 딸 메디슨 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 예.
0: 딸도 함께 방한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 아 뒤쪽으로 살짝 지금 보이고 있네요.
1: 네. 자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사진을 예. 찍고 사인도 해주고 시민들과 환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 들려지는 전언에 따르면 지금 젠슨 황 CEO 뒤쪽에 있는 검은색 머리의 여성이 있습니다. 메디슨 황 딸이 이번 방한 과정들을 모두 기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1: 예, 그래서 그런지 일정들이 좀 약간 젊은 층에 맞춰진
0: 그렇습니다.
1: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예, 게임을 즐기고 선수단의 모습이 보이네요.
1: 예, 가운데 페이커 쪽에 이상혁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마 선수단 5명의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장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서 도란 최현준 선수, 오너 문현준 선수, 페이스 김수환 선수, 캐리아 류민석 선수가 지금 안쪽에서 젠슨왕 CEO가 있는 쪽을 지금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1: 선수단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아마 저 티셔츠를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젠슨왕 CEO에게.
0: 네. 오늘 또 선수단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있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이 장소 바로 e스포츠 게임단인 T1이 운영하는 PC방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 T1의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과 만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수단도 내려왔기 때문에 만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사를 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단과 함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김포공항에 입국한 장면도 보여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파트너와 고객사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게 됐다라는 이번 방한의 목적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제 회동과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 것인가, 한국식 바비큐와 치킨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선수단의 모습이 보이네요.
1: 예, 선수단도 T1 선수단도 워낙에 또 인기가 많은 선수단이고,
0: 그렇죠.
1: 그리고 젠슨 황 CEO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저희가 젠슨 황 CEO를 모습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인파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 네, 사실 뭐 T1 선수단은 세계 최강 선수단들이기 때문에 롤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0: 좋아하시는 게임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 T1 선수단과 젠슨 황 CEO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1: 지금 뭐 사인해주느라고 여념이 없는데요. 네. 바로 지척에 선수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네.
0: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지금 인사를 못 나누고 네네. 있는 젠슨 황 CEO와 지금 팀원 선수단의 모습입니다.
1: 네. e스포츠에 평소에도 젠슨 황 CEO가 관심이 많고 엔비디아도 상당히 이 e스포츠 덕분에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또 CEO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e스포츠 선수단과의 만남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지금 그룹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반도체와 AI 그리고 로보틱스 협력 방안을 이번 방안 중에 여러 총수들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1: 앞서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말이 한국의 치킨이 그리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삼겹살을 먹고 나면은 다음번 방한 때 한국의 삼겹살이 그리웠다라고 인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여러 좀 예능적인 그런 일정들도 많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유쾌지원도 불러가
1: 지금 예, 드디어 만났네요.
0: 만났습니다.
1: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해주고 있고요. 일일이 선수단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좀 궁금하네요.
1: 네, 예. 지금 저희가 취재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 상당히 많은 관심을
2: 내리세요, 앞에 핸드폰.
0: 오래도록 남을 장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1: 저희 취재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소장하기 위해서 지금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2: 핸드폰 내리세요 앞에
1: 가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0: 자,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그 젠슨 황 CEO가 방한했을 당시에 무대에서 페이커의 이름을 또 연호하기도 했고요. PC방, 우리나라의 PC방 문화, 그리고 e스포츠의 이 문화를 상당히 좀 높이 사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PC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원하던 지금 페이커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1: 그러게요. 예. 사실 과거 엔비디아가 거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젠슨 황 CEO가 직접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누비면서 그래픽카드 지포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업계에서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엔비디아 성장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포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인연을 지금까지 2026년까지 이어오고 이제 드디어 T1 선수단과도 만나서 e스포츠, 게임과 관련된 심도 깊은 얘기도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T1 롤 선수단이죠. 다섯 명의 선수와 지금 함께 만남이 성사된 장면 함께 보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그런 팬들의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발언을 하네요.
2: Nice to see all of you. 핸드폰 내리세요, 앞에.
3: Gaming was the origins of Nvidia, as you know.
2: 핸드폰 내리세요.
3: And Korea gaming turned GeForce into big bomb. It was because of Korea. Because this is the birthplace of esports. And because all of you are so good and you want to win. And so you chose the best GPU to win, which is NVIDIA GPU. And do you use GeForce still?
4: Yes.
3: What is your GeForce? Okay. 4070, that's an antique. 5070 is good GPU. And all of these are lead gamers?

0: When I came to Korea first time,
1: 젠슨 화영 CEO는 홍대 행사에서 게임은 엔비디아의 기원이라며 한국은 e스포츠와 게이밍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TV에서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모습을 시청하는 문화를 한국에서 처음 봤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e스포츠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게임을 관람하는 스포츠로 정착시킨 주인공이라고 예찬했습니다.
0: Okay, we're gonna give something away. Okay, is it what I think it is? Okay, and so Faker has a 5070. This is a 5090. Okay,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서울 마포구 PC방을 깜짝 방문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 CEO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 게이머들과 만났는데요. 페이커와 함께 차세대 플래그십 그래픽카드인 GeForce RTX 509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0: Only one in the world. This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ith my signature and Faker's. Look at this.
1: 현장 추첨을 통해 올가을 출시 예정인 RTX 스파크 노트북 교환권을 직접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0: I might have to keep this now.
1: 황 CEO는 교환권 역할을 하는 젠슨 차용증 카드에 직접 사인을 해 전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 엔비디아 칩에 직접 사인을 해서 페이커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에 하나뿐인 칩이다,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처음에는 인사말로 한국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예, T1 선수단과 반갑게 또 만나는 모습을 전해드렸고요. 이후에 젠슨 황 CEO 일정 관련해서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3: 북미 핵 단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이기도 합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4: 네, 베이징입니다.
3: 네, 지난달부터 있었던 시진핑 방북설 결국 공식 발표됐네요.
4: 네, 5월 말이다, 6월 초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8일과 9일 이틀 일정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말로 이념의 뿌리를 같이 하는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국빈 방문하게 됐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 국빈 환영식 준비 동향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죠.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단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례 성격입니다.
2: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인데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4: 먼저 오는 7월 11일은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직후에 성사된 터라 관심이 더 크죠.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국 정상을 두루 접촉한 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한반도 정세나 비핵화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출해권 문제는 우리 정부도 깊게 관여한 광역 두만 구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 속에 대체 뱃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도 연결되는 의제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합니다.
3: 네, 당초 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출석 장면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5: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3: 네,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5: 네,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합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외교부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격권을 이유로 공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건데요.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이동할 예정이라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2: 어제는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이 처음으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았죠.
5: 네, 김용현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견적을 높게 내놓자 대통령실 지시로 행안부 예산을 끌어쓴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에 이어 오늘은 윤 전 비서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종합특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0: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견제와 균형을 절묘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놓고 여야 대표 책임론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우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평을 먼저 해볼까요?
2: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는 12대 4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서울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신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0: 네.
2: 이제 결국 그 대통령 지지율이 60% 전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당초 여당이 이제 경북을 제외한 15군데 전부를 석권할 것이다. 뭐 이런 선거 초반 판세에 비해서는 중도 표심이 나름 이제 결집한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2: 게다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제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119개, 국민의힘은 95개를 얻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예.
2: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교두보를 일부 확보했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확보한 것이 교두보다 이렇게 볼 수
0: 예.
2: 있겠습니다.
0: 자, 지금 말씀 듣는 중에 22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 인사 전에 서울 소소문 고가분계 사고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8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유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 수호 국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이곳 국회에서 살아 숨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그날 밤, 우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 영령과 민주 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로 빠르게 들어섰으며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 사이 세계 13위에서 6위로 퇴약했고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고 한류의 매력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0: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6선의 의원이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이 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식 그 후반기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시흥을에서 이제 내리 6선을 한 인물이고요.
0: 예.
2: 이제 또 나머지 오늘 이제 국회 부의장 두 명도 선출했는데요.
0: 그렇죠.
2: 이제 여당에서 남인순 의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두 분 다 4선이고요. 이제 국회법상의 그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선출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제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오늘 이제 국회의장단이 이제 다 선출이 된 거고 관례적으로 이제 원내 1당이 국회의장하고 원내 1, 2당인 여야가 부의장을 한 명씩 이제 나눠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야는 이제 의장단 구성 이후에는 이제 상임위원장 그 배분 문제를 놓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예. 다시 한번 이제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서 가장 그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후보, 오세훈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된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2: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 민심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오세훈 후보가 저 이겼던 여론조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제 동률인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인상과 이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 인상이나 장특공 축소 등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높은 강남 3구는 물론이고 한강 벨트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서 15개 구에서 지고 10개 구를 이겼는데요. 예. 이 한강 그 벨트하고 강남 3구에서 무더기 표를 받으면서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 후보가 약 5만 표 차이를 이겼는데요. 강남 3구에서만 21만 표 차이로 이기면서 승리의 원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원 후보 측에서 선거 초반 여론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이제 전략을 편 것도 대역전극의 빌미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정 후보 측에서는 이제 양자 토론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패착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우군으로 불렸던 2030 여성들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으로 오후보를 오히려 많이 지지한 것도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요. 여기에 대북 송금 공소 취소 특검 논란도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0: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여야 균형을 맞춘 그런 선거였다고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야 각 당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2: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이제 상당히 일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은 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그 이번 14군데 그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래 13군데가 이제 민주당 의석이었거든요. 그런데 9곳만 얻고 4곳을 뺏겼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책임론이 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 만한 후보들이 이제 송영길 후보나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맹렬하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평택을 김영남 후보를 공천을 해놓고 무슨 의붓자 수식 보듯이 내팽개쳐놓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지적되고요. 또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청계와 친명계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원래 이번에 뭐 12-4로 뭐 참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저 장동혁 대표가 가서 이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곳은 대부분 떨어졌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충청권이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뭐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가 아주 이 장동혁 대표가
4: 선거가 끝난 뒤 여야 대표 모두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정청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22대 하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인사 현장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천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0: 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입니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죠.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죠. 특히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무명 트롯 가수입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하더군요.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더러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랍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하셨을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제 네.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이제 물은 건데 이제 의처증으로 몰아세우고 또 아내가 이제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아내가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의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그 사연자분이 그 아내분한테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네. 얘는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문자를 보고 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제 감정이 악화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아내가 이를

0: 이후로 이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뭐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좀 그냥 아내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아내분의 뭐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뭐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이렇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게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아내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1: 네.
0: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내의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지금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자료 줘야 할까요?
0: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책임을 쉽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1: 네.
0: 최근 이제 판례에 의하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과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쌍방이 협조해서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1: 네.
0: 판례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뭐 혼인 관계가 뭐 파탄이 이르렀다 보더라도 이는 쌍방이 혼인 관계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사연자분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비 아니면 이제 생활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그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혼이 기각된 이후에도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이 보이신다고 하면 뭐 이혼 청구를 이 사연자분께서 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별도로 아내한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은 안될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법원에서 이혼 안 되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혼이 기각이 됐는데도 아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0: 아내가 이제 기각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동거 심판 청구요.
0: 네.
1: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결로 구할 수 있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1: 네.
0: 아내분이 이제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1: 네.
0: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에 대한 의심 정황과 일시적인 폭언 하신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요. 또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설사 이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성격 차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육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돈을 내고 표를 샀더라도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고속버스 회사의 내부 공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정 노숙인의 탑승을 막으라는 내용과 함께 악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단순히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막는다면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는 여러 승객이 함께 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과 위생, 정상적인 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면 탑승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악취는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입니다. 악취나 오염, 소란이 실제로 심각해서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했다면 버스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 승차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대응도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차분하고 최소한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요금을 낸 승객들의 이동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차를 타는 다른 승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되겠죠. 공공교통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질서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논란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화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자외선 지수도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4.9도, 부산 27.8도, 전주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정체도 일찍 시작됐는데 아직 작업 중인 곳이 많아서 도로 상황 더 혼잡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성산램프부터 밀리고 있고 성산대교 방향은 월곡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하고 있고요. 영동대교부터 정체고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마포대교 위로 강북 방향 1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주민전 집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이틀 만에야 오세훈 시장이 당선증을 받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한동훈 두 보수 정치인이 살아 돌아왔다. 이 점에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네. 공통점이 장동혁 대표와 거리가 멀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2: 이번에 이제 보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패배했지만 12대 4로 패배를 했지만 그나마 기사회생한 게 저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또 하나 이제 주목받은 게
0: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2: 유희동 의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장동혁하고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됐든 의도적으로 네. 거리를 뒀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아예 반대를 했든 장동혁을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간 곳은 대구 빼놓고는 다 졌어요. 그러면 뭐 그게 저승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뭐 희망의 부실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김무성 대표는 2016년에 민주당한테 총선에서 한석 져가지고 그때 사퇴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그냥 자동 사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본인의 공처럼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선거의 저승사자다 이런 표현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니 우리 서울 이겼는데 내가 왜 물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 뭐 그 정도 멘탈이니까 여태까지 버텨왔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민심이 보인 그 투표 결과는요. 장동혁 대표 해고
0: 통지서입니다.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아, 지금 개혁적인 보수를 해달라

0: 하는 간절한 어떤 그 유권자들의,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의 그 열망이죠. 그게 투표 결과로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은 아주 일찌감치 장동혁 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중앙선대위 새로 꾸려야 된다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국감에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첨예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도 장동혁 대표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후 박민식 국감 국민의힘 공천 받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갈 때도 바로 옆인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 개소식에는 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승사자라는 말이 맞죠. 근데 희망의 불씨는 이제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 불씨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개혁해달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거지,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들이 잘해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큰 착각이죠.
1: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확성기까지 들고 지금 이 투표지 부족 논란이 있었던 개표소로 향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2: 일단 오늘 이제 국회에서 당선자들 이제 선서가 있었는데, 나는 한동훈이 선서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그 황교안 대표랑 같이 갔어요.
1: 예.
2: 예. 저는 갑자기 이게 다시 예전에 장동혁 대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약간 선을 긋는 것 같더니, 이걸 다시 지금 황교안 대표랑 손을 잡고 지금 잠실 팔동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선관위가 굉장히 잘못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지금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1: 예.
2: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부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음모론자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로 갔다는 거. 이거는 내가 살 길은 역시 아스팔트 보수, 강성 보수, 윤허게인 여기만 살 길이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확성기까지 들고 갔는데 방금 황교안 대표와 같이 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는 김은혜 의원 등도 동석을 했습니다. 송파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 가운데 의원 대화방에서는 이 시위대의 행위를 소요라고 표현하면서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3: 책임자 어디 계세요? 책임자 김은혜 의원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올라가세요.
1: 네, 이렇게 고함치는 시위대 앞에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청년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켰는데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이후 배현진 의원이 선거 완료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그 현장에 있던 김은혜 의원이 즉각 소요요? 라며 불쾌감을 제기했고요. 김미애 의원은 소요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식에 전제된 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맞받은 배현진 의원은 이 단톡방 대화를 전체 SNS에 올리며 분명한 건이 사태가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참패의 지우개가 될수 없다며 지도부와 당권파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앞서 김용태 의원도 이번 투표지 사태가 당 지도부 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는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소장파들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장동혁 당권파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일침을 가한 거예요.
0: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오세훈 그 후보가 졌다면은 완전히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들불처럼 타올랐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또 활용을 했을 거고, 특히 장동혁 지도부는 더 했겠죠. 그게 아닌 게 다행이고, 물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엄청난 정말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부실선거인데요. 사실 6.25 전쟁 때도 우리가 투표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종이가 귀했던 시절인데, 그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투표용지를 뭐 50%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다? 이거는

0: 선관위 책임자들을 정말 엄벌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더 화가 났던 거는 투표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동료 차원에서 말은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가장 어떤 저질들에게 저질 정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하시라. 이거는 투표 동료가 아니라 엄청난 진영 논리의 어떤 갈등의 용어죠. 단순한 투표 동료가 아니라 민주당 결집하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러 갔습니다. 좋습니다. 투표하러 갔어. 근데 투표용지가 없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선관위 이번에는 책임자 강하게 문책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부정선거와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당권파 의원들이 좀 발끈한 거예요.
2: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최종 당선이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장파들이나 이제 좀 개혁파들은 장동혁 대표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또 국민의힘에서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요라고 하는 게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이를테면 오늘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거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저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지 국회가 나서가지고 여야가 합쳐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당대표가 저기 가서 항의를 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의 퍼포먼스 빼놓고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1: 네, 확성기까지 들고 간 장동혁 대표 얘기해봤는데 이번 선거에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운명도 걸려있단 말이 나오죠.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화면 함께 보시죠.
3: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4: 정청래
3: 안겨주신
4: 민주당
3: 국민
4: 대표입니다.
3: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5: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6: 당대표가 모든 정치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책임을 지나 마나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총합평가를
7: 인천 연수가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5: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6: 시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부산에 가서 한동훈과 싸워야지. 결국 한동훈을 당선시키고 여기 김영남을 떨어뜨리고 국힘 제로가 아니라 국힘 100%를 양쪽에 만들어줍니다.
1: 김영록 지사는 이 시각부터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놓고 국영수 망치고 시험 잘 봤다고 할 수 있냐. 월드컵 순위는 좋은데 한일전 진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이어서 선거정책실장님의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1: 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국민의 의사표시를 투표지 부족으로 손상시켰고
9: 선거인투표소에서 네,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편람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하였습니다.
7: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5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달력을 6월로 바꾸고 나니까요. 주변의 나무들이 눈에 띄게 파랗고 무성해진 게 느껴집니다. 흔히 이맘때 초록을 실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옅은 연두색이었던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서 점점 짙고 단단한 초록으로 익어가는 걸 보면서 시간의 힘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집 가계부나 노후 준비도요. 어찌 보면 이 나무들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작고 아주 미미한 소액의 저축이나 보험일지라도 매달 꾸준히 관리하고 다듬어주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목으로 자라나기 때문이죠.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가계부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고 또 미래의 연금 자산을 더 풍성하게 키워낼 확실한 재무 걸음 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짙은 초록색이 진짜 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하나 더 두 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옷이 굉장히 또 얇아지셨어요. 이런 거 보면서 여름을 실감합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6월이라니요.
2: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2026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한 반 정도가 다 돼가거든요. 누군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시간에는 가속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0: 쉽고 뭐 시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한 40, 50대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속이 붙어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네요. 아, 40, 네. 50대시라니요. 네,
0: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앞으로 60, 70대는 더 아마 가속이 붙겠죠.
1: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바로 오늘 지금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죠. 올해 시작하는 방송에서 병원형 붉은 말의 해를 힘차게 시작하자면서 저도 뭐 말띠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한 해의 절반 가까이가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 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절반이 채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제가 뭐 앞서서 벌써 6월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 6월이기도 합니다. 반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반기는 어떤 재무 정보들로 알차게 채워가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질문 많이 보내주셔도 돼요. 더불어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자,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 휴대전화 끝번호 8623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얼마 전에 장인 어른이 집 근처 계단에서 구르시며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까지 가시게 됐는데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간병인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장인 어른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다치신 것 같고 또 되게 큰일 날 뻔하신 상황입니다. 계단에서 구르셨대요. 그래서 많이 다치시고 비급여 치료 받으셔야 되고 간병인도 고용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2: 네. 먼저 이제 장인 어르신의 쾌유를 좀 진심으로 좀 기원을 드리고요.
0: 그러니까
2: 마침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도 좀 척수경색이라는 희귀병으로 좀 진단을 받으셔서 이 준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거쳐서 얼마 전부터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특히나 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먼저 궁금하신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몇 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통상 6개월간은 급여 치료가 많고요. 그 이후에 비급여 치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이 급여, 비급여에 따라서 실손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으니까요.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간병인 비용은 실손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따로 고용하셔야 하죠.
1: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거든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예방접종, 단순 영양이나 비타민 주사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내용, 그리고 보조적 기구, 즉 휠체어나 목발 등은 실손에서 배제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유들이 아니라면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으시더라도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은 내가 병원비를 지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처럼 본인이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0: 정리를 해보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비를 쓰셨을 때 급여, 비급여 치료 이런 거 비용 상관없이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 장애인 어르신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요거 큰 염려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하시고 돈 받으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물어보신 게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는데 간병인 요 고용하는 것들 사용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느냐 요 얘기셨는데 간병비는 그럼 왜 실손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2: 네, 쉽게 말씀드려서 간병비는 치료 목적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간병인을 고용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간병인은 치료 행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화장실을 데려가 주시거나 치료실까지 뭐 휠체어를 밀어 주시거나 아니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체위를 변경해 주시는 등의 이 보조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치료 행위를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간병비 보험이 없다면 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0: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간병비 보험 선택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간병비 보험을 청구하면 이게 세 군데로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그리고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고용을 할 때 마지막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내가 이제 입원을 해서 얼마의 간병인을 받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병보험의 핵심은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입원하게 될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를 주는가. 뭐 대부분 4, 5만 원 선이지만 6만 원씩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한 6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요양병원은 365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180일로 규정을 짓는데 이 6개월 한도가 아니라 1년 내내 면책기간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병실 체류 의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족이 간병할 때 24시간 내내 가족이 병실에 같이 있지 않아도 이게 지급이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굿모닝 군에프 아주 잘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짚어드린다면 이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상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입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큰 질병 진단 받아도 입원 오래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이런 거 말고 우리 나중에 노인성 질환이나 길게 정말 입원에 있어야 될 때 이럴 때 요양병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간병비 보험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6개월만 1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보장기간이 넓게 잘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인트들 좀 짚어봤는데요. 아까 윤성혁 전문가님이 아니 어머님이 지난달에 편찮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좀 괜찮으신가요?
2: 네. 척수경색이라는 질환 자체가 좀 희귀한 병이긴 한데 다행히 초기에 잘 발견되셔서 지금은 잘 재활 중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치료받으시고 청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보험을 우선해서 잘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갔던 준종합병원에서는 아무리 MRI나 CT 검사를 진행해도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한 뒤에 갖가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는 중에 다행히도 재차 찍은 MRI 검사에서 척수경색인 게 밝혀졌고요.
0: 네.
2: 의료진 말로는 뇌경색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질환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잘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0: 윤서혁 전문가님 어머니 님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8623번님 장인어른도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쾌유를 빌고 그리고 우리 김수영 팀장님 또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죠?
1: 네. 저도 윤 전문가 통해서 어머님 내용을 좀 전해들었는데 저도 빠른 쾌차를 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실손보험이 만약에 없었다면 몇 번 검사를 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다른 검사를 반복해서 받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의료진 입장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비싼 비급여 검사를 계속해서 권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실손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차치하고 오로지 치료와 검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비 쓰고 그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왜 강조해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요. 우리 어머님은 실손보험 외에는 청구하신 다른 보험금은 없으실까요?
2: 네. 어머니는 초기시라서 다행히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치료비의 대부분은 이 실손보험금에서 해결이 되었죠. 반대로 어머니가 실손보험 없이 암보험이나 수술보험 등에만 가입하셨습니다.

0: 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치료받으실 때 보험금을 한 푼도 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치료가 끝난 뒤에 이제 재활병원에 가실 때는 이 간병비 보험이 좀 빛을 발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여러 재활병원 중에 어떤 곳은 치료는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써야 되고 어떤 곳은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만약 간병비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치료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간호간병 통합병원으로 가셔야 했지만 이때도 오로지 치료를 잘 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개인 간병을 쓰는 재활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그렇군요. 오늘도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3187번님. 저희 부모님 아직 실비보험이 없어서 암보험만 가지고 계신데 오늘 방송 쭉 들어보니까 실비가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됐네요.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9452번님. 얼마 전에 가입한 간병비 보험 증권을 이제 다시 봤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아예 없었네요. 저 같은 사람들 많겠죠. 전문가 도움 요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병비 보험도 그렇고 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한 그런 종합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보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특약들로 잘 구성이 돼 있는지 내가 꼭 받고 싶은 보장들로 잘 설정이 돼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믿고 있었던 보험 나중에 아파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정작 보험금 탈 수 없는 경우들 너무 많이 저희 사례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꼼꼼한 체크 받아서 나도 위험에 쓸모있는 보험으로 잘 꾸리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간단하게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보험, 재무 상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머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50대 여성 택시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굿모닝 굿나잇을 제가 매일 듣고 있는데요. 어쩐지 방송에 나온 사연들이 꼭 4개 같아요.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고 한 95만원 정도 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0: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약 먹었어?
1: 아우, 먹었어요. 아유, 엄마, 나는 알아서 잘 챙겨 먹어. 근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간드러지시는 것 같네. 엄마, 나 용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무슨 소리야. 엄마 목소리가 어떻다고. 그리고 용돈은 전화 한 번에 줬잖아. 너 그 또 뭐, 뭐야, 수진인가 걘가? 응, 수진이 누나 갖다 뭐 사줬지? 수진이 걔가 원래 뭐 이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 지금은 좀 그렇지 어? 그렇게 이쁜 애가 너랑 왜 사귀겠어? 어? 다 네 돈 보고 사귀는 거야. 너 호구야 호구.
2: 아 냅둬. 결혼이야 하겠어?
1: 아유 아버지 엄마 우리 수진이 누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나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어.
0: 아우 난 그 이쁜 애가 널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그나저나 네 보험은 어떡하냐?
1: 왜요? 뭐 보험 나 관리 잘하고 있는데?
0: 잘하기는. 수진이 걔랑 맨날 술이나 마시고 걔 완전히 술고래더라고. 수진이가 술값을 내기는 하니?
2: 아 아직 젊은데 무슨 보험이 필요하대.
0: 어머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요즘 보험은 필수야. 성인 셋 중 하나가 꼭 암에 걸린대. 그리고 얘 봐봐. 어? 지금 어린애가 고지혈증 맞고 고지혈증 약 먹고 그러잖아.
2: 아니 뭐 셋 중 하나 암이라는데 내가 암이요? 당신이 암이요? 말이 안 되지.
0: 아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보험 왜 많이 들었어? 왜?
2: 아 그거 보험이 아니라 저축이라니까.

0: 아들 어린이 보험이 이제 곧 끝나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보험 가입은 잘 안 되고, 사실 요즘 형편으로는 보험 가입 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알지만 이러다가 아프면 더 걱정이니까 보험이라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세상에 상황이 혼란하네요. 그래서 이게 요점이 무엇인지, 이제 아들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보험을 더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많다는 건지 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택시 운행하시는 여기사님이십니다. 50대라고 본인 소개하셨고요. 방송 자주 들으신대요. 네 가족의 보험료가 한 달에 95만 원이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험료 두 분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0: 아니, 당연히 높죠. 근데 보험료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그 수진 씨, 그 남자친구
1: 여자친구.
0: 여자친구가 수진이가 잘못했네요.
1: 왜요? 뭘 잘못했죠? 밑도 끝도 없이. 네. 뭘 잘못했어요?
0: 네, 어쨌든 한 달에 95만 원이라면 뭐 4인 가족 보험료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죠.
1: 네.
0: 그리고 가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28살인 막내 아들은 실손보험 외에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천님 부부와 큰아들 이렇게 세 분이 내는 보험료만 해도 90만 원이 넘는 거니까 이게 세 명으로 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험료가 맞죠. 게다가 요즘 원자재값 상승에 기름값까지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식당 운영과 택시 운행을 하시는 청취자님 부부의 경제 상황에는 더더군다나 보험료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1: 그렇죠. 아 근데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김수영 팀장님 그런 목소리 했다가 막 이런 목소리 되니까 뭐가 김수영인가 싶은 생각이
0: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1: 아 그럼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이 큰 보험료가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 자영업자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소득이 들쑥날쑥하면은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보험이 항상 골칫거리처럼 느껴져요. 자 그럼 95만 원가량의 이 보험은 도대체 어떤 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식당을 운영하시는 남편분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9세인 남편분은 월 4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요. 실손보험이 없이 종신보험과 암보험들만 여러 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1: 아까 우리 이게머니 상담소 플러스 문자 사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인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2: 네, 남편분은 평소 건강에 워낙 자신이 있으셔서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처음 저희와 상담을 하실 때도 뭐 아직 아픈 데도 없는데 보험을 왜 들어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분들은 내가 아직 뭐 건강하니까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보험을 정도보다 너무 많이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사시다가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뭐 지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본인이 어딘가 아프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험을 알아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시거나 병원 치료 이력이 생겨서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1: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면 젊을 때 건강할 때 가입하셔야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값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미루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손보험 안 갖고 계세요. 뒤늦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서 월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을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0: 네, 뭐 식당에 자주 오시는 단골 설계사분들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그러니까 41만 원 중에 반, 절반 정도 2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골 손님이잖아요. 상품 이름에 종신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보험료 끝자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 등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몇십 원, 몇 원 단위로 끝난다면 이건 저축이나 연금보험이 아니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또 실손보험은 지금 없으셨지만 혹시나 싶어서 역시 찾아오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암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뇌혈관과 심혈관 등의 보장은 모두 빠져 있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보장에 큰 공백이 있는 상황인 거죠.
2: 예, 바로 이어서 남편분의 해결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으로 잘못 알고

0: 가입했던 종신 보험은 안타깝지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 중에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한 상품은 유지를 하는 대신에 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들은 향후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빠져있던 실손과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보장, 수술 보장과 후유장애 등의 모든 보장을 빠짐없이 보완해드린 결과 기존 41만 원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은 병원 치료 이력이 거의 없어서 10년간 편찮으신 적이 없는 조건, 즉 10년 고지형에서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1: 남편분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던 것만큼 다행히도 10년 동안 병원 치료 이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10년 고지형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보장 빠짐없이 보완하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나 크게 낮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병원 잘 안 다녔다, 다행히도. 근데 나도 보험에 대한 보장이 이렇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 드신다면 요 남편분처럼 보강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저희 방송 운전하시면서 아주 자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가입이 돼 있으셨을까요?
2: 네. 평소 운행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매일 들으시다는 청취자님은 남편분에 비해서는 비교적 보장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상황, 즉 성별과 직업, 고지사항 등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걸 비교를 안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고 여성분이시고 50대시다. 그리고 병력사항이 뭐 이렇게 있다 없다라는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2: 맞습니다. 그 뭐 수술이나 보장받은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교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택시 운행을 하기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건 좀 곤란하죠. 즉 일반 승용차 자가용 기준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택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운전자 보험을 택시 운행에 맞춰서 재설계를 해드리고요. 청취자님 본인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사를 찾아서 보완을 한 결과 종전 32만 원의 보험료를 22만 원으로 낮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1: 그렇군요. 4862번님, 저도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증권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없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없으셔도 되고 전문가 전화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하신 후에 구체적이고 꼼꼼한 상담 받으시면서 문자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완해야 하는 우리 집에 골치 아픈 보험들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분 이제 솔루션 어떻게 내드렸는지 구체적인 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재무설계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보장성 보험은 모두 비용이다.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인 가족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보험을 지출하고 계셨는데 쓸모가 없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것들도 있었고요. 자, 청취자분 그리고 남편분의 개선안 만나봤고 이제 아드님 보험 점검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29살인 큰 아드님의 경우에 2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실손하고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잘 갖춰져 있었으나 가성비가 좋은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빠져 있었고요. 수술 특약이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나이가 4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MZ 청소년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고요. 빠져있던 질병 후유장애까지 보완을 하면서 실손 외에 다른 보장을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조정해드린 결과 월 13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큰아드님은 향후 평생 보험을 다시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드린 것이죠.
2: 둘째 아드님이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는데 작은 아드님이 어렸을 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기간이 100세 만기가 아니라 27세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하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방간과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0: 적용 중이라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건강체로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손 외에는 다른 보험이 없는 채로 지금까지 지내신 거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보험 기간을 100세가 아니라 20세나 27세 등으로 짧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고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병력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1: 네, 일단 다행스럽게도 약 복용 외에는 입원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조정을 도와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간편보험 중에서도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을 경우에 심사가 가능한 10년 고정에서 심사가 통과될 수가 있어서요. 보험료도 도합 월 13만 원대로 합리적으로 보완을 할 수는 있었죠. 다만 질병후유장애 특약과 같은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가입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2: 그럼 우리 막내 아드님은 질병후유장애 특약 앞으로 그냥 가입 계속 못하시는 걸까요?
1: 아니요. 만약에 향후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치료 중인 뭐 고혈압, 고지혈, 뭐 지방간 등이 모두 완치가 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질병후유장애 특약까지도 보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이런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둔 실손보험은 있었으니까 실손만은 유병자 간편실손이 아닌 건강체 실손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죠.
2: 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자녀들의 보험이 100세 만기가 아니라 20세, 27세 이렇게 짧게 설정이 돼 있다면 꼭 전문가의 점검 안전하게 받아보시고 자녀보험 탄탄하게 100세까지 좀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막내 아드님 제외하고서도 보면은 세 분 보험료가 9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드님 보험료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보험료가 좀 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돼요.
0: 아닙니다. 기존에 내 가족분이 월 9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중복되는 보장은 축소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보장은 정리를 하면서 갱신형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했는데도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은 보험이 없었잖아요. 이걸 보완하더라도 가족 합산 월 73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매달 20만 원 넘게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렇군요. 역시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의 분석을 거치면 이렇게 꼭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과 합리적인 보장한 데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돈이 이제 한 2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을까요?
1: 네, 원래 남편분께서는 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알고 가입을 하셨죠. 이제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정말 원하는 저축과 노후자금을 준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은퇴자금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한 연금 중에도 ETF에 투자되는 연금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장 분석을 통해 아낀 월 20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투자한 뒤에 은퇴 시점에 매년 1,342만 원가량의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ETF 수익률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목돈 2,100만 원가량은 ISA 계좌로 연결해드려서 향후 두 아드님들의 결혼 자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보험료 절감에 보장 늘리고 노후 자금과 자녀 결혼 자금 재원까지 만들어주신 보장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파리인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0: 시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전문가 점검만 제대로 받아도요, 보장은 보장대로 챙기고 숨어있는 저축 여력 찾아 목적에 맞는 재테크, 노후 연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보험료 지출, 부족한 보장 또는 재테크나 노후 대비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받고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샵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박정훈의 먼 훗날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4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더위가 심해지면서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는데요. 자외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 14도, 대구 15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제주 25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5포 3터널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부경인 나들목에서 5포 나들목 구간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김포 5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안현분기점부터 9km 정도 밀리고요. 판교 방향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구간 12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분기점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에서 군자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랑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그제 노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서울 잠실동 투표소와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던 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잠실 7동 투표지 개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출이 막혔던 제2투표소 투표함뿐 아니라 열지 못하고 있던 제1투표소 것까지 개함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2만 8천여 장에 대한 집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아침 투표함 이송 지원을 위해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입해 시위대의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0: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경찰관 진입을 저지하자 30여 명을 강제 이동 조치했고 오전 9시쯤 투표함을 반출해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50원 턱 밑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1,561원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29원으로 출발해 한때 1,549원까지 올랐다가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2위를 기록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이 여파로 코스피는 5.5%, 코스닥은 4.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이상 급락해 8,00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피 급락에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깜짝 놀랄 소식을 몇 가지 가지고 왔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세기를 타고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있는 모든 파트너와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시장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 매우 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파트너들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특히 한국을 위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왔다며 몇 가지 깜짝 놀랄 소식들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첫 일정으로 홍대 인근 PC방에서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났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홍대 입구역 인근 T1 PC방에서 T1 선수단과 만나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이자 e스포츠 관람 문화를 만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바로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깐부 회동 멤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저녁 삼겹살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대신 정 회장은 오는 8일 양재동 사옥에서 젠슨 황 CEO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황 CEO는 이날 LG 트윈타워와 서울대, 네이버 사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모든 국민과 나누기 위해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4주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 강원을 제외한 곳곳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는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하늘의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44%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드디어 오늘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 개표가 이뤄졌고요. 개표 결과 서울시 비례의석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잃고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사무총장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오랜만에 투표용지 관련 대자보들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참정권에 대한 침해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선관위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상당히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가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6월 5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정치 맞슐랭 시간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우,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조금 그 요 며칠 선거 때문에 방송이 더 많아져가지고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1: 아, 그날 하고 그 다음 날 또 일이 좀 있어서 네. 피곤하긴 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개표 과정 자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이게 뭐 출구조사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개표가 흘러가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또 투표용지 부족의 사태가 벌어졌죠.
0: 네.
2: 마지막에 잠 못 들게 한 게 서울시장 선거 개표예요. 아, 이건 뭐 아침에 7시 반 정도에야 또 이게
0: 4년 전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막판 이렇게.
1: 맞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은 경기도 때문에 뭐 꼴딱 샜고 이번에는 또 서울 때문에 꼴딱 세고.
1: 이제는 뭐 출구조사나 여론조사가 그렇게 좀 그걸 믿고 자면 다음 날 그대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언제 열리냐 하고 이거 따라 다 달라지니까.
0: 근데 그렇게 결과 달라진 후보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했냐, 왜 나 내 마음만 그러게.
1: 더충 옥상에 떨어진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더 아니,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 더 또 개선시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할 텐데 영국의 경우에도 왜 예전에 그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죠? 브렉시트도 선거 그때도 보면 조사하는 게 다 틀렸었어요.
0: 그러니까
2: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선을 예측을 잘못한 적도 상당히 많았고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배추도사 또 자기 변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업계에서 욕먹을 수는 있으시겠지만 요거 딱 몇 시간 쓸 건데 그 출구조사 그냥 당일 안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고
0: 네.
2: 두 번째로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 3사의 경우에는 이게 띠띠띠띠 와 하는 이게 하나의 좀 정례 이벤트처럼 돼 있거든요.
0: 놓치기 어려운.
2: 그렇죠. 세 번째는 또 이 과정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방송협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어떤 예측 기술의 이 또 하나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렇게 또 비판을 4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년 전에도 마찬가지 1년 전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근데 참 안타까운 건 1, 2위가 너무 터무니없이 바뀐 경우가 이번엔 많았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의 강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0: 또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할 수도 없고 참
2: 특수만 할까요?
3: 지금 이게 그 세 번 연속
0: 네.
3: 참사거든요.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12% 이상 이긴 데가 4.2% 차이 났을 겁니다.
0: 네.
3: 아니 대선에서 4.2% 오차가 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3: 1,000명만 여론조사해도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그전에 총선 때도요. 민주당이 최대 190 몇석까지 갔었거든요.
0: 네.
3: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오히려 혼선만 가져오고 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요. 따라서 이게 돈 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요.
0: 네.
3: 돈도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들어요.
0: 네.
3: 과연 이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3: 참 천명 막아서 여론조사 하든지 조사 정확도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많다고.
0: 참 이게 열어보니까 그 사전투표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1: 이게 불가능해. 사전투표는 네. 출구조사 못하잖아요.
0: 네.
1: 사전투표가 또 본투표하고 또 성향이 좀 달라요.
0: 네.
1: 그게 같으면 큰 문제는 또 없을 건데
0: 그쵸.
1: 그래서 이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뭐 방법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적으로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0: 네.
1: 선거를 하면.
0: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투표용지 문제인데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뭐 사무총장까지 다 이제 사퇴를 했고 뭐 장도혁 대표는 전원 사퇴 막 재선거 뭐 이러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좀 지나갔고 어쨌든 김인석 총리도 국조나 특검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어떻게 좀 전개돼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이거는 뭐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변명하거나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전 무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 무사한 일.
1: 예, 투표용지를 다 준비를 해야지. 뭐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덜 준비.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족했으면
0: 네.
1: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든 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저는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문책이 꼭 필요한 상황 아닌가.
0: 네.
1: 선관위.
3: 이게 저 예산을요.
0: 네.
3: 110% 정도의 인사할 예산을 돈을 더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3: 찍는 거는 50일 했잖아요.
0: 네.
3: 그럼 이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110% 정도 인사할 예산 그럼 이게 나머지 돈 어디 갔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이게 50% 이상 인쇄라고 지침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송파에 보니까 이번에 경찰이 들어가 끌고 가고 박스가 남았는데 그게 1900표밖에 없더래. 그러면 이게 3856표가 녹아 49.3%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네.
3: 50% 이상 찍으러 지침을 내렸는데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규명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송파구 전체에 4만 장이 남는데 이걸 이게 다른 데서 막 가져오는지 요즘 이게 경찰차 하면 5분 10분이면 다 되잖아요.
0: 네.
3: 오전부터 늦어도 오후에는 부족이 보이거든요. 몇 장 안 남았잖아. 줄 서 있고.
0: 네.
3: 이게 왜 몇 시간 걸리죠?
0: 어.
3: 경찰차로 이게 옮겨올 수 있잖아요.
0: 네.
3: 지금 제가 보기에 총체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0: 말도 안 되는.
3: 전부 거짓말 해명하고 있고요.
0: 네.
2: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0: 네.
2: 그 독립기관으로서의 이 건의와 또는 기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일단 법제적으로 이걸 뭐 국회의 소관으로 하든지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철저하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행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친인척 채용 문제로 심대한 문제가 됐잖아요. 약간
0: 네.
2: 조직의 운영 자체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헌법상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0: 감사.
2: 워낙 선거가 이 우리에게는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선관위가 굉장히 정치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차마 뭐 할 말은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확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온갖 감시 속에서 물론 그 권위는 인정을 해주되 지금처럼 같은 말 그대로 어떤 매뉴얼만 있었더라도 착착 됐을 거예요.
0: 네.
2: 얼마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만약에 토포 영재가 부족할 때는 주변의 어떤 국민들의 유권자의 신뢰가 상실되지 않도록 착착착한다.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근본적인 완전히 바닥을 기초공사를 다 파헤쳐서 새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0: 개헌이군요. 개헌을 해야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2: 네. 맞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0: 네. 조정식 의장도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오늘
1: 헌법기관이에요. 네. 선거.

0: 관리위원회는
1: 아, 근데
0: 네.
1: 과연 할수 있을까요?
2: 개헌하려면 3분의 2인데요. 더
1: 예. 네.
2: 어려워졌죠.
1: 그러니까요.
2: 더
1: 그래도
2: 이렇잖아요,
1: 부정선거
2: 민주당이.
1: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이거는
2: 아, 저는
1: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요. 가능성 있습니까? 서정원 변호사님.
3: 제로입니다. 개헌은 뭐 개헌이 장난입니까?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죠.
1: 아니, 선관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3: 아이, 그래도 이게
2: 지난번에 5.18도 안 했는데 이거 에이, 하겠습니까?
1: 비극적이군요.
2: 안 합니다. 에이.
1: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헌을 외치는 진행자였습니다. 그 뭐 전반적으로 양당 얘기하기 전에 국무총리요. 지금 김민석 총리의 사의는 거의 뭐 100%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마평에 뭐 여러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고 뭐 언론별로 단독이 달라요. 막
2: 네.
1: 강훈식 비서실장이다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거기에 지금 한성숙 장관인가요?
2: 예.
1: 거기 이름 올려 있고.
2: 저는 오히려 네. 세, 두 명은 눈에 띄잖아요.
1: 네.
2: 강훈식 실장이나 정성호 장관은 한성수
1: 네.
2: 좀 뜬금없거든요.
1: 아.
2: 그 두 분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1: 그렇죠.
2: 네. 그럼 그쪽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아.
2: 개인적으로.
1: 아. 중기부 장관.
2: 세 사람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1: 아.
2: 뭐 갑자기 강훈식, 정성호 두 사람은 너무 좀 인지도도 높고 이래서
1: 네.
2: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보도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제3의 인물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그래요.
3: 저는 이번에 그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바로 그 본인의 공소취소 그리고 이제 그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형소법 개정 이런 걸 이렇게 총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봐도 정성호가 좀 유리하다. 더군다나 청문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1: 네.
3: 그런데 강훈식은 아직 한 번도 검증 안 거쳤죠.
1: 아.
3: 비실장이니까.
1: 네.
3: 정성호는 이미 청문회를 했잖아요.
1: 네.
3: 할 때 문제 없었으면 뭐 그 사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강훈식은 뭐가 놓을지 모르잖아.
1: 네.
3: 아무리 봐도 저는 정성호 같은데요.
1: 아, 그렇군요. 변영찬 선생님 혹시.
4: 저는 오히려 강훈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이제 저는 이번 선거의 민심이 저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 뭐 정성호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급변침했을 가능성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분명히 2030 세대가 그렇게 이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1: 네.
4: 저는 그 이유는 뭐냐. 공소취소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1: 네.
4: 분명히. 다른 이유 뭐 영포티에 대한 반감,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지금 항소권 포기 관련해서도 지금 또 상당히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1: 그쵸.
4: 근데 강훈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일소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호흡. 대통령과의 호흡이라는 게 2년차, 3년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총선 전까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보통 중간에 있는 총선 전까지가 대부분의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호흡. 두 번째는 뭐냐면 2030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MZ세대.
1: 네.
4: 이런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강훈식의 이미지다. MZ세대. 7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 네.
4: 세 번째로는 한동훈이 등장을 해요. 72년생인가 73년생인가.
1: 네.
2: 73이죠.
1: 73.
4: 그러면 강훈식도 73, 한동훈도 73. 이른바 일종의 대권 육성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김부중 방송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했잖아요. 빙고. 맞춘 거죠.
1: 그렇군요. 네, 저는 전혀 엉뚱한 분들을 바라고 있었는데.
2: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알 수 없어요.
1: 저는 그냥 바램, 바램,
2: 아, 바람입니까?
1: 바램, 뭐
4: 김부겸이죠?
1: 아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김부겸 총리라든가 세 분 중에
2: 항상 뭐 이렇게 유명하거나 알려진 네. 사람이 되는 경우 전 드물었다고 보거든요. 제3의
1: 왜 두 번씩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년 한덕수 총리가 좀 지금 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2: 네.
1: 고건 총리도 두 번 했었고.
3: 그런데 네. 우원식은 국회의장의 2위의 서열. 그런데 네. 의장까지 한 분이 행정부의 그 2, 3인자로 간다.
1: 정세균 총리.
2: 그러니까
3: 그때도 제가 비판했거든요.
1: 네.
3: 그 이창용은 네. 김부겸 오케이. 그런데
1: 네.
3: 우원식은 국회의장이 아. 국무총리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제가,
3: 네,
1: 제가
3: 뭐 괜찮아요.
1: 괜찮게 봐서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지나니까 좀 개인적으로 진행자가 사견을 좀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4: 저는 아주 짧게 첫 번째로는 이창용 전 한은 총재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드래곤이 두 명 있다 그랬잖아요. 제 드래곤과 창 드래곤인데 창 드래곤 같은 경우 창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하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약간 환율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좀 대통령과의 생각 방향이 다를 거예요.
1: 다를 것 같다.
4: 그런 점에서 아마 뭐

0: 이창용 전 하는 총재도 그런 대통령의 이 검증이 요청이 와도 별로서 그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사실 그분은 뭐 세계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지금 뭐 새로 당선된 분들은 이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권 야권 제1야당 쪽에서는 사퇴론이 솔솔 나오는데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어떻게 될지. 왜냐면 뭐 민주당은 어차피 곧 이제 당대회가 있지만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내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 내년까지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이대로?
2: 그렇죠. 뭐 사퇴할 생각하는 게 1도 없고요. 아마 사퇴 시킬 명분도 없어요. 이번에 그 저는 상당히 선전했다 보거든요.
1: 상당히 선전했다.
2: 왜냐하면 이게 저는 기초를 먼저 봐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95군데 이겼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겼어요.
1: 기초자치단체장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렇죠. 충청도도 이게 많이 이겼어요.
1: 10개인가 이겼죠? 15개.
2: 충남에만 10개인가 이기고 충북에 5개 이겼죠.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사퇴할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보궐도 의석을 3개나 더 뺏어왔잖아요. 국회
1: 평택, 공주, 부여, 청야, 울산, 남구.
2: 세개더 우리가 얻어가 110석인가 됐죠. 그렇게 얻었고요. 그다음에 떨어진 데도요. 전부 1, 2% 아쉬워요. 부산, 울산, 강원도가 전부 그 아쉽게 졌거든요. 원래는 20% 10% 차이 났잖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따라잡으면 선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최저로 오히려 정청래가 사퇴해야지 하려면 지금 오히려 저 민주당이 지금 패배 분위기예요. 따라서 저는 뭐 내년 8월까지 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한동훈은 복당은 못해요. 내년 8월까지는 지도부가 유지되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전당대회에서 아마 한동훈계가 뭐 배현진이든 조경태 놓을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또 나갑니다. 그다음에 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는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약하겠죠. 김문수는 나 한동훈 복당시킨다. 뭐 장동혁이나 나경원, 안철수는 안 돼. 이래가게 전당대회에서 아마 당원과 국민들이 누구 지도부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장동희가 연임해버린다. 그럼 한동훈이 영원히 못 들어가. 천년 만년 아니야. 한 3, 4년은 못 들어와.
1: 3, 4년 못 들어간다.
2: 천년 만년까지 본인이 살 수도 없지. 그건 자기가 한 말이고 제 말에 들어오기가 쉽진 않다.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가 연임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1: 아, 진짜요?
2: 그렇죠, 지금은.
3: 근데 실제로 지금 비판은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장도혁 대표 오지 않은 곳은 이겼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1: 멀수록 이겼다.
3: 그런 얘기도 부산에 이제 많은 의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 많이 공감이 되는 게 그런 분들 장도혁 대표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사퇴하고 비대위. 그건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 그 구성원 자체가 최고위 구성이 장도혁 대표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선전. 맞거든요. 그렇다면 나가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몰아내거나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민주당에서 또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3: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뭐 생각하진 않겠지만 사실 민주당이 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뭐 저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뭐 어차피 전당대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건 당대 바뀌냐 이 부분인데 국민의 오히려 계속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1: 그게 잠깐 주간조선 같은 데서 재신임 투표 가능성 이랬더니 지금 또 어느 다른 언론에서 장동혁 재신임 투표는 친한계가 퍼뜨린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는 기사가 또
3: 그러니까요.
1: 떴더라고요. 그 F 뭐
2: 아주
1: 어디지?
2: 명백한
1: 파이낸스 투데이.
2: 가짜뉴스고 뭐 배모 의원이 했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1: 완전 가짜뉴스다.
4: 장동혁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투표용지 부족하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의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성과입니다. 유희동, 윤용건, 이진숙이 당선됐습니다. 부산복합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원들과 함께 저는 세계를 갈 겁니다.
0: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벌써 SNS에 올렸어요. 당원들과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 안 하는데 저는 두 분이 대체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사태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발 장동혁 대표한테 저는 뭐 방송상 이 컨설팅을 한다면 빨리 오세훈, 한동훈 만나십시오. 만나야 돼. 제명된 사람이라도 일단 만나보십시오. 저는 너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거부 안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의원도. 그리고 또 왔다 갔다 국회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얼마나 어색해.
1: 오늘 근데 의총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한때는
2: 네. 순간이 갔어요.
0: 한때는 서로 또 뭐 좋았던 관계였기도 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저는 만나서 네. 진짜 뭐 상대방이 술을 안 마시면 뭐 식혜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정말 이게 막다른 길을 등을 지고 가야 되는 건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의견을 맞출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만나라.
1: 서정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랑 선거 끝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2: 아니 뭐 저는 정동희 대표 안 하고 오세훈 시장 추경호 뭐 이런 분들 덕담으로 축하한다고 통화를 했는데 네. 장동영 대표한테는 제가 가능한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요.
1: 아,
2: 그렇군요. 서로 다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1: 이심전심이라서.
3: 만나는 게 어쩌면 맞는데 네. 쉽진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대권 주자가 돼버렸어요. 오세훈 한동훈. 보수 그쵸. 진영이 아주 큰 주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장동영 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가식적인 거고 진심 어린 만남은 좀 어렵지 않나.
1: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제 무소속으로 처음 등원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하셨잖아요. 예, 축하
2: 한담을 안 받더라고 전화를. 선거 때는 연락이 오더니 당선되니까 전화 안 받던데요.
1: 초심을 잃었다 한동훈.
2: 모르겠어요. 그 길거리에서 문자 씹듯이 같이 씹는지 모르겠는데 예.
4: 제가 라디오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2: 저는 오늘 이게 너무 가면서 뭐 위도훈이 모여가지고 막 2천만 도열해가지고 네. 막 그냥 언론에 노출되는 게 있잖아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아직 초선 또 아니고 지금 0.5선 아닙니까? 네. 첫 등원하면서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뒤로 들어가지 이렇게 요란하게 행사하는 게 아주 그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1: 그런데 무소속 의원이니까 상임위 배정에서 약간 좀 그 대접을 잘 못 받는데 본인은 법사위를 가고 싶을 텐데 이게 될까요?
3: 근데 이제 농해수위 예를 들어서 네. 그때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이면 또 농해수위도 강연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거절을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장이 정합니다. 조정식 의장이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글쎄요 법사위에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아무 좀 상관없는
1: 근데 국민의힘에서 하나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3: 이제. 국민의힘에서 빼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1: 없을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2: 친한계가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거기 그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간사했고요. 네. 전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빼줄 의원이 없을 겁니다. 친한계 있으면 대가는 양보하고 대신에게 하지만 안 될 겁니다.
1: 네. 방금 전화에 약간 소리가 들어간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얘기해 보죠.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우리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론이 약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이긴 선거고 뭐 임기도 두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퇴임할 건 아니잖아요.
3: 전체적으로 이제 이겼다 본인도 그렇게 좀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지에서는 거의 다 져버리고 지금 말했다시피 풀뿌리 얘기하셨는데 지자체에서 뭐 자치단체장에서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효과도 있어요. 이길 것처럼 해서 15대 1까지 예측을
1: 그러니까.
3: 저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완전 딴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겼다 하기 어렵고요. 네. 사실은 본인이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나 전북 선거도 마찬가지고 등등에 봤을 때는 앞으로 연임 도전하는데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0: 저는 기로에는 서겠지만 물러나지는 않는다고
3: 물러나지는 않는다.
0: 결국 네. 그 평가를 뭐 전당대회에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 그런 건 우리 친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또 상당히 또 스크럼을 짤 겁니다.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그 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지금 왜냐하면 조국이 이 조국 후보가 낙선하면서 친문축도 좀 흔들리거든요. 네. 그럼 친청까지 흔들리면 뭐 유시민, 김어준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세 가지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전북 때문에 그래도 기세가 회생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 때문에 지금 일단 명분은 사라졌어요. 네. 사라진 명분. 근데 더군다나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는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마포도 썩 성적이 안 좋았어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구청장은 저는 민주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다가 이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변수가 연길 변수예요. 송영길. 네. 완전히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김민석 이 민석 연길의 듀엣이 나올 거다. 지금 바로 지켜가지고 어디 이거는 뭐 책임을 줘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에 이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을 걸 겁니다.

0: 아마.
1: 하지만 출마는 할 것이다.
0: 그리고 저는 그래도 순순히 이 밀리는 정도의 판세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도 모든 걸 걸고 초박빙 정도 누가 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것이다.
1: 물론 민주당이 이제 2018년에 비하면 대승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어쨌든 12대 4 그리고 재보궐도 의석을 좀 내줬지만 그게 워낙 기존에 좀 약간 험지거나 뭐 김상우 의원이 넘어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외형적 성적은 괜찮습니다. 예.
2: 근데 그 실질을 봐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권 초에 지지율이 60% 넘나드는데 또 처음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1: 네.
2: 그러다가 장동익 대표가 뭐 미국부터 그 처음에 엄청 고전했잖아요.
1: 네.
2: 이걸 지금 이게 다 따라잡힌 거 아닙니까?
1: 아.
2: 뭐 저는 이번에 선거는 문조 틀 내유의 공멸이다. 문조 틀 내유.
1: 네.
2: 문재인 이분이 조국 밀었잖아요.
1: 네.
2: 저는 제일 패배자 조국으로 보거든요.
1: 네.
2: 문조.
1: 네.
2: 그다음에 김어준의 영향도 끝났어요.
1: 아.
2: 김어준 박시영 이제 뭐 끝났더라고. 저 명쪽에서 보면
1: 네.
2: 두 명.
1: 네.
2: 그다음에 정청래.
1: 네.
2: 그다음에 유시민까지.
1: 아.
2: 저는 공멸했다.
1: 내상이 크다.
2: 그렇죠.
1: 아.
2: 아마 이게 그 나오기는 나오고 그리고 지금 사퇴를 안 하나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이 주거나 어차피 한두 달인데
1: 네.
2: 뭐 송원석도 마찬가지지만
1: 네.
2: 의미는 없는데 저는 넣을 수는 있을까?
1: 아.
2: 너바적이 아마 게임도 안 되지 않을까? 김민성한테
1: 네.
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2: 거의 아마 이재명 쪽으로 다 붙었을 겁니다.
1: 그냥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맞다.
2: 뭐 저희는 정청래 하기를
1: 상관없지만.
2: 원하죠. 비밀병기.
1: 아.
2: 보수 쪽에서는 정청래가 얼마나 고마워요.
1: 네.
2: 정청래 아니었으면 이 정도 선전을 못했다니까?
1: 네.
2: 근데 안될것 같아요.
1: 그러면 예기치 못한 국민의힘 선전의 1등 공신은 장동혁이 아니라 정청래다.
2: 그렇죠.
1: 아.
2: 엄청나게 바뀐 판도가.
1: 민주당 분들한테도 선거 승리의 그 1등 공신을 여쭤보면 네. 정청래보다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3: 서로
1: 같은데.
3: 이제 각
1: 상고상조하시네요.
3: 대표회의
1: 네.
3: 말씀을 하는데 뭐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전북 선거도 좀 컸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게 나올 줄은 아마
1: 그렇죠.
3: 본인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1: 그렇죠.
3: 그리고 선거하는 동안 전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서울 뭐 평택을 부산 복합 뭐 다 잃어버려 경남 뭐 다 잃어버렸으니까 막 그런 책임 추궁이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당대표 도전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선거 졌다라고 그 표방하면서 당대표로 나올 겁니다. 그게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 나오긴 나온다고 보는데,
1: 네.
3: 뭐, 그래도 뭐, 아까 뭐, 문,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1: 네.
3: 그래도 아직 그 김어준 방송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1: 네.
3: 막 소멸하거나 하긴 아직
1: 그렇진
3: 아니다.
1: 않을 것이다.
3: 이렇게 생각이
1: 네.
3: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광고 시간이 다가와서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정치 맞슐랭 시간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마이크는 안 들어갔는데 이 독순수를 그 입술로 읽는 거를 파악하신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날 내용들을 얘기를 천기누설할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0: 네, 대표가 사실은 내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었는데, 뭐 그게 실제 누구의 뜻이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또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 굉장히 스코어가 안 좋고 조국 대표 또 이제 사퇴를 또한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평택에서 좀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당대표를 나가더라도 당장 합당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의
1: 이런
0: 미래.
1: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거티브가 너무 셌어요.
0: 네.
1: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당이라고 얘기했었고 뭐 합당하자, 연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셌다고 보이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저는 뭐 합당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다만 한다면 그런 합당은 가능하겠죠. 무조건적인 흡수합당
0: 흡수합당.
1: 같은. 근데 또 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까
0: 약간
1: 싶기도 하고.
0: 소나무당 모델.
1: 예. 근데 그런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패배자는 조국 전 대표 같아요.
0: 아무래도.
1: 예, 왜냐하면 뭐 거기서 만약에 김용남이 됐으면 그나마 민주당이 미워하거나 하진 않을 건데,
0: 거기에 본인이 3등을 했으니까.
1: 3등의 제3자라고
0: 네.
1: 보이는 유희동 의원이 돼버렸어요. 최악의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또그 반성을 하는 게 느낌이 좀 덜 안 보여요. 대표 사퇴는 당연히 하는 건데,
0: 네.
1: 어차피 조국 대표 당이잖아요. 그 당이 이름도 조국 혁신당이고.
0: 당명 이제 개정할 때
1: 그래 본들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0: 그런 얘긴들이 있었거든요. 사회 혁신당으로 바꾼다. 뭐
2: 민주 혁신당도 이제
0: 민주 혁신당.
1: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2: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비판한 게 왜 여기 민주당이 후보를 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결혼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네.
2: 그럼 의석수가 똑같잖아요. 누가 되나.
0: 네.
2: 그러게 옛날에 지민비조로 협조했죠.
0: 네.
2: 대선 때도 연대했잖아.
0: 네.
2: 근데 왜 여기 후보를 내가 그렇게 조국 떨어뜨려 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 마음은 조국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원 유세 김용남 안 했잖아요.
0: 네.
2: 그다음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뉴 이재명
0: 네.
2: 김용남을 영입했잖아.
0: 네.
2: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측과 정청래 측이 정청래 측은 조국 밀고 이재명 대통령 김용남 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싸우다가 어부지르르 유희동 돼버렸잖아요.
0: 네.
2: 둘 다 망한 거죠.
0: 네.
2: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게 통합이 어렵다. 지금 제가 알기로 6대6으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2: 12명 의견이 자강파 6, 또 합치자 6.
0: 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2: 뭐 그렇게 보도 났더라고요.
0: 네.
2: 어느 언론에. 이런 이제 원래 좀 나뉘어 있었죠.
0: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게 합당해봤자 시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
2: 조국 대표가 이미 상처, 나 거의 정치적으로 좀 죽어 있는 상태인데.
0: 네.
2: 따라서 당분간은 합당은 좀 어렵다.
0: 하기
2: 전 봅니다.
0: 그러면 독자 생존으로 간다.
2: 근데 총선 때 죽고 살기로 하면 싸워봐야죠. 또 이 합당해본들
0: 네.
2: 그 전부 비례잖아. 지역구 어디 갑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꽉 잡고 있고 영남 빼고 영남은 국민의힘 다 있잖아요.
0: 네.
2: 그러면 수도권이나 호남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도 죽습니다. 그 의원들.
0: 그래도 이번에 호남에서는 뭐 이제 지방의원이라든지 기초단체장 2명이라든지 이렇게 당선이 돼서 39명? 물론 전체 당선자 숫자는 진보당보다 적다고 합니다. 진보당은 41명이라고
3: 그러니까
0: 하네요.
3: 이게 태생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성전 조국에 기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무슨 정당이냐. 그러면은 정의당 그러면은 민주노동당의 이 정치적인 유산을 이어가면서 노동 전문 정당이잖아요.
0: 네.
3: 진보당은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런 정당의 색깔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색깔이 뭐죠?
0: 원래 사회권 선진국가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3: 아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잘 부각이 안 되잖아요.
0: 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3: 계속해서 조국 대표는 국가대표 정치인 조국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뭔가 그런 전문성을 뭐 법 발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더 확대해 가야죠. 외연을.
0: 검찰개혁 이슈 외에는 조국 혁신당의 뚜렷한 색깔이
3: 없어요.
0: 활동은 했지만 잘
3: 없어요.
0: 보이지 않았다.
3: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라진 정치적 서사가 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조국 후보의 매력이었잖아요. 뭔가 SNS를 내면서 어떤 정의로움에 대해서 물론 그게 이제 본인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초되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총선까지는 지리멸렬해졌어요. 그러면서 총선 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악화돼버린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자치단체장으로 많이 진입을 못하면서
0: 네.
3: 이들이 또 예비 이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자들이에요. 그러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한 번 더 비례로 갈 수 있느냐 어려울 거예요. 더 입지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이라도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뭔가

0: 뚜렷한 전문성과 노선 방향을 가진 정당으로 환골탈태를 해라. 안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1: 어차피 근데 6대 6 그러니까 자강파 6, 합당파 6이라고 하니 참 그것도
2: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서 조국 후보가 대표가 됐었으면 그나마 뭔가가 합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데 민주당하고도 뭐 민주당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 큰 방송들을 보는 그런 지지자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유동적 되는 바람에
1: 네.
2: 더 멀어졌다고 봐야 돼요. 저는 어렵다고
1: 그렇군요.
2: 봅니다.
1: 하여튼 조국혁신당 어쨌든 제3당이고 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당 의석수로 따지면 진보당인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사실 개혁신당의 참패입니다. 후보는 160명인가 냈는데
2: 많이 냈는데.
1: 전국적으로 당선자는 화성의 기초의원 1명 4등으로 당선됐다고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5위를
2: 5등이죠.
1: 해서 네, 이게 좀 많은 내상을 입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응천 후보도 생각만큼 득표력을 경기도지사에서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의
3: 저는
1: 성적표.
3: 저는 천하람이나 이준석한테 하는 말이 선거는 올림픽처럼 이게 참여한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다.
1: 네.
3: 이겨야 되는 거지.
1: 아.
3: 참여한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다.
1: 근데 올림픽은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3: 그런데요. 네. 자기들 AI로 뭐 돈 안 썼는 선거 했대. 아니 돈 안 쓴 거 좋아. 근데 돈 안 쓰고 표는 얻어야지.
1: 네.
3: 돈 안 쓴데 표는 제일 꼴찌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이제 뭐 사라질 정당이 아닌가.
1: 아 사라질 정당이다.
3: 아니 조국당이나 개혁신당이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 정치 발전에.
1: 네.
3: 뭐가 돼요?
1: 그래도 뭐 나름 또 어떤 뭐가 있겠죠.
3: 아니, 여성 정당인가 뭐 그거보다 못했잖아요.
1: 아 김정철 후보요.
3: 0.8이 얻었어요.
1: 근데
3: 무슨 의미가 있냐?
1: 서울시 비례에서 개혁신당이 3%를 좀 넘게 얻었는데 김정철 후보가 1% 못 얻은 건 그 프로는 오세훈 그 네, 차이가 간 거 아니냐 이렇게는
3: 제 말은 이게 더 이상 네. 이렇게 분당 치지 말고 우리 그냥 국민의힘에 뭐 한두 명 쓸만한 사람 들어오든지 빨리 우리도 해체 모의가 이제 보수 재편할 때 합쳐야죠.
0: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개혁신당에 만약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태생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뭐 말 그대로 정치적인 효능감은 있어요. 왜?
1: 네.
0: 젊잖아요. 그리고 85년생이 가지고 있는 이건데 저는 젠더 이슈에 대한 집착 좀 그만하고 MZ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돼요.
1: 네.
0: MZ세대. 그래서 2030 세대가 뭐 한 절반 정도는 2030의 절반은 다른 정당의 기존 정당이 하더라도 2030의 절반 정도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요구를 대변해 주는 정당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이 여종의 CP적 기능
1: 네.
0: 그러니까 캐스팅 이 파티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도 아 이런 정당과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네 또는 보수에서는 원래 근본 뿌리는 보수니까 우리도 이 2030과 협력할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출구조사의 분석 결과는 2030 투표자들의 표를 많이 얻은 걸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럼 그 전문성으로 가야 되죠.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고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도 이준석 대표의 기회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듭나야 된다. MZ세대에 지금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MZ세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들이 매우 비율이 높습니다. 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갤럽 결과를 보면 그럼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젠더 이슈 갈라치기 내려놓고 MZ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씀드립니다.
1: 최근에 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징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동안 늘 주장했던 줄투표. 그러니까 같은 번호로 이렇게 쭉 찍는 그게 이제 깨졌는데 아니 근데 이건 이 정도로 깨질 거라고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분석들이 막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그 20, 30대 여성 약간 민주당을 찍던 경향이 22년 대선부터는 좀 있었는데 이번엔 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갔다.
2: 특히 20, 30대 네. 이제 그게 출구조사 나왔으니까요. 당 친화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물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줄투표 얘기했던 거는 당이 이제 하면 당에 따라서 인물을 거의 네.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1: 네.
2: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지난주부터 계속 네. 했던 건데 이번 결과를 봤을 때는 특히 20, 30대 네. 같은 경우는 인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그래서 당은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지도 않겠지만
1: 네.
2: 인물을 기본적으로 보고 찍다 보니까 네. 이제는 줄투표, 교차투표, 줄투표 아닌 교차투표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 뭐 하남 같은 데도 시장은 네. 국민의힘 됐는데 도 비례는 전부 민주당이고 아니, 도 비례가 아니라 도 지역구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3: 네. 부산이 저도 깜짝 놀란 게 부산에 박민식이가 숨은 10%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도 국민의힘 센 지역이니까. 그런데 네. 15% 간신히 했잖아요. 네. 완전히 이거 보고 이제 정당 민주주의 위기다. 양대 정당에 대한 이게 그 충성도가 네. 약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 환경이 바뀌면서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국민들이 막 유튜브부터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종편이나. 네. 네. 인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정당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슈 따라 자기 소신껏 찍더라고. 요 1번 찍었다, 요 6번 찍었다, 뭐 이렇게 찍었다가 다 이렇게 해요. 따라서 이게 그 이제 정당에 따라서 쭉 줄 투표는 앞으로 이게 더 약화될 것 같아요.
1: 약화될
2: 그래서
1: 것 같다.
2: 민주당도 사실 이번에 새겨야 되는 게 서울시 선거거든요. 20대 남성들도 30대 여성 남성 아니라는 거예요. 반민주적 정당.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정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걸 투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저는 같진 않은데 네. 말랑말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 20대한테 소구할 수 있는 것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이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
1: 어떤 코어트 효과에서 20대 때 정체성이 형성되면 쭉 간다고 봤었는데
2: 이제는 그런 것도
1: 여기는 스윙이 기본 코어트다.
2: 기본적으로 정당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 맞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
1: 이번에
2: 그 인물을 선택하는
1: 이번에 열심히 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0: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는 2030 여성들이 거의 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에게 몰빵을 했어요. 네. 그랬던 이유는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를 가장 크게 외친 게 2030 세대예요. 실제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광화문 광장에 가장 많이 나온 게 40대예요. 네. 50대. 그런데 이번에는 여의도에서 이 응원봉 들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20대 30대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들이 저는 영향받았을 게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렇게 밀어줬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데 공소취소 특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끝났지만 대통령이 또는 여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향후에라도 저는 가장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1: 연령대가 있을 거다.
0: 2030 여성이에요.
1: 범민주당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 부분은 부인하고 예를 들면 뭐 조국당과 내전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라든가 뭐 아니면 스타벅스 데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공소취소 특검 기소 조작 기소 특검 이 문제의 이슈의 중대성을 부인하시는
2: 분들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네. 실제로 보수가 결집되는 시작점이 그때였고
1: 그 모멘텀이었죠.
2: 네. 그래서 네. 상당히 끝까지 저는 그게 왔다고 보고 결국은 그게 큰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 보수가 결집하고 저는 서울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지 않았을까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0: 박지훈 변호사 말씀대로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김준호 앵커가 좋아하는 그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도 아니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도 이게 컸어요.
1: 네, 컸죠.
0: 공소치소 특검이 정말 끊기는 변곡점이 됐다고 봅니다.
1: 본인이 마지막 전날인가? 네. 제가 그거 못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2: 그 정도,
1: 거 보면서
2: 그 정도.
1: 이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민주당 그러면 사초 쓸 때가 문제인데 네. 선거 평가를 선거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2: 한다고 하는데
1: 이걸 넣을까요?
2: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백서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백서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느냐. 그런 특검 문제 그런 예상을 해야 되죠.
1: 네.
2: 내용도 좀 사실 좀 그렇고 네. 내용도 본인이 직접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려면 이거는 뭐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고 한데 선거 이후에 해야죠 사실은. 선거 전에 한다는 거는 뭐 사실 네. 안 좋죠.
1: 네. 하여튼 이게 뭐다 뭐 예를 들면 뭐 후보의 매력도의 차이다 뭐 여러 가지로 다 분석의 비중 어디 두냐가 되게 다르다 네. 보니까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진보당도 이번 약진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데이터만 얘기 드리면 21명의 지방의원이 네.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41명이 돼서 당선자 숫자로는 조국혁신당을 앞섰고요. 근데 기초단체장을 내는 거를 되게 원했는데 부산 연제구에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울산 동구도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됐는데 노동당 후보가 네. 꽤 많이 득표를 하면서 거기서도 안 돼서 기초단체장 못 내고 김지현 상임대표도 그 득표력을 평택에서 보여주긴 좀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2: 다만 진보당하고 이번에 민주당 울산 연합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뭐 아주 긍정적인 게
1: 긍정적인 아닌가, 걸로
2: 네. 진보당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0: 웬뭐 녹색당 어제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1: 안동.
0: 안동에서
1: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0: 예, 녹색당 당선자
1: 깜짝 놀랐어요?
0: 처음이고 그 옆에
1: 깜짝 놀랐어요?
0: 안동은 10선 기초의원도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무소속인데 야, 대단한 곳입니다.
2: 그러니까요. 뭐 30년이라 그랬나요?
0: 예.
2: 뭐.
0: 예. 예, 91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나? 뭐 하여튼 그런 분이.
1: 또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동시장 또 조금 그 민주당이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야,
1: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나 싶었는데.
0: 아, 안동이 바뀌나요?
1: 아, 이거 안동은 대통령이 가서 그런가요?
0: 아, 또 그런.
1: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안동
1: 참 안동이 이번에 그 경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입니다.
0: 네. 그러니까
2: 대통령 고향이라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0: 하긴 강원도 쪽도 민주당이 최초 당선자 기초단체장을 낸 것들도 좀 있고.
1: 예, 뭐 저기 동해인가요?
0: 네. 네.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2: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빵을 안 해요. 당도. 네. 그래서 저는 참 유권자가 무섭다는 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누가 드라마 각본을 쓰라고 해도 못 쓸 각본이 저는 결과로 나왔다. 그러니까 참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건 유권자 앞에 겸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힘들겠지만 공손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0: 네. 이번에 총 스물 몇 개의 정당이 후보를 냈는데 네.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당 외에는 정의당이 6명의 지방의원 당선자를 낸 거고 나머지 자유와 혁신을 비롯해서 많은 정당들은 없죠. 당선자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까지 두루두루 다루는 방송이 있을까?
2: 없죠.
0: 네. 하여튼 칭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대본에 있는 게 거의 다 소화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룰 수 있었습니다. 네. 동집자가 그걸 다루니까 빠진다고 지금 끝날 때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서정호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

내부 순환로 성수분 기점 방면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정릉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일어나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성산 램프에서 종암 분기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성산대교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성산 램프까지 전 구간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고 이 구간 까지 6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따라 도심 방향 구리 시계에서 하모권 램프 일대까지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고 반대 구리 방면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잠실 7동 투표지 개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출이 막혔던 제2투표소 투표함뿐 아니라 열지 못하고 있던 제1투표소 것까지 개함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2만 8천여 장에 대한 집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아침 투표함 이송 지원을 위해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입해 시위대의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경찰관 진입을 저지하자 30여 명을 강제 이동 조치했고 오전 9시쯤 투표함을 반출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벨기에 정상회담과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등을 개최합니다. 이후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며 오는 12일 미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멜로니 총리와도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하고 끝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됐습니다. 조 신임 의장은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0: 학생 효능과 국민 주권, 미래 도약과 국익 외교의 국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헌법은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의 잘잘못을 분석하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평가위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서 발간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며 외부 한 명, 내부 한 명의 공동 평가위원장을 두어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열흘 남기고 직에서 조기 사퇴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현명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고 국민 뜻을 받들어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어려운 시기에 당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고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아쉬움은 남지만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협상과 관련해선 양쪽에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적이 없었고 내뱉는 단어 속에 많은 조롱이 있었는데 다 참아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첫 일정으로 홍대 인근 PC방에서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났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홍대 입구역 인근 T1 PC방에서 T1 선수단과 만나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이자 e스포츠 관람 문화를 만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바로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재확인 행보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며 대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시급히 재건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2도, 습도는 47%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0: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야기들 많은데요. 헌재 출신 노희범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철새평론가 이석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에만 14개, 전국적으로 17개 정도인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선관위의 관리 부실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이 상황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3: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우 사무총장 사의를 표명했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도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먼저 뭐 법적인 현안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 뭐 헌법 전문가이자 법조인으로서 이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4: 뭐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주권 행사, 즉 투표를 하는 것인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

0: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 현재 선관위가 이제 요즘 뭐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게 헌법 기관이고 근데 헌법 기관의 독립 기관이 하다 보니까 헌법 재판소에서는 또 감사원 감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결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좀 외딴 섬처럼 됐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선관위의 현재 규율된 헌법에 규율된 방식이 갖는 구조적 난점 이런 것들 평소에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0: 저는 뭐 이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외부의 어떤 권력기관, 특히 이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기관화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1: 네.
0: 이런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실수라든가 이런 뭐 투표권 행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의 강력한 장악력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자주 있으니까 뭐 행정부로 통합해서 둬야 된다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대법원 지명목 3인, 국회 3인, 대통령 3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0: 네, 그렇습니다.
1: 보통
0: 네.
1: 대법관이 겸직을 한 그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관행상 위원장을 하고 상임위원은 네. 딱 한 명.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는 실무자들 이제 위원들의 권한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은 사실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0: 그렇습니다. 뭐 헌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조직이라든가 상근으로 할지 네. 비상근으로 할지 여부는 별도 법률이나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조직을 또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네.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나 그 국회 선출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 여지도 있다고들 하니까 위원장이 뭐 대법관이 겸임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 지명목시 차라리 위원장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꽤 설득력이 저는 있게 들리는데 그 문제 가지고 또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0: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선거관리를 주로 행정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1: 네.
0: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가 잘 알다시피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1: 네.
0: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헌법기관화시킨 것이 바로 제2공화국 헌법 때부터입니다.
1: 네.
0: 3차 개헌 헌법 때부터 지켜져 왔고요.
1: 우리의
0: 어떤 헌정사적인 불행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헌법기관화했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은 여전히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1: 네.
0: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하고 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기보다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에 바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임위원 한 분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 장악력이나 내부 직원들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슨한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상근직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직을 좀 장악을 하고
1: 네.
0: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1: 네.
0: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1: 그렇죠.
0: 위원장을 뭐 위원들이 호선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1: 네.
0: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영향 뭐 어차피 선관위원은 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신분이거든요. 법률적으로.
1: 네.
0: 그런 점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위원이 되는 순간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0: 어떤 직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직 위원을 많이 둬서 네. 좀 조직이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문제 저도 사실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 무효 소송 물론 이제 지방 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소청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 무효 판결이 가능하냐 재선거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좀 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어떤 선례는 없지만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224조 부분이요.
0: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그러한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아니면은 당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 체계입니다.
1: 네.
0: 그렇지 않게 되면 선거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하자나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이 투표를 한 행위가 다 무위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자들의 어떤 주권 행사 절차가 굉장히 희화화될 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선거 결과나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는 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1: 네.
0: 무효화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결국 이제 그 이 사태 때문에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했더라도
0: 네.
1: 실제로 물론 이제 대기표 받아서 늦게 투표하신 분들도 있지만 투표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네.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서 2등 후보한테 그 표가 다 가더라도
0: 그렇습니다.
1: 표차가 네. 크다면 그거보다 더 네. 크다면 무효 판결을 네. 하지 않는다. 라고
0: 그렇죠.
1: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 예전에도 그런 적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결과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 투표가 안 된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이제 물어보시는 시민분들도 좀 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뭐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법정 투표 시간 마감까지 투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선거인들이 투표 종료 시간 전에 투표장에 나타난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관위원회에서도 6시가 지나더라도 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뭐 그런 것까지도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조금 의문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1: 네.
0: 이번 사태는 자기가 6시 전에 가서 기다렸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상당 기간까지. 그 점에서는 정말 상당히 큰 선거에 공정선거의 원칙에 이제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1: 네.
0: 또 출구조사 결과를 휴대폰이나 이런 것 통해서 듣고 나서 또 투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거권자들의 어떤 선거권 행사 그리고 공정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이런 선거 절차의 어떤 일정 관리를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뭐 지침 같은 걸 마련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알리고 선거 관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번에 사태가 된 사람들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1: 네.
0: 이번 선거가 뭐 재선거의 대상이 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 이제 사실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제 당선 소송 같은 경우는 후보자나 정당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다퉈보고 싶다 이러면 그분들은 헌법 소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 지금 선거 인도 선거 무효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 선거인은 가능하군요.
0: 선거인. 네. 네. 당선 무효 소송은 이제 그렇죠. 후보자나 정당이 할 수 있지만 네. 선거 무효 소송은 이제 선거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러네요. 네.
0: 예. 뭐 지금 대법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소청을 거쳐서
1: 네.
0: 이제 소청에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구등법원
1: 그렇죠.
0: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1: 네.
0: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론 이번 송파구 잠실 쪽에서 뭐 이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뭐 투표권 행사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1: 네.
0: 그 유권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뭐 소청이나 뭐 선거 소송을 하더라도 무효나 일부 무효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기초의회 의원 선거라든가 이래서
1: 그렇죠.
0: 뭐 그 유의미한 어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든가 돌아갔다고 네. 한다면 그거는 뭐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1: 그렇죠.
0: 법원에서 일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1: 이 네. 일부 무효가 선언될 경우 해당 투표구에 네. 대해서 무효니까
0: 네.
1: 예를 들면 뭐 송파구 구의회 뭐 예를 들면 가선거구가 무효되는 그런
0: 네.
1: 일부 무효거나
0: 물론입니다.
1: 아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예. 가선거구에서도 3투표구만 예를 들어 무효다라고
0: 예.
1: 하니까 일부 무효 판결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거기만 다시 거기 있는 거주하는 유권자들만 다시 투표를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1: 네.
0: 뭐 제한된 부분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비례대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연관성이 이제 비례대표까지 영향을 미칠
1: 그쵸.
0: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범위는 조금 더
1: 넓어질 수 있겠네.
0: 넓어질 수는 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날 못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를 카운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투표구에 투표율이 100%였을 것을 가정하고 나서 그만큼 숫자를 초과해야 1, 2등 사이의 격차가 초과돼야 무효 판결이 안 날 것인지 그건 사실 선례는 없어서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판단할지 참 어렵더라고요.
0: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1: 네.
0: 뭐 섣불리 뭐 이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가정적 판단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뭐 소송이 되거나 뭐 사건화가 되면은 뭐 법원이나 뭐 소청 심사 과정에서 판단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지금 또 이제 투표 용지 인쇄와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직선거법 151조인가요? 거기랑 뭐
0: 예.
1: 규칙 같은 데 보면 뭐 전날까지 인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자체도 투표 용지는 사실 인쇄된 것이 다른 데 있다가 온 거라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조항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불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0: 우선 뭐 저희들도 뭐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이번 사태를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투표용지도
1: 네.
0: 뭐 실제 뭐 50% 60% 정도만 인쇄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알아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1: 네.
0: 원칙적으로는 100% 유권자들이 와서 다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설령 남더라도
1: 네.
0: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뭐 관행적으로 내부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1: 네.
0: 저는 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뭐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지금 그 뭐 투표용지를 다른 데서 이제 가져왔다, 뭐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었다 이런 부분들은.
1: 네.
0: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뭐 비록 뭐 선거 관리도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뭐 투표를 하고 그걸
1: 네.
0: 절차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뭐 하자가 조금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것이 공정성 거나 투명한 선거에 정말 중대한 하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직원들의 안이한

0: 실수에서 유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뭐 수기로 1년번을 썼다든가 다른 곳에서 인쇄된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1: 네.
0: 공정선거에 위배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인쇄 부분은 사전투표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예, 당일날 거기서 또 하잖아요.
0: 사전투표는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뽑아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차라리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전투표처럼.
0: 저도 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본투표장에서도 예. 투표용지를 그냥 전산으로 쭉 인쇄돼서 네. 프린터기에서 나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폐기할 것도 없고 뭐 예. 이렇다는 생각이 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남은 거는 결국 이제 그 민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0: 네.
1: 예. 민사를 이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좀 또 갈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에게 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도 함께 국가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연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국가배상법인데요. 우선 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러 왔는데 투표를 못했다거나 뭐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렸다든가
1: 네.
0: 기다려서 투표를 했다든가 아니면 출구조사를 보고 자기는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는 뭐 변론으로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큰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손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신적 손해가
1: 네.
0: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뭐 책정할지 여부는 뭐 상징적이지만
1: 네.
0: 법원이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런 본인이 이제 갔다가 뭐 돌아왔다든가 대기표를 네. 받았지만 뭐 갈 수 없었다든가 뭐 입증이 돼야지 네. 이
0: 그렇습니다.
1: 뉴스를 보고. 네. 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다니.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시면 안 된다.
0: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1: 네.
0: 뭐 그건 원고 적격부터 없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니 뭐 국정조사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특검이야 법으로 만들면 뭐 예. 하는 거고 그죠? 네.
0: 예.
1: 특별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0: 뭐 저는 이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부정선거 논란으로 뭐 큰 국민적인 뭐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뭐 다소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 네.
0: 정치적으로 이제 논쟁거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국정감사든 뭐든 뭐 다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1: 네.
0: 진실을 규명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엄격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감사원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 보면 뭐 국회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직무니까
1: 네.
0: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통제라는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그 가능하냐 감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그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0: 네.
1: 그랬을 때는 요거는 그 정부조직법에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라면 네. 국정감사의 대상은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네.
0: 국정조사나 감사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그거는 충분히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1: 네.
0: 직무 행정적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조사나 감사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국회에
1: 네. 네.
0: 그런 알겠습니다. 점은 뭐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뭐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행정적인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로 하여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감사원 감사를 안 받으니까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1: 네, 최고의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3: 아, 오늘 소개가 좀 짧네요.
1: 네, 대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13: 천천히 해주십시오.
1: 네, 그 어떻게 선거는 잘 치렀습니까?
13: 아,
1: 선거
13: 대단한...
1: 방송을 최초로 치른 거 아닙니까?
13: 그렇습니다. 네. 선거 방송을 하는 평론가 방송인들 정말 네. 대단하고요. 이게 갖춰진 또 공중파 방송을 또 해보신 분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야 되는.
1: 아, 그렇죠.
13: 박찬호 선수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계속했던.
1: 오히려 공중파 방송들은 이제 카메라가 저쪽 갔다 이렇게 오는데.
13: 그렇죠.
1: 아, 뭔가 이렇게 유튜브 쪽에서 뭔가 하셨군요.
13: 그렇죠.
1: 그거 더 힘든데.
13: 대단한 방송을 했고요.
1: 네.
13: 그 유튜브에서 선거 방송 하시는 분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3: 어쨌든 선거 자체는 대단한 선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1: 대단한 선거.
13: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네. 평론가로 부끄러운 얘긴데요.
1: 네.
13: 그렇게 밤 늦게까지 방송을 하고 10시에 일어났어요.
1: 아.
13: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 네.
13: 서울시장이.
1: 그렇군요.
13: 부끄럽습니다.
1: 저는 사실 투표율부터 못 맞춰가지고 57.8 정도로 봤는데 60이 넘을 줄이야.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13: 그러니까 이게 네. 참 평론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네. 있었습니다.
1: 아,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유권자 평균 연령은 올라가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13: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그때 2대남 2대녀 3대남 3대녀가 고정되지 않아요.
1: 네.
13: 사실.
1: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거 결과가 남긴 메시지는 뭡니까? 유권자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이석현의 해석은 뭡니까?
13: 너무 근데 간단하게요. 국민의힘 심판이라는 큰 대전제 메시지는 전달이 되었는데
1: 네.
13: 결정적인 군데군데에서의 결과들을 보면 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심리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핵참 저는 네. 선거를 많이 제가 치르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네. 했지만 진짜 신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1: 그쵸.
13: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네. 뭘까? 저는 네. 이제 마냥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네. 전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1: 네.
13: 그런데 이런 선거의 결과는 늘 되게 절묘하게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투표율 14%에 12대 4에다가 그 재보궐 선거에서 9대 3대 1인가요? 네. 9대 4대 1인가요? 하여튼 이걸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그죠?
13: 그러니까요. 네.
1: 일단 이렇게 맞춘 사람이 없죠.
13: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참 평론가들이 특별히 특정 진영을 대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13: 그쵸.
1: 무정파 평론가 이석현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13: 틀린 것 추성이었고요.
1: 네.
13: 그 역사 영상들을 지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네. 저도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 있는데
13: 네.
1: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해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재선인 거 아까 이제 노희범 변호사님 차분하게
13: 그쵸.
1: 사실 제가 이날 밤부터 그 3월 밤 4일 오전에 기자님들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13: 아하.
1: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막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처럼 차분하게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한두 개를 헷갈리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13: 순발력이
1: 네,
13: 실력이다.
1: 요거는 어떻게 지금 뭐죠? 대학가 대자보 저도 약간 얘기했는데
1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건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비교적 이제 아침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나마 비교적 잦아들었다.

0: 라고는 생각합니다.
1: 네.
0: 만약에 정원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였다면 당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곳에 투표소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재선거 요구가 굉장히 세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이었던 만큼 대학가에서 지금 대자보 선관위 규탄 대자보가 붙는 좀 오랜만에 이런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는 것 같아요. 멀리는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정말 멀리네요. 그런 대자보도
1: 내한테도 많이 붙긴
0: 아
1: 붙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화제가 잘안 되는
1: 네.
0: 너무 많은 이제 온라인 대자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 등 학생회 차원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선관위가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다. 이런 비판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메시지 아이템으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와중에도 재선거 요구는 빼는 나름의 어떤 정무적 메시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재선거에 대한 학생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정치적 득실과도 관계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 어떤 선거 부실이든 어떤 이걸 규정하기 나름이긴 할 텐데,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게 이 정도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는 같은데,
0: 그쵸.
1: 청년들이 보기에 정말 선관위는 무능하지만 뭐 부정선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부실선거 수준에서 이제 메시지는 마무리되었다.
0: 그렇죠.
1: 네.
0: 사실 지금 이제 앞에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한길 씨, 또 황교안 씨, 황교안 그 선생님이었던 다이빙 혹시 보셨어요? 와!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분들의 운동이 동력을 만들어준 참 그런 안타까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불복이나 재선거 등 엄청난 혼란이 오겠구나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그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오세훈 후보로 당선되는 이제 밤사이에 바뀌어서 그 오히려 안심한 분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회 혼란을 좀 적었으면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럴 때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의 메시지 전략이라는 거는 저는 딱히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건 평소 실력대로 가는 거다.
1: 근데 사실은 그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나와서 처음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선관위원장 왜안 나와?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서울선관위원장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좀 미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0: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대형 어떤 미스가 발생을 하면요, 어떤 것을 해도 비판은 받는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원인 규명을 잘 빠르게 잘 하고 더 이상 실점하는 메시지, 실수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게 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컨설팅 펌도 많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이제 딱히 뭐쓸 데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묘수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느 때부턴가 무조건 초기에 꿇어라. 가 정답처럼 돼버렸는데요. 사실 그게 좋은 언제나 대안인가? 이건 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결국 막 나중에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도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메시지 전략 차원에서도 생각보다 묘수가 있지 않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사과문이 한세번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확 나와 있는 메시지는 못본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0: 그쵸.
1: 들긴 하더라고요.
0: 드라이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1: 그런
0: 있죠.
1: 예를 들어 정은경 장관 옛날에 질병관리청장 할 때도 되게 차분하게 데이터를 하고 뭘 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오히려 좀 국민들이 안심하게
0: 그쵸.
1: 됐던.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 중에 평소 실력대로 얻어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그 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그 빠르게 정확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부겸 총리, 김부겸
0: 그렇습니다.
1: 후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0: 메시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던 김부겸 후보 최종 45%. 45.05% 득표하고 낙선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 후보가 얻은 최고치이긴 한데요.
1: 네.
0: 사실 김부겸 후보의 도전사 할 눈물 겹죠. 12년간 대구에서만 5번 출마해서 4번 떨어졌습니다. 첫 메시지, 일단 폐색이 짙은 선거 이튿날 새벽 나온 첫 메시지부터 살펴보면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서의 정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끝까지 경쟁해 주신 추경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그 마지막 이제 낙선 인사 같은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출마 선언 할 때도 소위 육두문자를 섞은 사자후 메시지도 굉장히 화제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부겸 후보의 메시지는 2020년 낙선 메시지 중에 사실 이거는 김부겸 후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 했던 말씀이고
1: 노회찬 전 대표도 많이 하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에서 네타시오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1: 네.
0: 소위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일단 우기고 큰소리치고 안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남는 장사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도 하고 드리고 싶은 건 네타시오를 하면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없어요. 네타시오 그래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어떤 그런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은 그런 겸양이나 이런 게 미덕이 되지 않는 좀 시대에 김부겸 후보의 메시지가 좀 그래도 이색적이고 감동을 주는 면도 있었고요. 이번 선거 내내 사실 김부겸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일관되게 좋았습니다.
1: 네.
0: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 딱 메시지를 이제 10년간 썼으면서 느끼는 거는 후보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쓴 티가 상당히 나긴 합니다.
1: 네.
0: 이게 알고 보니 뭐 하은기 후보가 하은기 씨가 썼다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후보의 그 질감과 어조가 드러나는 메시지가 사실 어떤 잘 쓰는 메시지 라이터보다 좋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 어투가 드러나고 그런 게 참 좋은데 김부겸 후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저도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데
0: 어떤
1: 제가
0: 기억입니까?
1: 많이 썼습니다. 네. 제 걸 많이
0: 누군가에?
1: 썼습니다. 네. 제 걸 썼다고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네. 그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뭐 노래 부르는 장면부터 해서 공소취소 특검 문제 있다고 제기할 때까지 되게 다양한 진폭의 메시지를 많이 남았는데 정치인 김부겸이 이것이 고별 무대인가?
0: 아하, 좋은 말씀이네요.
1: 네. 아니면 뭐가 남는 건가? 제가 아까 앞서 1, 2부에서 농담처럼 총리나 당대표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왜냐면 너무 이제 민주당이 싸우니까 차라리 지금 이런 분이 아마 가장 외지에 대구 외지에서는 좀 지지받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는 분입니다.
0: 아,
1: 오해하시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석환 평론가 보기에는
0: 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 그 내부에 노선 경쟁 좋게 말하면 노선 경쟁 누군가는 권력 투쟁이라고
1: 네.
0: 뭐 이제 격화할 수 있겠는데 그게 매우 지금 강하게 일어날 것 같고
1: 밭을 탓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0: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것은
1: 네.
0: 집권 1년 차 어떤 그 집권 여당 내 자연스러운 어떤 다이나믹스일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제 틈바구니 아래서 김부겸 후보가 어떤 노선적 자리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하시게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메시지나 인상을 주는 후보는 잘 없고요.
1: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나 노선도 많습니다. 저야말로. 그런데 이렇게 되게 오래된 미덕을 좀 오랜만에 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였던 그런 어떤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도 이 선거를 그래 조금 했지만 낙선과 당선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런 선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자주 개판 소리를 듣지만 어떤 선거는 눈물겹고 참 애틋한 선거도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사실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딱히 다른 데는 잘 안 보인 것 같긴
0: 있겠죠.
1: 합니다.
0: 네. 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제가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 상대 후보 이제 유세하는데 김부겸 후보의 지지자가 추경 후보 그 유세하는데 가서 김부겸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김부겸 후보가 쫓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잡아오는 장면.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1: 네.
0: 그게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상대 쪽에 가서 이제 소위 갱판을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 자체도 굉장히 진솔해 보이고 참 안 보던 장면인 건 맞지 않습니까?
1: 아, 요즘은 대놓고 갱판 노는 장면이 평택이나 전주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저 접한 것 같아가지고
0: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더 대조적으로 아마 김부겸 후보의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0: 그렇습니다.
1: 하네요.
0: 어떤 그런 메시지 전략 혹은 기조 애티튜드가 좀 더 점수를 받는 우리 정치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젠슨 황.
0: 아.
1: 왜 근데 여기는 또 뭡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식당이 핵심입니까?
0: 아, 식당도 핵심이고요. 네. 이분은 숨만 줘도 핵심이에요.

0: 지금 어디를 가냐, 네. 무슨 말을 했냐가 실시간으로 거의 단독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첫 행선지 자, 방한을 했습니다. 네. 5일날 대기업 사옥이 아니라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이었습니다.
1: 네.
0: 아, PC방. 왜 PC방이 혹시 PC방으로 가신지 아십니까 혹시?
1: 예전에 한국에서 PC방 영업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1: PC방 많이 팔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많이 팔았잖아요.
0: 맞는 말씀입니다. PC방을 운영하시지 않았고요.
1: 무슨 운영할 건 아니죠.
0: 라면을 끓이거나 그러지 네. 않으셨습니다. 사실 젠슨왕 CEO는 e스포츠에서도 관심이 많고 페이커 막 저번에 무대에서도 연호를 하셨는데요. 용산 전자상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이분이 예전에 96년에 이건희 회장이 편지 보내서 한국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직접 가방 들고 용산 상가를 돌면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창업 초기 힘들 때 가뭄의 담비 같았던 게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있었고요.
1: 네.
0: 그로 인한 PC방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우리 한국이랑 특별한 연이 있는 거고.
0: 그런 거죠.
1: 지금 이제 홍대에서 또 삼겹살. 지난번에 삼성동에서 치킨이더니
0: 깐부였습니다.
1: 뭔가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누가.
0: 그렇죠.
1: 아니면 한국을 잘 알든가.
0: 한국을 잘 아는 자가 있다.
1: 사실 이런 케이스는 성룡 씨 이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무명 시절에 한국에서 고생했다가 돌아온 게. 하여튼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9: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6월 5일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국민을 탓하지 않겠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말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6: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8: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6: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9: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6월의 첫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전주 29도로 남부지방에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0: 서초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국을 찾은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잠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집에서 회동합니다.
2: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에 이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원 기자.
3: 네, 삼겹살 회동이 열리는 홍대역 구역 인근 식당입니다.
1: 네, 젠슨황 CEO의 삼겹살 회동은 곧 시작이 되는 겁니까?
3: 네, 회동은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부터 취재진과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파와 차량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 회동에는 젠슨황 CEO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인공지능과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입니다. 황 CEO는 지난해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에 이어서 이번 삼겹살 만찬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해 깐부 회동에서 치킨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나누어 줬듯이 이번에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2: 네,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젠슨황 CEO인데 다시 한국에 온 첫 인사는 어땠습니까?
3: 네, 젠슨황 CEO는 오늘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APEC CEO 서밋 이후 7개월 만의 방한인데요. 젠슨황은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과 고객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I'm back because I want to thank all of my partners.
5: 저희 파트너들과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까요? 한국에 정말 많은 사업 기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3: 황 CEO는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을 더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로봇 등 뛰어난 제조 역량도 갖추고 있어 투자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방한 첫 일정으로 이곳 홍대 입구역 인근 PC방에서 e스포츠 선수단 T1과 만났습니다. T1은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팀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CEO는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이자 e스포츠 관람 문화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면서 게이머들이 이기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젠슨황은 과거 용산 전자상가를 발로 뛰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선 만큼 황 CEO가 한국의 게임 문화를 뜻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젠슨황 CEO의 방한 기간에 예정된 다른 일정들도 관심을 끌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젠슨황 CEO는 앞으로 나흘간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게임업계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6일인 내일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7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 출시될 게이밍 그래픽 카드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AI PC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는 이번 방안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젠슨황의 잠실야구장 시구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홈 경기에서

0: 젠스당이 공을 던지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젠스당 CEO가 인공지능이 점차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두산그룹과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찾고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젠스당 CEO의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겹살 회동이 열릴 식당 앞에서 YTN 박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의 투표함이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2: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3: 경찰 경호 속에 투표함 두 개가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앉아 진입을 막았고 아예 후문 앞까지 드러누워 출입을 저지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결국 통로를 내줬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도둑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4: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3: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빨리 소진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투표함 봉쇄와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함 반출과 함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개표 작업이 4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2%를 득표해 48.07%를 받은 민주당 정원우 후보에 1.1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2: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부상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와 또 개표가 이루어졌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모두 7명의 환자를 처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2투표소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오전 9시쯤 발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한 1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이송됐습니다.
1: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시민들을 구타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천여 명이 시민 손발을 잡고 끌어내는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실 확인에 착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평소 모든 일을 친히 살펴보며 만기친남하더니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의 심대한 침해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7: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6: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또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청와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연일 이어지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2: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는 8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일인 그제 노 선관위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까지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9: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0: 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국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의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란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면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추진과 지역 투자, 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 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6: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5: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8: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7: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5: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6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9: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5: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10: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에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1: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12: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늘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3: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4: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2: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생각을 합니다.
5: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굴함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이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네,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 경영자의 방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8: 네, 나흘간 한국 AI 생태계를 훑는 종횡무진 횡보가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7: 어서 오세요. 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황 CEO가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일단 오늘 도착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라고 했거든요. 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9: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의 관심,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2: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9: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설계업체,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인공지능 칩이 네. 굉장히 많은, 지금도 뭐 거의 내년까지 고객이 밀려 있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7: 네.
9: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 그러니 지금 이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뭐냐.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도 잘하고 제작도 잘하는. 그래서 1차 회동에서는 주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만나서
7: 네.
9: 지금 깐부 회동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삼겹살과 소주 모임인 것 같아요.
7: 네.
9: 아마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냐. 이 형태를 갖고 있는 이른바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깨하고 있습니다.
7: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는 삼겹살 회동이 잠시 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광과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지금 가게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8: 예, 지금 일단 뭐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 일단은 뭐 다른 이 테이블과 좀 섞여 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9: 맞습니다.
8: 예.
9: 당초 이게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성수동에 있는 모 삼겹살집이다라고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페이커라는 이제 이 게임의 최강자인 선수와 이제 만남을 주선하다 보니 일정 자체가 앞당겨졌고 그러다 보니 홍대역 근처로 장소가 변경이 됐는데요.
7: 네.
9: 시간은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젠슨황 CEO의 얼굴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8: 예,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9: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태원 회장 지난해는 사실 APEC 정상회담에 상공회의에서 의장으로 그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7: 네.
9: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가장 주 고객은 누구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전체 엔비디아랑 HBM의 거의 70% 이상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객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 차원에서 빠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행사의 주역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마 이제 구본무 이제 의장도
8: 구강모
9: 의장도 지금 보이고 또 이해진 의장도 좀 보이는데
7: 네.
9: 아마 이번 이제 2차 의견이 바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말이죠. 피지컬 AI. 정말 이제 로봇 분야에 이제 피지컬 AI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이제 엔비디아와 과연 우리 한국의 제조 강국들이 이제 만남이 지금 주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 자리에 이제 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좀 빠졌느냐.
7: 네.
9: 지난 1차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해외 일정 등으로 인해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젠슨황 총재가 이 회담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는 AI 가속기 이외에 차세대 베라 루빈이 나올 텐데요. 이 베라 루빈의 경우에

0: 4개 회사가 칩을 공급할 거다. 그게 바로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사실 그 젠슨 총재 웃김만 스쳐도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LG전자는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아마 PC 화면 속 대화형 AI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로보틱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프트웨어와 하드 업체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마 이제 대중 친화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젠슨 총재가 저렇게 지금 네. 이제 서민들의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삼겹살과 이제 소주를 곁들인 장소로 예. 아마 이제 만남 장소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뭐 삼겹살 회동을 위해서 일단 3개 그룹의 주요 기업인들 만찬 회동을 위해서 먼저 자리한 모습인데 현장 화면에서 역시 보시다시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먼저 자리를 해서 세 그룹 총수들은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 예, 뭐 테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뭐 술병도 좀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물을 따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 시민들과 섞여서 이 테이블에서 지금 뭔가 이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뭔가 이렇게 사인도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소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젠슨 CEO가 이 자리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이게 전용기편으로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도 예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아무리 전용기로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정이 다소 지연이 돼서 지금 젠슨 총재는 아직은 이제 현장에는 도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 HBM 시장에서,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절대갑입니다.
1: 네.
0: 워낙에 이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20%를 이제 AMD라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이제 브로드컴 이 회사 양사가 갖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사실은 경쟁사인 브로드컴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2: 예.
0: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12% 넘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걸 반사이익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어요. 2%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종가가 218달러예요. 전체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5조 한 3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환산하게 되면 8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한 7,50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사고도 남을 정도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728조 정도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예산에 1년 예산에 10배 이상의 몸집을 자랑하고 있어서
1: 네.
0: 사실 이 1993년 나스닥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는 15달러였어요. 그 위에 6회 연속 이제 액면 분할을 단행해서 그 사이의 주가는 사실은 액면 분할을 감안하게 되면 만 배가 올랐습니다.
1: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세 그룹 총수들은 먼저 좀 맥주를 한 잔씩 따르면서 마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예정된 시각 이제 7시에 삼겹살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젠슨 CEO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세 그룹 총수들은 함께 건배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또 지금 인근 주변에는 뭐 취재진뿐만 아니라 젠슨 CEO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인사민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그룹 총수들이 있는 만큼 뭐 IT나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기업들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젠슨 CEO와 저 세 그룹 총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0: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렇게 세계 최고의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의 CEO가 사민들과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저기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전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먹은 것을 이제 쏘는 골든벨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셀카 찍어줬죠. 이렇게 나눠 먹었죠. 이런 모습을 보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젠슨 CEO의 경우에는 대만계 출신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릴 때 혹독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문제아들이 모인 기숙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 레스토랑 이제 서브 알바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했거든요. 1993년 이 창업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했느냐? 햄버거 체인점이에요. 데니스라는 여기에서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의 두 명의 동료와 함께 5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8,500만 거의 8,500조에 달하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급으로 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엔비디아와 지금 저렇게 회동하고 있는 이제 네 개 부분, 세 개 부분 CEO들 역시 네. 아마 상당한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SK와 경우에는 지금 차세

0: 네. HBM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5세대 이제 칩 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70% 이상의 엔비디아 물건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제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지금 경쟁하다 보니까 비중은 좀 줄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네. LG와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효율에 관한 기술에 관한 논의가 또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국형 AI 서버인 이 경쟁력 강화가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AI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하나만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모두 연결돼야 되는데 따라서 오늘 이런 만찬 회동이 단순히 어떤 만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AI 산업의 어떤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게 되고요. 특히 지난해 왔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의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게 아마 단일 기업으로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이 HBM의 공급 안정화부터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영토 확장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AI 연합군이 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 홍대 인근에서 진행되는 이 삼겹살 회동을 위한 현장 라이브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화면이 좀 흔들리거나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좀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홍대 인근에 있는 삼겹살집입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검은 셔츠를 입고 있는 SK 최태현 회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강모 LG 회장,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젠슨 황 CEO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정되어 있던 7시, 이 삼겹살 회동의 시간은 7시였는데 지금 7시 3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네. 아직 젠슨 황 CEO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이 세 명만 먼저 자리에 착석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일단 지금 시민들도 밖에 많이 있고 사실 예. 현장에도 많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에 그 깐보 회동 때는 젠슨 황 CEO가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치킨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시민들과 좀 소통하는 모습, 함께 사진 찍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일까요?
0: 앞서서 이제 젠슨 황 CEO가 다른 CEO들과 차이점이 자수성가형이에요. 대물림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그렇고요. 중국 방문했을 당시도 다 먹방 화면이 전 세계 이목을 끌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 주변에 모이신 분들 아마 저기 예약 안 됩니다. 예약 못 받고요. 아마 당시에 깐부 회동했을 당시에 거기는 재료가 소진돼서 사람들한테 주문 예약을 못 받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번도 이제 삼겹살과 소주라는 친근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비즈니스 협상보다는 어떤 인간적 관계를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소탈한 이미지 하면 또 검은 재킷에 이제 청바지, 까만 바지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제 소탈한 리더십으로 아주 강한 호감을 좀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심은 지난번에는 사실은 골든벨 울렸는데 네. 자기가 울려놓고 사실 쏘는 거는 이재용 회장하고 정희선 회장이 썼어요. 네. 예. 오늘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마 이제 삼겹살을 익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주변 분들과 공유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지금 젠슨 황 총재가 소주도 강한 소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저런 걸 나눠 먹는 어떤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뭐 그러니까 뭐 테이블에 소주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맥주도 있는데 뭐 이제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드실지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 자체가 일반 그 시민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젠슨 황 CEO가 도착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는 못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만남 자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젠슨 황이 선물을 쏜다라고 했잖아요. 한국에다 선물 쏘겠다. 근데 미리 사전에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지난달 말 대만에 선물을 쏘았습니다. 정말 통 큰 선물을 쐈는데요. 대만에 연간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207조를 투자한다. 대만 모국이긴 해요. 모국이고 대만의 이제 TSMC의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죠. 대만 TSMC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폭스콘이라든가 위스트론이라든가 퀀타 컴퓨터와 같은 AI 서버 제조 파트너들과 연대를 더 넓혀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만과 한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

0: 들의 업력이 상당 부분 섹터가 겹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대만에 이제 1,500억 달러 투자를 예고한 만큼 아마 이제 이번에 와서 우리도 아마 이런 투자를 좀 비교해 보면 물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만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과의 어떤 2차 이제 협력이 어느 정도 선일지 그리고 우리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사실 젠슨황 CEO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뭐 현장에 많은 시민이 모인 건 물론이고 지난번 깐부회동 때도 뭐 환호하고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젠슨황 CEO 동선을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웹사이트도 있을 정도고. 이렇게 영향력이 많고 인기가 많은 건 웬만한 뭐 유명인, 연예인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 앞서 얘기해 주신 소탈함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뭐 유벽한 환경에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고요. 헝그리 정신과 실적, 우리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서가 자수, 성가형, 성가형 스토리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전적 스토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부의 대물림이 아닌 흑수저의 자수성과 스토리를 원하는 분들 현장에서 직접 보자. 저기 앉았던 자리는 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내일 저 자리를 예약하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아마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을 가보게 되면 BTS라든가 유명 아이돌이 이제 맛갔던 맛집을 보여드립니다.
2: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잠시 후 홍대 한 음식점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젠슨황 CEO는 한국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육수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0: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사기 사건들을 보면요,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첫걸음인 경우가 많죠.
5: 저는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에요. 현재 화장품 개발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6: 여기 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입니다.
5: 이 제품 제가 직접 개발 과정까지 속속들이 참여했습니다.
6: 그 검찰 수사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쪽 사정 잘 아는 사람이 움직여야죠.
4: 전문가다. 대단한 인맥이 있다. 저 사람은 나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죠.
5: 와, 이번 제품은 진짜 반응 좋은데요? 공구 수량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입금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6: 구역 낮추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판사 쪽에도 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큰 거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4: 각색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자 화장품 개발자라던 인플루언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1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청와대 행정관이라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년 동안 돈을 받아왔지만 정작 처음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그의 계좌에 있던 돈 단 1465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죠. 사기는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의 믿음을 빼앗은 범죄이기도 하죠. 요즘은 그 믿음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 든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4: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물론 실제로는 성실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죠.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7: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SNS에서 만들어진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화장품 개발자로 소개를 했고 SNS에 고급스러운 일상을 연출해 팔로워를 늘렸습니다. 그런 다음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약 250명으로부터 총 9,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A씨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4: 아, 이분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7: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A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4: 이 사건은 팔기로 한 화장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인데 만약에 화장품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팔았다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까요?
7: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송까지 됐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이력을 믿고 구매 결정을 했다면 이력 자체가 기망의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이나 성분에 대해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 보도를 보면 당초 이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었다 하더라고요. A씨가 세금 계산서와 공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뭐고 왜 이런 자료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7: 경찰 단계에서 A씨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변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기죄에서는 편취 의도,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매출 실적이 있다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 불이행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초 경찰은 이 두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 세금 계산서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허위의 자료였고 공탁 신청서 역시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야, 사기 사건인데 대담하게도 심지어 자료까지 허위로 제출한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돼야 됩니까?
7: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나쁜 짓을 넘어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우선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여기에 누범 가중, 허위 증거 제출 정황, 피해자가 25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증거 위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죠?
7: 네, 그렇습니다.
4: 근데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요즘 SNS 공구라는 게 정말 많아졌잖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체감합니다만 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짚어보죠. 공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7: 공동구매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함께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검증한 제품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뢰가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이름과 얼굴을 믿고 구매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근데 품질이 별로다, 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판매자가 본인 이력을 부풀린 것 같다 라고 해서 전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단순한 소비자 분쟁, 뭐 과장 광고, 형사법상 사기, 어디에서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7: 예, 단순 소비자 분쟁은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송도 됐지만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맛있다라고 소개한 사과가 맛이 없었다거나 박스가 다른 것으로 왔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장 광고는 제품이 있지만 효능을 부풀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먹으면 10일에 5kg가 빠진다, 당뇨 완치처럼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제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또는 허위 이력으로 소비자를 기망해서 구매를 유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화장품 자체가 없었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거래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소비자 입장에서 공고에 참여하기 전 최소한 이건 확인하자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7: 예, 몇 가지만 체크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판매자가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라면 최소한 법적 책임의 소지는 있습니다. 둘째, 결제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만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만 돈을 받는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피해 발생 시 취소나 환불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셋째, 오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인플루언서의 이력이나 전문성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처럼 의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력이 사실인지 정도는 최소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이번 사건은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청와대가 등장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7: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규모와 대담함에서 앞선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70대 A씨는 2015년 10월 전북 군산의 사업가 B씨를 찾아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는 가

0: 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마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서 수사를 잘 해결해 주겠다라며 2천만 원을 요구했고 B씨는 그날 바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통장 잔고가 단 1,465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다. 판사에게도 인사가 필요하다. 금감원, 국세청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라며 8년간 128차례에 걸쳐 총 6억 6,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사된 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또 계속 이어갔는지 그게 좀 의아할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0: 네,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8,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이 배우자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감형을 거부한 이유가 됐습니다.
1: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하나가 있죠.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라는 말에 돈을 건넨 건 맞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었고. 물론 사기를 당한 피해자지만 이 돈을 준 사람,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0: B씨가 돈을 건넨 목적이 검찰 수사 무마나 판사에게 인사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제3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실제 공직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망에 의해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상 사기 피해자로 평가돼서 별도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진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그렇죠. 이 진짜 행정관이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훨씬 심각해집니다. 만약 A씨가 실제 공직자였다면 A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 판사에게 인사를 해달라 라는 청탁 자체가 불법이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행위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1: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0: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은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속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 범행이 정교하고 치밀할수록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Born on Blonde의 What's Up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현재 서울의 기온 21.9도로 낮보다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를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앞차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수 분기점에서 월릉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고장 차량 여파가 있는데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2차선입니다. 승용차가 고장 멈춰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 잠실 칠동 투표함 개표가 이루어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출입구를 봉쇄했는데 아직 선관위 직원 일부가 고립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잠실 칠동 투표함 개표가 이뤄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은 아직 시위대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시위대 1,4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보고 병력 600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오전 10시쯤부터 잠실 칠동 제2투표소 등에 있던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이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소 앞에 모인 시위대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장 출입구마다 시위대가 포진해 개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막으면서 누군가 출입문을 통해 나오려는 시도가 보이면 다른 곳에 있던 시위대까지 몰려들어 나오지 못하게 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위대를 설득한 끝에 명함과 신분증 등을 보여주고 취재진과 체육회 직원은 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 선관위 직원 30여 명은 안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2: 예, 개표가 끝난 투표함도 이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표한 투표함을 포함해 이곳에 보관돼 있던 송파구 전체 380여 개의 투표함의 투표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돼야 합니다. 다만 시위대가 계속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 시점이 정확히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잠실 칠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에야 투표함 반출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이 해산 요청을 하고 시위대를 이동 조치한 뒤에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표소 앞에서도 대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서울 잠실 칠동의 투표함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3: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 경호 속에 투표함 두 개가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칠동 제2투표소 앞을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앉아 진입을 막았고 아예 후문 앞까지 들어누워 출입을 저지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결국 폭로를 내줬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도둑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5: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빨리 소진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투표함 봉쇄와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함 반출과 함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집에서 회동했습니다.
3: 네, 마주 앉아 삼겹살에 소맥 폭탄주를 나눠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7: 네, 삼겹살 회동이 열린 홍대 입구역 인근 식당 앞입니다.
2: 예,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 어떻게...

0: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1: 네, 젠슨항 CEO는 오늘 저녁 7시 10분쯤 바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젠슨항 CEO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젠슨항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하자 손을 들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식당 안에서도 사인 요청 하나하나에 응하는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재킷 차림의 황 CEO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은 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먹기 어렵다는 깻잎에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건네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강모 회장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맥주와 소주를 섞은 소맥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젠슨항 CEO와 국내 인공지능과 IT 대표 기업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과 사업 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찹쌀 도넛과 꽈배기 간식이 담긴 박스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HBM 칩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젠슨항 CEO와 총수들은 삼겹살 회동을 마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2: 네, 이후에도 젠슨황 CEO는 나흘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젠슨항 CEO는 앞으로 나흘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는 PC방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라면서 한국의 게이머들이 이기기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단 6일인 내일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7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번 방한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젠슨황의 잠실 야구장 시구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홈 경기에서 젠슨황이 공을 던지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젠슨항 CEO가 인공지능이 점차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산그룹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찾고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젠슨항 CEO의 이번 방한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겹살 회동이 열리고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식당에서 YTN 박경입니다.
0: 예, 한국을 찾은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2: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뭐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 취재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줬습니다마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젠슨황 CEO하고 총수들이 나와서 밖에 나와 있는 시민들한테 뭔가 좀 이것저것 나눠줬다는 전언이 있더라고요.
3: 맞습니다. 이게 좀 관심이 가는 게 저기 1차 회동은 누가 결제를 했을까? 저기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그 4인방 중에 누가 삼겹살을 구웠을까? 자, 삼겹살을 참 치킨을 나눠주기가 쉽습니다. 치킨이나 이제 감자칩은 나눠주기가 쉬운데 이게 사실은 삼겹살하고 소주를 나눠주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0: 그렇죠.
3: 그러다 보니 현장에 지금 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다렸던 시민들을 도넛을 현장에서 무료로 나눠줬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칩. 칩은 뭡니까? 반도체의 의미도 있고, 감자칩의 의미도 있어요. 과자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 여기도 건배사도 또 얘기가 들리는데, 가자, 함께 가자라는 의미의 고, 네이버, SK, 뭐 LG 이런 건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그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 돼요. 고기 굽는 건 연장자가 아닙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고기를 굽게 되는데요. 삼겹살을 굽은 건 LG의 구강모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에요.
2: 네.
3: 1960년생. 66세고요. 젠슨황이 1963년생이기 때문에 63세, 그리고 이해진 회장이 아마 59세, 구강무 회장이 48세이기 때문에 여기 봤더니 이제 굉장히 절도가 있네요. 지금 일단 구강무 회장이 휴지도 깔고 물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굽고 막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0: 한국식이네요, 완전히.
3: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태현 회장은 소주와 맥주를 말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사실 쌈싸 먹는 건 한국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태현 회장이 자세하게 젠슨황 CEO한테 김치와 삼겹살을 깻잎에 싸서 먹어라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쌈싸 먹는 장면이 화면에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글로벌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뭐 기업 총수들이 다 모였습니다만 글로벌 시계가총의 1위 기업의 CEO가 재계 총수들과 정말 격식 없이 정말 이제 담 허물고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제1의 깐부 회동에 이어서 이런 데 이제 삼소 회동도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마 1차가 끝나고 제 관심이 가는 건 결재는 누가 할까? 아마 이제 골든벨을 울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금 그 삼겹살집 내에 있는 거는 아마 이제 결제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는 이재용 회장 했어요.
4: 그렇죠.
3: 그리고 2차는 가서 또 정의선 회장이 했고요. 아마도 이제 비슷한 전례를 받지 않을까. SK 최태원 회장이 지갑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부자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웃으면서 합니다.
2: 그러니까 삼소 회동에서 이제 소맥도 나눠 마시고요. 또 넷이서 굉장히 뭐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저희 현장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치킨을 좀 나눠주는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SK와 함께 만든 이제 HBM 과자. 그러니까 이게 세븐일레븐이랑 함께도 협업을 해서 만든 반도체 컨셉의 스낵 제품이라고 해요. 이걸 좀 나눠주고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 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과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3: 일단 예. 지금 보면 SK도 과자 제조사가 없어요.
2: 그러니까
3: LG도 예. 과자를 제조하잖아요. 과자 제조하는 거는 뭐 롯데라든가 이제 나머지 해태라든가 과자 제조사 농심이라든가 있지만 이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고 PB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HBM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네. HBM은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지난 분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80조 원이 넘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66%입니다.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660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 바로 HBM이에요. 근데 그 HBM은 누가 지금까지 납품하고 있느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칩이라는 말, 과자라는 말도 있지만 반도체 칩도 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과자라는 의미를 섞어서 칩. 그리고 그걸 이제 슈아 같은 편의점과 이제 어떤 제휴를 맺어서 사전에 주문 제작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삼겹살은 이게 사실 기름도 뚝뚝 떨어지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나눠주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기는 분명 명소가 될 겁니다. 이미 예약은 다 찼고요. 예. 아마 지난번에는 이제 깐부회동에서는 그 치킨집이 명소가 돼서 네. 저 자리는 이제 한 번쯤 좋은 기운 받으러 가는 곳. 그러면서 아마 본사의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떨어져서 각종 원자재가 떨어져서 며칠 동안 휴업을 했단 이제 후일담까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사인 받기 위해서 거의 3시간 넘게 기다렸던 시민들의 인터뷰 전원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수 많은 이제 이 분들이 정말로 세계 1위 기업을 일궈낸 정말로 자수성가한 이제 젠슨항을 보기 위해서 일생에 언제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자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전하게 1차 행사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지금 또 현장에서 전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을 간답니다. 뭐 홍대에 있는 뭐 유명한 노래방이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친화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라 아무래도 예, 이미지,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젠슨항 CEO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물림된 재벌 2, 3세의 성공 스토리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이제 이 정말로 글로벌 최고 1위 기업을 만들어낸 이 기업의 총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젠슨항 총재는 대만 출신입니다.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문제 아들만 모인 기숙학교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화장실 청소를 마다하지 않았고 대학 시절에는 정말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한 게 어디냐?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데니스라는 햄버거 체인에서 3명이 친구들과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유복한 환경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헝그리 정신과 실력으로 시가총액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일궈냈다라는 점에서 야 정말 나 저기 앉아보면 저 사람한테 사인 한번 받으면 나 로또 당첨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아마 앞서서 이제 페이커하고 1차적으로 이제 홍대에서 만났거든요.
2: 예.
3: 거기에서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이제 그래픽 칩을 거기서 즉석에서 이제 현장 투표를 통해서 현장에 나오신 이제 분들한테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대박 난 거죠. 우리 이제 프로야구 갔는데 결승전에서 홈런 타고 가던 거랑 똑같아요. 가격은 얼마? 뭐 가격은 한 7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예. 한 10억 줘도 안 팔겠다. 뭐 100만 달러 줘도 안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좀 있는 그런 선물들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이제 사진 찍은 것만도 이제 조작이 아닌 AI가 아닌 실제 화면을 실제 내 휴대폰 속에 세고 체교의 이제 이 경영자들 국내 총수들을 한꺼번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마 2차는 홍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제일 큰 노래방이 있습니다. 예. 거기 아마 가서 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합니다. 예, 뭐 7개월 전에 치킨집에서도 그랬지만은 삼겹살집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도 있고 뭐 사인도 해주더니 이번에는 돌아다니면서 직접 잔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건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뭐 그 보디가드도 대동하지 않고 그 좁은 삼겹살집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진도 역시 또 찍고 있고요.
2: 시민들과 굉장히 또 건배하고 기념사진도 흔쾌히 지금 촬영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고 가족 단위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시민들과 또 외국인분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지금 건배 그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 젠슨 황 CEO가 어떤 테이블에는 지금 술을 마시는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젠슨 황 CEO가 시민들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퍼포먼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좀 이유가 있을까요?
3: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우리나라 CEO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고요. 그동안 네. 화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젠슨 CEO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에요. 대만이나 중국을 가면 뭐 짜장면을 먹는다든가 대부분 몸거리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강해서 외신에서는 젠슨 이츠 먹다 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좀 집결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일반 시민들은 가게도 열기 전 오전 10시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시민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업주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통제선 밖으로 좀 물러나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이 가까울수록 당연히 주변 가게로 더 많은 인파들이 또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리에는 주유나 식음료 업체들 자사 제품을 나눠주는 장애 판촉 홍보전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날씨에 여름과 마찬가지 날씨에 검은 자켓 입기 쉽지 않습니다.
2: 그렇죠.
3: 이 정말 아이돌들도 날씨에 맞춰서 좀 짧은 이제 여름철 옷을 입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젠슨 황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3: 맞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터틀넥과 비슷하게 지금 젠슨 황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이제 이 젠슨 황한테는 이제 과거에도 특히 이제 모든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렇게 검은색 이제 자켓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시그니처입니다.
4: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곧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젠슨 황 CEO는 나흘 동안 한국에서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9: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0: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6월 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1826년 6월 5일은 독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의 사망 2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이 베버가 1786년생입니다. 우리도 86년생인데. 네, 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보다 16살 미치니까 낭만주의 초기의 작곡가고요.
0: 그의 작품 중에서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1: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오페라와 바그너의 오페라를 잇는 작품입니다. 독일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0: 의외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서거 200주기를 맞아 국립심포니에서는 그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1: 베버의 작품 중에서는 여러 클라리넷 곡도 유명하고 또 두 곡의 협주곡이 있고요. 클라리넷 오중주 곡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헤르베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1: 이 베버는 피아노 작품도 여럿 남겼습니다. 낭만주의 시기에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베버가 예견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0: 확실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주의 피아노 작품과 쇼팽과 리스트의 낭만주의 작품은 듣기만 해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1: 바로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작곡가가 베버입니다.
0: 베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무도회 권유도 원래는 피아노 작품이라고 하죠.
1: 그런데 이 곡은 감상용 왈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곡이기도 합니다. 원래 왈츠는 춤을 추기 위한 실용적인 곡입니다. 그런데 베버의 이 작품 이후 감상용 왈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를 가지고는 춤을 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0: 무도회 권유는 구성이 독특한데요. 처음에 왈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자고 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왈츠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부분은 다시 남자의 감사 인사로 조용히 끝을 맺죠.
1: 음악 듣고 확인해 보시죠. 처음 조용히 시작되다가 1분 40초 정도에 본격적인 왈츠가 시작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버가 작곡한 무도회의 권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입니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죠.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죠. 특히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무명 트롯 가수입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0: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하더군요.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더러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랍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하셨을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이제 네.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이제 물은 건데 이제 의처증으로 몰아세우고 또 아내가 이제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아내가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의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그 사연자분이 그 아내분한테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네. 얘는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문자를 보고 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제 감정이 악화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아내가 이를 이유로 이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뭐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좀 그냥 아내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아내분의 뭐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뭐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렇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게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아내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서 네. 아내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내의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지금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자료 줘야 할까요?
1: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책임을 쉽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네. 최근 이제 판례에 의하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과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쌍방이 협조해서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네. 하는 판례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뭐 혼인 관계가 뭐 파탄이 이루었다 보더라도 이는 상방이 혼인관계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혼소송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사연자분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비 아니면 이제 생활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혼이 기각된 이후에도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이 보이신다고 하면 뭐 이혼 청구를 이 사연자분께서 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별도로 아내한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은 안 될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법원에서 이혼 안 되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혼이 기각이 됐는데도 아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 아내가 이제 기각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0: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동거 심판 청구요.
0: 네.
1: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결로 구할 수 있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1: 네.
0: 아내분이 이제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1: 네.
0: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에 대한 의심 정황과 일시적인 폭언 하신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요. 또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설사 이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육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돈을 내고 표를 샀더라도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고속버스 회사의 내부 공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정 노숙인의 탑승을 막으라는 내용과 함께 악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단순히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막는다면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는 여러 승객이 함께 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과 위생, 정상적인 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면 탑승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입니다. 악취나 오염, 소란이 실제로 심각해서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했다면 버스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 승차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대응도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차분하고 최소한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요금을 낸 승객들의 이동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차를 타는 다른 승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되겠죠. 공공교통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질서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논란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화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6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전주와 광주,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에서 30도로 육박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일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 오전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상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여파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잠실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 남단을 지나서 월드컵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0: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당일 오후부터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선관위의 신속한 대처는 없었고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지역 공무원 15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지가 수십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더니 4시를 넘기자 추가분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심 민원으로 고충이 심각하다. 경찰을 불러도 되냐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투표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50% 정도 수준으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본투표율이 42.4%였던 걸 볼 때 용지는 모자라기는커녕 남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지 4만 장이 남았던 걸로 파악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자 수의 편차가 컸던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4: 투표소마다
5: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4: 편차가 있었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3: 이에 대해 유권자가 특정 투표소나 특정 시간대에 몰릴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눠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용지 부족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사후 대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용지를 배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35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5: 전시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4: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6: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2: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운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8: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7: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0: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0: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5: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 작전하듯 쳐들어가서
4: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6: 장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4: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못 가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그제 노선관위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잠실동 투표소와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던 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약 찌꺼기 제거 작업 도중에 도구를 사용해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찰 등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세척 과정에서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추진체 조립에 사용한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업은 공구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1차 작업과 장비를 이용한 2차 세척 작업으로 나뉩니다.
8: 화약 잔류물을 처리를 하고 나면
9: 하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8: 화약을 떼내는 슬러리 상태의 화약을 떼내는 거고요.
7: 경찰은 1차 분리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는 건 2차 세척 과정에서 진행된 찌꺼기 제거 작업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기계를 돌리고 약 1시간쯤 뒤 세척 상태를 확인했지만 화약 잔류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배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찌꺼기를 도구로 긁어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찰과 충격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고체 추진체 전문가는 YTN과의 통화에서 화약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 알루미늄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작업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없는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합동감식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에는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등도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도 서울 장교동 한화 빌딩과 창원, 아산 등 전국 10개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은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조사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지부 점검 결과 양주시의 매뉴얼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됐는데 전담 공무원 수도 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10: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숨지기 넉 달 전 학대가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양주시의 부실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양주시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정작 집은 찾아가지 않고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건 매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겁니다.
11: 대응 체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복지부는 양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맞는 학대 의심 사례가 연평균 5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학대 의심 신고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인력 문제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71곳이 같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시 부실 대응에 대한 조치를 넘어 인력 보완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대전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까지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계속되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2: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1,5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

0: 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평양에 갑니다.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게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4: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5: 국무위원장 김정은 요청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4: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2: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겁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전쟁 여파 속에 대체 뱃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달력을 6월로 바꾸고 나니까요. 주변의 나무들이 눈에 띄게 파랗고 무성해진 게 느껴집니다. 흔히 이맘때 초록을 실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옅은 연두색이었던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서 점점 짙고 단단한 초록으로 익어가는 걸 보면서 시간의 힘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집 가계부나 노후 준비도요. 어찌 보면 이 나무들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작고 아주 미미한 소액의 저축이나 보험일지라도 매달 꾸준히 관리하고 다듬어주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목으로 자라나기 때문이죠.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가계부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고 또 미래 연금 자산을 더 풍성하게 키워내 확실한 재무 걸음 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짙은 초록색이 진짜 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하나 더 두 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옷이 굉장히 또 얇아지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름을 실감합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6월이라니요.
2: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2026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한 반 정도가 다 돼가거든요. 누군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시간에는 가속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뭐 시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한 40, 50대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속이 붙어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네요. 40, 50대 시간이요.
2: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앞으로 60, 70대는 더 아마 가속이 붙겠죠.
0: 맞아요.
2: 근데 어쨌든 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바로 오늘 지금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렇죠. 올해 시작하는 방송에서 병원연 붉은 말의 해를 힘차게 시작하자면서 저도 뭐 말띠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한 해의 절반 가까이가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 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절반이 채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제가 뭐 앞서서 벌써 6월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 6월이기도 합니다. 반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반기는 어떤 재무 정보들로 알차게 채워가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질문 많이 보내주셔도 돼요. 더불어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자,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 휴대전화 끝번호 8623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집 근처 계단에서 구르시며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까지 가시게 됐는데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간병인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장인어른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다치신 것 같고

0: 되게 큰일 날 뻔하신 상황입니다. 계단에서 구르셨대요. 그래서 많이 다치시고 비급여 치료 받으셔야 되고 간병인도 고용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1: 네, 먼저 이제 장인 어르신의 쾌유를 좀 진심으로 좀 기원을 드리고요. 마침
0: 그러니까요.
1: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도 좀 척수경색이라는 희귀병으로 좀 진단을 받으셔서 이 준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거쳐서 얼마 전부터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특히나 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먼저 궁금하신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몇 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통상 6개월간은 급여 치료가 많고요. 그 이후에 비급여 치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이 급여, 비급여에 따라서 실손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으니까요.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간병인 비용은 실손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따로 고용하셔야 하죠.
2: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거든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예방접종, 단순 영양이나 비타민 주사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내용, 그리고 보조적 기구, 즉 휠체어나 목발 등은 실손에서 배제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유들이 아니라면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으시더라도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은 내가 병원비를 지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처럼 본인이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0: 정리를 해보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비를 쓰셨을 때 급여, 비급여 치료 이런 거 비용 상관없이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 장애인 어르신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요거 큰 염려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하시고 돈 받으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물어보신 게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는데 간병인 요 고용하는 것들 사용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느냐 요 얘기셨는데 간병비는 그럼 왜 실손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1: 네, 쉽게 말씀드려서 간병비는 치료 목적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간병인을 고용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간병인은 치료 행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화장실을 데려가 주시거나 치료실까지 뭐 휠체어를 밀어 주시거나 아니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체위를 변경해 주시는 등의 이 보조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치료 행위를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간병비 보험이 없다면 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0: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간병 비 보험 선택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간병비 보험을 청구하면 이게 세 군데로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그리고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고용을 할 때, 마지막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 내가 이제 입원을 해서 얼마의 간병인을 받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병보험의 핵심은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입원하게 될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를 주는가. 뭐 대부분 4, 5만 원 선이지만 6만 원씩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한 6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요양병원은 365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180일로 규정을 짓는데 이 6개월 한도가 아니라 1년 내내 면책 기간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병실 체류 의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족이 간병할 때 24시간 내내 가족이 병실에 같이 있지 않아도 이게 지급이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굿모닝 굿라이프 아주 잘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번더 중요하니까 짚어드린다면 이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상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입원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큰 질병 진단 받아도 입원 오래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이런 거 말고 우리 나중에 노인성 질환이나 길게 정말 입원에 있어야 될 때, 이럴 때 요양병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간병비 보험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6개월만 1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보장기간이 넓게 잘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인트들 좀 짚어봤는데요. 아까 윤성혁 전문가님이 아니, 어머님이 지난달에 편찮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좀 괜찮으신가요?
1: 네. 척수경색이라는 질환 자체가 좀 희귀한 병이긴 한데 다행히 초기에 잘 발견되셔서 지금은 잘 재활 중이십니다.

0: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치료받으시고 청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보험을 우선해서 잘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갔던 준종합병원에서는 아무리 MRI나 CT 검사를 진행해도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한 뒤에 갖가지 정밀 검사를 다시 받는 중에 다행히도 재차 찍은 MRI 검사에서 척수 경색인 게 밝혀졌고요. 네. 의료진 말로는 뇌경색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질환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잘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1: 윤소혁 전문가님 어머님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8623번님 장인어른도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쾌유를 빌고 그리고 우리 김수영 팀장님 또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죠?
2: 네, 저도 윤 전문가 통해서 어머님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저도 빠른 쾌차를 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실손보험이 만약에 없었다면 몇 번 검사를 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다른 검사를 반복해서 받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의료진 입장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비싼 비급여 검사를 계속해서 권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실손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차치하고 오로지 치료와 검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비 쓰고 그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왜 강조해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요. 우리 어머님은 실손보험 외에는 청구하신 다른 보험금은 없으실까요?
0: 네. 어머니는 초기시라서 다행히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치료비의 대부분은 이 실손보험금에서 해결이 되었죠. 반대로 어머니가 실손보험 없이 암보험이나 수술보험 등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치료받으실 때 보험금을 한 푼도 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치료가 끝난 뒤에 이제 재활병원에 가실 때는 이 간병비 보험이 좀 빛을 발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여러 재활병원 중에 어떤 곳은 치료는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써야 되고 어떤 곳은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만약 간병비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치료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간호간병 통합병원으로 가셔야 했지만 이때도 오로지 치료를 잘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개인 간병을 쓰는 재활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그렇군요. 오늘도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3187번님. 저희 부모님 아직 실비보험이 없어서 암보험만 가지고 계신데 오늘 방송 쭉 들어보니까 실비가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됐네요.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9452번님. 얼마 전에 가입한 간병비 보험 증권을 이제 다시 봤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아예 없었네요. 저 같은 사람들 많겠죠. 전문가 도움 요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병비 보험도 그렇고 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한 그런 종합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보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특약들로 잘 구성이 돼 있는지 내가 꼭 받고 싶은 보장들로 잘 설정이 돼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믿고 있었던 보험 나중에 아파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정작 보험금 탈 수 없는 경우들 너무 많이 저희 사례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꼼꼼한 체크 받아서 나도 위험에 쓸모있는 보험으로 잘 꾸리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간단하게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보험, 재무 상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50대 여성

택시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굿모닝 굿나잇을 제가 매일 듣고 있는데요. 어쩐지 방송에 나온 사연들이 꼭 4개 같아요.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고 한 95만원 정도 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0: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약 먹었어?
1: 아우, 먹었어요. 아유, 엄마, 나는 알아서 잘 챙겨 먹어. 근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간드러지시는 것 같네. 엄마, 나 용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무슨 소리야. 엄마 목소리가 어떻다고. 그리고 용돈은 전화번호 줬잖아. 너 그 또 뭐 뭐야? 수진인가 걘가? 응, 수진이 누나 갖다 뭐 사줬지? 수진이 걔가 원래 뭐 이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 지금은 좀 그렇지 어? 그렇게 이쁜 애가 너랑 왜 사귀겠어? 어? 다 네 돈 보고 사귀는 거야. 너 호구야 호구.
2: 아 냅둬. 결혼이야 하겠어?
1: 아유 아버지 엄마 우리 수진이 누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나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어.
0: 아우 난 그 이쁜 애가 널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그나저나 네 보험은 어떡하냐?
1: 왜요? 뭐 보험 나 관리 잘하고 있는데?
0: 잘하기는 수진이 걔랑 맨날 술이나 마시고 걔 완전히 술고래더라고. 수진이가 술값을 내기는 하니?
2: 아 아직 젊은데 무슨 보험이 필요하대.
0: 어머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요즘 보험은 필수야. 성인 셋 중 하나가 꼭 암에 걸린대. 그리고 얘 봐봐. 어? 지금 어린애가 고지혈증 맞고 고지혈증 약 먹고 그러잖아.
2: 아니 뭐 셋 중 하나 암이라는데 내가 암이요? 당신이 암이요? 말이 안 되지.
0: 아 그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보험 왜 많이 들었어? 왜?
2: 아 그거 보험이 아니라 저축이라니까.
0: 아들 어린이 보험이 이제 곧 끝나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보험 가입은 잘 안 되고 사실 요즘 형편으론 보험 가입 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알지만 이러다가 아프면 더 걱정이니까 보험이라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세상에 상황이 혼란하네요. 그래서 이게 요점이 무엇인지 이제 아들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보험을 더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많다는 건지 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택시 운행하시는 여기사님이십니다. 50대라고 본인 소개하셨고요. 방송 자주 들으신대요. 네 가족의 보험료가 한 달에 95만 원이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험료 두 분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0: 아니, 당연히 높죠. 근데 보험료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그 수진 씨, 그 남자친구
1: 여자친구.
0: 어, 여자친구가 응. 수진이가 잘못했네요.
1: 왜요? 뭘 잘못했죠? 밑도 끝도 없이 네. 뭘 잘못했어요?
0: 네, 어쨌든 한 달에 95만 원이라면 뭐 4인 가족 보험료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죠.
1: 네.
0: 그리고 가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28살인 막내 아들은 실손보험 외에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천님 부부와 큰아들 이렇게 세 분이 내는 보험료만 해도 90만 원이 넘는 거니까 이게 세 명으로 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험료가 맞죠. 게다가 요즘 원자재값 상승에 기름값까지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식당 운영과 택시 운행을 하시는 청취자님 부부의 경제 상황에는 더더군다나 보험료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1: 그렇죠. 아 근데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김수영 팀장님 그런 목소리 했다가 막 이런 목소리 되니까 뭐가 김수영인가 싶은 생각이
0: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1: 아 그럼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이 큰 보험료가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 자영업자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소득이 들쑥날쑥하면은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보험이 항상 골칫거리처럼 느껴져요. 자, 그럼 95만 원 가량의 이 보험은 도대체 어떤 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식당을 운영하시는 남편분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9세인 남편분은 월 4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요. 실손보험이 없이 종신보험과 암보험들만 여러 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1: 아까 우리 이게머니 상담소 플러스 문자 사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인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2: 네, 남편분은 평소 건강에 워낙 자신이 있으셔서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처음 저희와 상담을 하실 때도 뭐 아직 아픈 데도 없는데 보험을 왜 들어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분들은 내가 아직 뭐 건강하니까 보험

0: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보험을 정도보다 너무 많이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사시다가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뭐 지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본인이 어딘가 아프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험을 알아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시거나 병원 치료 이력이 생겨서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1: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면 젊을 때 건강할 때 가입하셔야 똑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값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미루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손보험 안 갖고 계세요. 뒤늦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서 월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을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2: 네, 뭐 식당에 자주 오시는 단골 설계사분들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그러니까 41만 원 중에 반, 절반 정도 2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 아.
2: 저희가 단골 손님이잖아요. 상품 이름에 종신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보험료 끝자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 등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몇십 원, 몇 원 단위로 끝난다면 이건 저축이나 연금보험이 아니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일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2: 또 실손보험은 지금 없으셨지만 혹시나 싶어서 역시 찾아오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암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뇌혈관과 심혈관 등의 보장은 모두 빠져있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보장에 큰 공백이 있는 상황인 거죠.
0: 예, 바로 이어서 남편분의 해결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안타깝지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 중에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한 상품은 유지를 하는 대신에 갱신형으로 가입한 상품들은 향후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빠져있던 실손과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보장, 수술 보장과 후유장애 등의 모든 보장을 빠짐없이 보완해드린 결과 기존 41만 원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은 병원 치료 이력이 거의 없어서 10년간 편찮으신 적이 없는 조건, 즉 10년 고지형에서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1: 남편분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던 것만큼 다행히도 10년 동안 병원 치료 이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10년 고지형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보장 빠짐없이 보완하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나 크게 낮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병원 잘 안 다녔다, 다행히도. 근데 나도 보험에 대한 보장이 이렇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 드신다면 요 남편분처럼 보강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저희 방송 운전하시면서 아주 자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가입이 돼 있으셨을까요?
2: 네, 평소 운행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매일 들으시다는 청취자님은 남편분에 비해서는 비교적 보장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상황, 즉 성별과 직업, 고지사항 등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걸 비교를 안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 그럼 택시 운전하시고 여성분이시고 50대시다. 그리고 병력사항이 뭐 이렇게 있다 없다라는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2: 맞습니다. 그 뭐 수술이나 보장받은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교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택시 운행을 하기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건 좀 곤란하죠. 즉 일반 승용차 자가용 기준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택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운전자 보험을 택시 운행에 맞춰서 재설계를 해드리고요. 청취자님 본인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사를 찾아서 보완을 한 결과 종전 32만 원의 보험료를 22만 원으로 낮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1: 그렇군요. 4862번님, 저도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증권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없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없으셔도 되고 전문가 전화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하신 후에 구체적이고 꼼꼼한 상담 받으시면서 문자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완해야 하는 우리 집에 골치 아픈 보험들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청취자분 이제 솔루션 어떻게 내드렸는지 구체적인 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재무설계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보장성 보험은 모두 비용이다.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인 가족의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보험을 지출하고 계셨는데 쓸모가 없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것들도 있었고요. 자, 청취자분 그리고 남편분의 개선안 만나봤고 이제 아드님 보험 점검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29살인 큰 아드님의 경우에 2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실손하고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잘 갖춰져 있었으나 가성비가 좋은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빠져 있었고요. 수술 특약이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나이가 4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MZ 청소년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고요. 빠져있던 질병 후유장애까지 보완을 하면서 실손 외에 다른 보장을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조정해드린 결과 월 13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큰아드님은 향후 평생 보험을 다시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드린 것이죠.
2: 둘째 아드님이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는데 작은 아드님이 어렸을 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기간이 100세 만기가 아니라 27세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하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방간과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건강체로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손 외에는 다른 보험이 없는 채로 지금까지 지내신 거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보험기간을 100세가 아니라 20세나 27세 등으로 짧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고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병력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0: 네, 일단 다행스럽게도 약 복용 외에는 입원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조정을 도와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간편보험 중에서도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을 경우에 심사가 가능한 10년 고정에서 심사가 통과될 수가 있어서요. 보험료도 도합 월 13만 원대로 합리적으로 보완을 할 수는 있었죠. 다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과 같은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가입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1: 그럼 우리 막내 아드님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 앞으로 그냥 가입 계속 못하시는 걸까요?
0: 아니요. 만약에 향후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치료 중인 뭐 고혈압, 고지혈, 뭐 지방간 등이 모두 완치가 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도 보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이런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둔 실손보험은 있었으니까 실손만은 유병자 간편실손이 아닌 건강체 실손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죠.
1: 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자녀들의 보험이 100세 만기가 아니라 20세, 27세 이렇게 짧게 설정이 돼 있다면 꼭 전문가의 점검 안전하게 받아보시고 자녀보험 탄탄하게 100세까지 좀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막내 아드님 제외하고서도 보면은 세 분 보험료가 9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드님 보험료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보험료가 좀 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돼요?
2: 아닙니다. 기존에 내 가족분이 월 9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중복되는 보장은 축소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보장은 정리를 하면서 갱신형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했는데도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은 보험이 없었잖아요. 이걸 보완하더라도 가족 합산 월 73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매달 20만 원 넘게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의 분석을 거치면 이렇게 꼭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과 합리적인 보장한데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돈이 이제 한 2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을까요?
0: 네, 원래 남편분께서는 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알고 가입을 하셨죠. 이제 이렇게 아낀 보험료로 정말 원하는 저축과 노후자금을 준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은퇴자금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한 연금 중에도 ETF에 투자되는 연금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장 분석을 통해 아낀 월 20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투자한 뒤에 은퇴 시점에 매년 1,342만 원가량의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ETF 수익률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0: 목돈 2,100만 원가량은 IS의 계좌로 연결해 드려서 향후 두 아드님들의 결혼 자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 보험료 절감에 보장 늘리고 노후 자금과 자녀 결혼 자금 재원까지 만들어 주신 보장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영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전문가 점검만 제대로 받아도요. 보장은 보장대로 챙기고 숨어있는 저축 여력 찾아 목적에 맞는 재테크, 노후 연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보험료 지출, 부족한 보장 또는 재테크나 노후 대비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받고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샵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박정훈의 먼 훗날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강원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오전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운행 시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서운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 차량들 속도가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으로 5월 26일부터 서서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합 3거리까지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돼 있습니다. 교각 철거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는 차량 통행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교차는 퇴계로 서울역부터 회원사거리 구간도 아직은 더딘 흐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군목을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0: 진입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12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등에 모여있다가 오전 10시쯤 투표함이 반출되고 개표가 시작되자 이곳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개표소 앞에 모인 시위대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는 부정선거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을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핸드볼 경기장 전체를 봉쇄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출입문을 통해 나오려는 시도가 보이면 다른 곳에 있던 시위대까지 몰려들어 나오지 못하게 막기를 반복했는데요. 한때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도 경기장 안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안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양동훈 기자, 그래서 이제 개표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개표가 그 끝난 투표함도 지금 이송을 못하고 있다고요?
0: 네, 이곳 개표소에는 오늘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해산 요청을 한 데 이어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소 앞에서는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진 않고 있지만 시위대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이렇게 35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인데요.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다만 투표용지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2: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6: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5: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8: 학계나 언론, 법조계,
7: 시민단체, 중앙선관위
8: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0: 명이고
1: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투표용지의 부족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5: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 작전하듯 쳐들어가서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5: 장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국민의힘 개표를 끝나면 대표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4: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못 가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예,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집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2차로 치맥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황 CEO는 특히 한국에 엔비디아의 AI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원 기자.
7: 네, 서울 홍대구역 인근 번화가입니다.
2: 예,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 저희도 화면으로 잘 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7: 네, 오늘 저녁 7시쯤 시작된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까지 네 사람은 조금 전 9시 10분쯤 이곳을 떠나서 200m 거리에 있는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과 소맥에 이어서 2차로 치킨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불금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재킷 차림에 황 CEO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은 뒤 자연스럽게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진 회장이 깻잎에 고기와 파채를 넣어 먹는 법을 알려주자 이를 따라서 쌈을 싸먹기도 했는데요. 삼겹살을 굽는 건 역시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광모 회장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면서 고 코리아를 외치며 건배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잠시 밖으로 나온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황 CEO로부터 게임과 먹거리 등 가벼운 이야기만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간부회동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 CEO는 직접 먹을 것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소통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찹쌀 도넛과 꽈배기가 든 상자를 나눠주면서 사인과 사진 요청을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협력한 HBM 칩도 포함됐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HBM 칩을 건네며 당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황 CEO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내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발표한 네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국 파트너사들이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엔비디아의 AI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이 될 것이라면서 AI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0: 였습니다. 황 CEO와 총수들은 이어진 팀의 회동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젠슨 황 CEO, 나흘 동안 한국에 있을 텐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0: 네, 젠슨 황 CEO는 앞으로 나흘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는 PC방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라면서 한국의 게이머들이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단 6일인 내일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7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번 방한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젠슨항의 잠실야구장 시구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홈경기에서 젠슨항이 공을 던지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젠슨항 CEO가 인공지능이 점차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산그룹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찾고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젠슨항 CEO의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YTN 박경입니다.
2: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선까지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계속되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1,5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4: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4: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약 찌꺼기 제거 작업 도중 도구를 사용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찰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이 세척 과정에서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추진체 조립에 사용한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업은 공구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1차 작업과 장비를 이용한 2차 세척 작업으로 나뉩니다.
7: 그 화약 잔류물을 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척을 하고 나면
5: 하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7: 화약을 떼내는 거고요.
6: 경찰은 1차 분리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는 건 2차 세척 과정에서 진행된 찌꺼기 제거 작업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기계를 돌리고 약 1시간쯤 뒤 세척 상태를 확인했지만 화약 잔류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배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찌꺼기를 도구로 긁어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찰과 충격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고체 추진체 전문가는 YTN과의 통화에서 화약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 알루미늄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작업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없는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합동 감식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 이렇게 함께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뭐 은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잘 오셨습니다. 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이 오늘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선 이들의 표정, 메시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 냄새도 안 매고 오네.
3: 살도 많이 빠지셨네.
2: 노차인가 요새는?
3: 아니 아니요, 오늘 더워서.
4: 6.3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선인들이 국회에 첫 등원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5: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4: 한동훈 부산 부산부구가 당선이었습니다.
5: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저는 정치적인 형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줄을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볼거리가 많았던 여의도 국회였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14명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등원을 했죠. 여의도에 새로 입성한 당선인들의 첫 출근길 같이 보셨는데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1: 뭐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의 입성이 제일 뭐
4: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입니다.
1: 그 지지자들이 같이 밖에서 이렇게 열렬 환영해 주고 또 많은 뭐 박정아 뭐 또 한지아 의원 비롯해서 친한 기업원들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뭐 송영길 또 이광재 이런 분들도 뭐 과거의 동지들이 다시 또 끈끈하게 입장해서 또 청와대에 그야말로 참모진들이 와서
0: 네.
1: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우군을 보완하는 듯한 그런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본 장사거든요. 재보궐선거에 하나를 빼고는 다 우리 몫이었는데 오히려 더 말하자면 보궐선거 입장에서는 민주당 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환영하고 반가우면서도 그렇게 확 이렇게 즐거울 수 없는
0: 예.
1: 그런 장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0: 하여튼 뭐 다른 때보다도 웃는 모습들이 많아서 예. 보기 좋은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아 지금 국회 들어가는데 웃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 사람들로서는.
0: 네.
6: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4: 정호김
6: 그
4: 전 새누리당
6: 당선된
4: 의원입니다.
6: 사람들 중에 누가 카메라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느냐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눈에 띌 것이고요.
0: 네.
6: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의 승자를 위해서 팬들이 저렇게 군집하는 것에 대해서 진풍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0: 네.
6: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모나미 패션인가? 모나미 스타일이라 그런데요.
0: 예.
6: 그래서 대체로 이제 흰 상의에 아래는 검은색 하의를 입고
0: 아, 볼펜
6: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0: 볼펜 색깔이요?
6: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뭐 이제 그런 팬들 때문에 모나미 뭐 스타일이라 그런다 그러든가 모나미 패션이라 그런다 그래서
0: 아, 지금 좀 헷갈리네요.
6: 네. 네. 네. 그렇고

0: 그다음에 또 눈에 가장 띄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요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희망의 씨앗을 봤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나타났어요. 그것도 눈에 띄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죠.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주목받은 인물 두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이제 집결을 했고 의원회관 그 배정받은 걸 보니까 이게 친한계 의원들하고 같은 층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1022호라고 그래요.
2: 아마 박정혜 의원도 아마 10층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층으로 갔네요. 보통 이제 사실 로얄층은 이제 6층, 7층인데 그래도 어쨌든 신인이니까.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나 고동진 의원이나
1: 김형용
2: 같은,
1: 의원도 있네요. 예.
2: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업무론으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라고 그렇게 배치했나 이렇게 얘기
1: 소통은 좀
2: 나오지
1: 잘될것
2: 않을까.
1: 같습니다.
2: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리고 오늘 그 같은 국회, 뭐 국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한때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도 이제 악수하는 장면도 같이 봤고, 또그 누굽니까? 어쨌든 유희동 의원, 요번에 이제 같이 이제 당선이 됐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도 봤는데요.
0: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당대표 시절에 처했던 상황이라든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선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정말 외롭게 삼자구도에서 싸웠고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완전히 무소속으로서 그 조직세가 강한 부산 북갑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점에 더해서 지금 이제 보수의 미래,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 보수 그러면은 이두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시장으로 우뚝 선 오세훈
1: 오세훈
0: 시장.
1: 시장.
0: 이세 사람을 중심으로 보수가 다시 움직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세 사람을 주목하는데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소위 그 보수의 재건 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이 느슨한 연대든 아니면은 굉장히 긴밀한 연대든 연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희동 의원 평택 을에서 정말 어렵게 이겼지만 정말 장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희동 의원도 역시 개혁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포옹하는 장면이 주는 함의가 크고 정말 보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 속에서라도 희망의 씨앗은 이런 데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장면이 그래서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1: 보수 재건을 하겠다. 요게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첫 일성이기도 했는데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세 사람을 주의 깊게 봐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당을 언제 할 것인가?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것도 참 관심인데 오늘은 좀 말을 좀 아꼈습니다. 미리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2: 그렇죠.
1: 했네요.
2: 지금은 한동훈 의원이 자기 스스로 복당을 시도할 이유가 없죠. 몸값이 커졌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발언이 나는 정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본인이 복당하는데 뭐 장동혁 대표하고 싸움하면서 되니 안 되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아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될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복당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계산이 있고 복당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한지하 의원이나 박정하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당과에 조율을 하면서 복당이 되는 과정이 한동훈 대표는 좋지 않겠냐. 본인이 그 문제 가지고 더 당이 쟁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당에서 우선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우선 송원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이제 뭐다 임기도 끝나셨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뭐 장동욱 대표가 무슨 뭐 그 투표 용지 문제로 저렇게 계속 그 버틴다 하더라도 예.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한 풀 꺾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요 얘기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를 열흘 남기고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중량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4: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1: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열흘 뒤면 원래 임기가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퇴를 했거든요. 조기 사퇴? 열흘 안 기다리고 그냥 사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글쎄요. 제가 볼 때 본인 혼자서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임기 만료는 6월 며칠이다 그러면서 임기를 다 채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렇게 열흘 남겨놓고 내려가겠다 하면서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서 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위 당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소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바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에 친한계에서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면 예. 이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수세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빨리 자리를 내주고 새로운 주류 정치인이 새 원내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당의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될 것인지 예.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를 보면 송원석 의원이 왜 오늘 사임을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류 간에 조율이 됐나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1: 주류라면은 지금 당권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뭐 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과거의 친윤계였던 사람들, 예.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2년 후 총선 아닙니까? 예. 근데 총선인데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다 보면 나중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뺏지단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또 되는 지역에 전부 포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거의 전멸한 상태 아닙니까?
1: 그럼 그 송원석 원내대표 후임으로 거론되는 세 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이렇게 이제 세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금 의원이고 부산 북갑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도 있었고 성일종 의원은 당 주류로부터 이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정점식 의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성일종 의원은 개파색이 좀 옅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이 승리했어요. 네. 서울시장 또 경남도지사도 박한수 지사도 제발 좀 오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네. 당내에서 분위기상으로 이 장동혁 대표하고 약간은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흐름이 당내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 우선은 제 생각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며칠 상관이지만 먼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자는 그런 네. 여론이 당내 잠재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있다. 그렇게 예. 보면 사실은 이제 김

0: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이 서로 간에 좀 대결적 지점인데 큰 흐름으로 보면 정점식 의원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까.
1: 지금 흐름으로 보면
0: 예, 그렇게 보이지고 오히려 지금 뭐 어쨌든 김도읍, 성일종 두 분이 좀 그야말로 이중으로서의 어떤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 복당을 하기에는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
0: 그리고 사실은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도 좀 그 입장이 난처한 게 통영시장을 잃었어요. 사실 경남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크게 원내대표 선거하는 데 지장을 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유연하고 또 포용적인 그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가 그나마도 무공천을 주장했다는 면에서는 조금 상징적으로 그 당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그런 어떤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이제 낮게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1: 근데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인데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간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제 잠실로 갔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고 말이죠. 그건 어떻게?
0: 글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입당 뭐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의 어떤 저항과 싸움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판장을 돌리는 어쨌든 서서히 장동욱 대표를 포위하는 전략이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점차 점정할 것이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장동혁 얼굴로 총선 다 진다라는 의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희동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김도읍 의원이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 불가피하게 사퇴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1: 그리고 현재는 뭐
0: 당이
1: 보시는 것처럼
0: 시끄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박정훈, 우재준, 유희동 의원,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이제 그 사퇴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소리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대 승부처인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정청래 책임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번 6.3 지방선거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정청래 대표가 어제 큰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당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백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
4: 사실 어느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출구조사에서도 서울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처럼 예측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민주당의 압승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서울이 뒤집어졌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민주당은 엄청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전북지사를 사수해가지고 큰 산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평택 을과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문제 제기로 하면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연임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그 목소리를 낼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 수순인데 본인이 지금 투표용지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희망의 씨앗을 본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봐서는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바깥에선 생각하지만 안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당내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좀 잠깐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자 민주당 얘기 이제 계속하자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주로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박범계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주로 이제 친명계에서 이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그 특히 이제 전북이라든지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선거 구도하고 연관되어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고 당으로 와서 전당대회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바로 이어서 민주당은 거의 전당대회 전초전과 같은 논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이 유희동 의원이 당선됐던 평택 지역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스탠스, 뭐 특히 친노 친문 인사들이 조국 대표를 감싸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세지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과연 정청래 대표는 제대로 지원을 했느냐, 갔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북도 어렵사리 당이 사실은 정부 도민들이 그래도 뭐 민주당을 버릴 수가 있겠냐는 차원에서 도와준 네. 것이지 예.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가져올 것을 가지고 힘 안 써도 될 걸 공천을 잘못해서 힘 쓰는 바람에 오히려 수도권이 졌다.
1: 예.
0: 이런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에 뭐 대선 백서가 객관적이었습니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백서를 하지만 정당에서의 백서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백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1: 네.
0: 이미 이제 개파마다의 평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네. 어쨌든 서울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1: 네.
0: 큰 틀에서는 많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반사 이익이었지 정청래 대표가 잘해서 얻은 것이냐 이런
1: 예.
0: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8, 9월이면 이제 전당대회 네. 이후에 이제 바뀌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것이 바뀌는 것이냐인데 그래서 그 관심인 분이 지금 송영길 의원 이런 말이 이번에 이제 재보궐로 인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만은 의원실도 818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직전에 박찬 대의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방이잖아요.
4: 네. 송영길 의원의 위상을 또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쟁점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부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4: 그런데 송영길 대표도 나올 가능성을 또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편안한 그런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송영길 대표는 그 위상이랄까? 내지는 어떤 과거의 인연 때문에
1: 예.
4: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1: 예.
4: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일련의 어떤 대립각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또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정청래 대표의 그 당원 지지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고 네. 대통령과 대표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애써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명심이라고 합니까? 명심을 드러낼 것인지 예.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 예. 또 결과를 보면 명심이 반영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합리적인 추론으로 하자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비판 정서가 소위 친명계 내지는 유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겠죠.
1: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추측이나 가늠 정도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도 김민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았지 이런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리 후임 인선도 지금 관심인데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이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까지만 해도 한성숙 장관까지 거론이 됐는데 오늘 강훈식 정성호 이렇게 두 분으로 좀 압축이 되는 느낌이네요.
0: 네. 아무래도 뭐 한성숙 장관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감이 센 분들을 총리로 내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흐름 어떤 분들은 또 정성호가 또 우선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 우선적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좀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예.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연령층이나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정성호라는 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아닌가.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송영길 의원한테 총리를 꿈꾸지 마라.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0: 예, 아예 미리 그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될 지방선 끝나자마자 이런 함화평이 나오는 이유는 예.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는 한편으로 보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김민석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차기 총리와의 관계를 좀 대통령실이 정리해달라는 내부 논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차기 총리설에 대해서 YTN 기자한테 1%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이르면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지명할 것 같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표 얘기 잠깐, 투표지 부족 사태 요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지금 잠실에 네. 아직도 수천 명이 잠실 개표소에 지금 몰려서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4: 그 항의 시위의 중심에 황교안 전 총리와 장동혁 대표도 있는 건 아닙니까?
1: 네.
4: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를 의도했다면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의도했다면은 잠실에만 투표용지를 덜 갖다 줬겠습니까? 오히려 그럼 다른 지역도 후보 지역이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이 중앙선관이 지금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의 표명한 외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 시스템을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관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여야에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의 이 형편없는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 상황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오늘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점프까지 하던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막으려면은요 바로 그 투표 용지가 부족해 갖고서 뭐 오토바이로 뭐 그 비닐봉지에 싸서 배달을 하니 그랬을 때 그때 막았어야 되고 그때 후에도 계속 투표를 해가지고 오늘 투표함을 전부 개표해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지금 확정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관위에 정말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만한 그 대책을 세우되 지금 잠실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잠실에서 그 투표 못해서 분노하셨던 잠실 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부정선거를 무리해서 지금 주장하는데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언어도단에 정말 제3세계나 있을 그런 부실선거이지만 이걸 부정선거로 해갖고 그 시위를 하는 시위대는 그렇다 치고 그걸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1: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여당에서도 국정조사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0: 네. 사실 뭐 이거는 옛날에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일이 한 차례 있었죠.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재선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정조사를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무슨 종이도 모자라는 나라도 아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9시에 있었던 것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우선 출구조사를 제대로 연기할 수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먼저 사퇴를 선언하면서 재발 방지에 마무리를 그렇지. 짓겠다 해도 좀 뭐랄까
1: 일찍 끌 수
0: 있을 텐데 그날 저녁에 한 것이 사과가 아니었어요. 사실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마치 꼬리 자르기식이었던 자기 구실만 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흥분인데요. 지금 이 사태는 장동혁 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기 망정이지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파급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1: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잠실에 모여 있는 시위대의 규모만 보면은 이게 쉽게 꺼질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평양에 갑니다.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게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5: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7: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겁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 전쟁 여파 속에 대체 뱃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0: ITN 강정규입니다.
1: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나 비핵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2: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 발표되자 청와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중재 역할을 촉구한 거로 보입니다.
3: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2: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거론된 거로 전해진 만큼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해지는 북중 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의 경제 지원이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할수록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국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두고도 비핵화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북중러 삼각 연대는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재확인 행보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며 대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시급히 재건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격의 없이 소통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첫날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씨.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부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6: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5: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탱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6: 침필 사인과 페이커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5: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

0: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엔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1: 한국의 제 파트너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놀라운 한 해를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젠 순황 엔비디아
0: 황
1: CEO입니다.
0: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배경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엔비디아가 한국의 인공지능 AI 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채용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AI 기술센터는 싱가포르와 영국, 타이완 등에서만 운영하는 거점으로 설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글로벌 기술 전략 요충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디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인 것 같다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안다면 일하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3: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개표소 주변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은 건데,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나오려면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개표소에서 빠져나온 인파도 있었지만 선관위 관계자 30여 명은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이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발생했는데요. 긴박했던 반출 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대치가 계속된 서울 잠실 투표소 인근을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배치해 투표함 이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자진 회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5: 투표함 호송에 따른
1: 경찰
5: 현장
1: 관계자입니다.
5: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눕거나 후문에서 팔짱을 낀채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 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대에 손과 발을 들어 한 명씩 옮기기 시작했고, 전격적인 기동대 투입과 시위대 해산을 거쳐 오전 9시쯤 투표함 2개는 투표소를 빠져나와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이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개표 작업이 4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22%를 득표해 48.07%를 받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1.1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총 득표는 민주당 228만 7,569표, 국민의힘 229만 5,093표를 기록했습니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민주당의 득표가 앞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 15석 가운데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 예상됐지만 마지막 투표함 개봉 결과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확정됐습니다.

0: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 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1: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0: 대조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TV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KBS 개표방송에서 송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호남 비하 상징이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게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와 KBS는 일베의 대리인이냐고 비판하며 소리소문 없이 영상을 내리는 비겁한 도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공적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에서 최소한의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홍보 영상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최종 검수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걸러내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대거 등원했습니다. 이들이 22대 의원으로 참여한 첫 투표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본회의장 연단을 꽉 채운 13명의 새 얼굴.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국회의원들입니다. 상중인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뺀 이들은 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성실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등원 신고에선 크고 작은 기싸움도 엿보였습니다.
5: 박정희 선두한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7: 수갑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6: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8: 보수를 재건하고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권력의

0: 탑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1: 다만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끼는 자리. 보수 차기 경쟁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다소 어색한 인사와 4선이 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의 여야를 오가는 악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명이인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 의원과 신인 박지원 의원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3수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2: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3: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입니다.
2: 개헌이 필요합니다.
1: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가 앞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6: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5: 오늘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6: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7: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8: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구람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9: 다음 총선 꼭 이기시다.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4선 김도우, 3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희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11: 이번 6.3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10: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2: 마지막은 지도부
3: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2: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10: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6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13: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13: 잘
3: 의원입니다.
13: 전반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10: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1: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4: 지난 2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나 과잉 생산 관행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 달 만에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6곳엔 10%, 나머지 54곳엔 1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15: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묵인하는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14: 강제 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어떻게 해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사실을 확인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제 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재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5: 강제 노동을 구실로 중국에 부과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일방적 제한 조치에 반대합니다. 허용춘 중국 상무부 대변인입니다.
14: 미국은 강제 노동에 이어 다음 달쯤 과잉 생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허술한 반부패 제도까지 문제 삼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301조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4: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3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캐나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유력 방송사 C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캐나다에 사는 동물 비버의 이름을 딴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3조 4천억 원을 캐나다 현지에 투자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 트럭 기술을 전하고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세우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입찰을 따내면 2030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와 수소차 제조 공장, 충전소 약 200곳 등이 이 계획에 따라 세워집니다.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수소 트럭을 택한 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과 미국의 공장 이전 압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CTV와 인터뷰한 전문가는 캐나다 전체에 엄청난 뉴스라며 저탄소 수소 부문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산 잠수함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한 부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민관이 함께 기술과 투자를 앞세워 막판 수주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낼 경우 캐나다에 43만 개의 일자리와 약 10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의식해 최근 납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경쟁국 독일은 65만 개의 일자리와 약 95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0: 양측의 팽팽한 수주전 속에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입찰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폭발 사고 희생자 5명의 위패가 놓여있는 합동 분향소에 유족들이 들어옵니다. 재단에 국화꽃을 올리고 묵념을 이어가 보지만 끝내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됐습니다.
2: 시민들도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4: 가슴이 좀 먹먹하죠. 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조문을 마친 뒤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5: 다시는 이런 사고가
6: 나지 않도록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5: 근본부터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허 당선인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전수조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앞으로 대전시
6: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입니다.
7: 전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고 안전관리 자료 5,400여 점과 휴대전화 6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은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조사한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복지부 점검 결과 양주시의 매뉴얼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이 됐는데 전담 공무원 수도 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8: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숨지기 넉 달 전 학대가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양주시의 부실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양주시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정작 집은 찾아가지 않고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건 매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겁니다.
9: 대응 체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의원입니다.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8: 복지부는 양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맞는 학대 의심 사례가 연평균 5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학대 의심 신고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인력 문제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71곳이 같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시 부실 대응에 대한 조치를 넘어 인력 보완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대전지방법원은 대리운전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0: 서울은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이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심사한 결과 확대 등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권고가 내려진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대화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미국이 승리할 거라면서 모주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불안한 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이 휴전과 관련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자신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3: 레바논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좋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와도 이야기했고 그들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와도 그 문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초기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했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우라늄이 매몰된 곳을 감시하고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3: 당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고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매몰돼 있으니까요.
2: 또 합의가 이뤄지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다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 징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수색과 안전 보장 등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수료 수익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로 유입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외국 선박 회사에도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화재 사건이 발생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제럴드 포드호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동을 떠나 최근 미국으로 돌아간 포드호는 복귀하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현실 안이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철제 침대는 처참하게 뒤틀려 무너져 내렸고 천장의 전선도 불에 탄 채 엉켜 있습니다. 바닥에는 잿더미가 가득합니다. 지난 3월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세탁실에서 난 화재는 곧바로 진화됐고 병사 2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5: We're also aware of a fire on board the USS Gerald R. Ford.
3: 포드호 화재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화재로 다친 승조원들 모두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입니다.
4: 하지만 미 CNN 방송은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불이 났을 때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큰 불로 번질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포드호 승조원들은 진심으로 배를 잃을 뻔했다며 모두 허둥지둥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1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화재로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오수 처리 장치까지 고장나면서 이른바 화장실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3: 당시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불안도 있었습니다. 제럴드 포드호 승조원입니다.
4: 미국의 복귀한 포드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포드호가 다시 출항할 준비가 되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공백은 다른 함정들이 메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6.25 전쟁 중 목숨을 잃은 국군과 미군 전사자

0: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해 봉환식이 국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해 봉환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이정표라며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태극기와 성조기로 감싼 유해 상자가 천천히 기념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 10명과 미군 용사 3명의 유해를 각자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상호 봉환식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봉환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을 예우했습니다.
2: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1: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 용사까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의 봉환은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1: 브런슨 사령관 역시 영웅 13명의 귀환은 동맹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을 상징한다며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4: To the Republic of Korea.
5: 봉환 헌신을 한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1: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영웅들에게 이 대통령은 무명 군번줄과 아리랑 스카프를 수여하며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돌려받은 유해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해 정확한 신원과 유가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원만하게 풀어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잠 도입 등을 위한 최근 한미 안보 협상에서도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일본 후쿠시마에서 야생 흑곰이 도심에 내려와 주민 4명을 공격했습니다. 곰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마취총을 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면서 동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제철소입니다. 인도를 걷는 남성을 향해 검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야생 흑곰입니다. 깜짝 놀라 요리조리 피해보지만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앞발을 들어서 남성을 덮치고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위기 순간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오자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육중한 몸으로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입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몰래 건물을 빠져나온 뒤에는 근처 공장과 주택가를 헤집고 다니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8: 곰이 정말 컸습니다. 건물 옥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붕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입니다.
7: 도심에 나타난 난데없는 곰 습격에 4명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후쿠시마시는 서둘러 총기 사냥을 승인했습니다. 사냥꾼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 마취총을 쏴 잡으려 했지만 바늘이 피부를 뚫지도 못했습니다.
8: 마취총으로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곰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바바유키 후쿠시마 시장입니다.
7: 곰이 자취를 감추자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8: 초등학교도 가깝고 방과후 돌봄 교실 옆인데 사람이 습격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목격자입니다.
7: 지난달에는 도쿄 외곽에 있는 야산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발자국과 배설물로 볼 때 곰이 버린 짓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하던 러시아 남성이 곰 공격에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며 인명피해를 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프로야구 기아가 선발 올러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3강을 지키고 있는 삼성과 이제 두 경기 차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올러가 1회 박승규를 삼진으로 잡은 속구가 시속 154km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1회 말 나성범과 아데르린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자 올러의 공엔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회 최영우와 전병우, 위지혁까지 3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올러는 6회 원아웃 이후 김상준에게 첫 안타, 김지찬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지만 7회까지 단 2안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시즌 7승째를 따냈습니다. 기아는 박민이 이대훈 앞선 4회 투런풀을 뽑아냈고 7회에는 김도영이 적시타를 쳐내며 5대2로 승리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3위 삼성을 두 경기 차로 추격하며 선두권 도약에 속도를 냈습니다.
2: 저번에 대구에서 한번 쳐봤을 때 그 카운트에서 속구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속구 2구 내에 좀 승부를 해보려고.
1: 한화 류현진도 롯데를 상대로 6회까지 비자책 2실점으로 역시 시즌 7승째를 올리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타선에선 페라자가 3루타 빠진 사이클링 히트로 3타점 올리며 9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산은 3대1로 앞선 8회 초 2점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8회 말 조수행이 결승타를 앞세워 4대3으로 키움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최지훈의 홈런 2방과 조용우의 홈런 등으로 KT를 6대5로 꺾고 역시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선두 LG는 한 달 만에 돌아온 문보경이 2회 첫 타석에서 홈런으로 신고식을 하고 8회에는 역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문성주가 3대3 균형을 깨뜨리는 적시타를 쳐내며 LG를 5대4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야간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차량 때문에 놀랐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도로 위 유령이라고도 불리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는 주로 항공기나 함선 등에 붙여 스텔스기나 스텔스함처럼 적군의 다양한 탐지수단에 들키지 않는 군사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자동차는 뭘까요?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들로부터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차량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들이 비판의 뜻을 담아 부르는 명칭이 바로 스텔스 자동차인 거죠. 그렇다면 왜 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걸까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을 끄고 다녀야 연비가 올라간다고 들었다. 가로등이 워낙 밝아 켠 줄 알았다. 자주 켜면 전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 등 근거 없는 속설이나 착각 때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 만들어지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변 발길을 감지해 전조등과 미등을 의무적으로 켜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어두울 때 운전자가 임의로 등을 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의무 도입된 주간주행등 설치도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줬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번 대안이 야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1826년 6월 5일은 독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의 사망 2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이 베버가 1786년생입니다. 우리도 86년생인데. 네, 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보다 16살 미치니까 낭만주의 초기의 작곡가고요.
0: 그의 작품 중에서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1: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오페라와 바그너의 오페라를 잇는 작품입니다. 독일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0: 의외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서거 200주기를 맞아 국립심포니에서는 그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1: 베버의 작품 중에서는 여러 클라리넷 곡도 유명하고 또두 곡의 협주곡이 있고요. 클라리넷 오중주곡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헤르베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1: 이 베버는 피아노 작품도 여럿 남겼습니다. 낭만주의 시기에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베버가 예견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0: 확실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주의 피아노 작품과 쇼팽과 리스트의 낭만주의 작품은 듣기만 해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1: 바로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작곡가가 베버입니다.
0: 베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무도회 권유도 원래는 피아노 작품이라고 하죠.
1: 그런데 이 곡은 감상용 왈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곡이기도 합니다. 원래 왈츠는 춤을 추기 위한 실용적인 곡입니다. 그런데 베버의 이 작품 이후 감상용 왈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를 가지고는 춤을 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0: 무도회 권유는 구성이 독특한데요. 처음에 왈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자고 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왈츠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부분은 다시 남자의 감사 인사로 조용히 끝을 맺죠.
1: 음악 듣고 확인해 보시죠. 처음 조용히 시작되다가 1분 40초 정도에 본격적인 왈츠가 시작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버가 작곡한 무도회의 권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2: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1: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3: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5: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격의 없이 소통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첫날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0: e스포츠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1: This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ith my signature and Faker's. Look at this. This might be worth $1 million.
0: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보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1: Very important to me. So I came to Korea to thank them, to celebrate with them, and to congratulate them for such an incredible year.
0: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배경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깐보 회동 멤버인 정희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삼겹살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 회장은 오는 8일 양재동 사옥에서 젠슨 황 CEO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3: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평양에 갑니다.
2: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게 될지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5: 인국무위원장 김정은 요청, 중화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 6월 8일부터 9일 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4: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6: 双方将以此访为契机 推动中朝关系与时俱进，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稳定和发展繁荣做出更大的贡献.
4: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 전쟁 여파 속에 대체 뱃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청와대가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과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0: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7년 만에 방북 소식에 일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재확인 행보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며 대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시급히 재건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약 찌꺼기 제거 작업 도중 도구를 사용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찰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세척 과정에서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추진체 조립에 사용한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업은 공구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1차 작업과 장비를 이용한 2차 세척 작업으로 나뉩니다.
3: 화약 잔류물을 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척을 하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공구에서 화약을 떼내는 슬러리 상태의 화약을 떼내는 거고요.
2: 경찰은 1차 분리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는 건 2차 세척 과정에서 진행된 찌꺼기 제거 작업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기계를 돌리고 약 1시간쯤 뒤 세척 상태를 확인했지만 화약 잔류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배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찌꺼기를 도구로 긁어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찰과 충격 등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작업은 배관이 막힐 때마다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고체 추진체 전문가는 YTN과의 통화에서 화약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 알루미늄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작업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없는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합동감식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에는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등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아산 등 전국 10개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YTN은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조사한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복지부 점검 결과 양주시의 매뉴얼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됐는데 전담 공무원 수도 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숨지기 넉달 전, 학대가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양주시의 부실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양주시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정작 집은 찾아가지 않고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건 매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겁니다.
5: 대응 체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복지부는 양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맞는 학대 의심 사례가 연평균 5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학대 의심 신고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인력 문제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71곳이 같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시 부실 대응에 대한 조치를 넘어 인력 보완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서울 강서경찰서가 LG전자 사무실에서 본사 직원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협력사 직원 60대 남성 A씨를 어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본사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자 한 명만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2명 모두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존에 포함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지우고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여객선에 실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수부는 어제 오후 제주항 구부두에서 제주도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소방안전본부 등과 함께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객선 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으며 황종호 해수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를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특검 출범 10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을 조사하는 건데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지 102일 만에 첫 조사입니다. 앞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던 특검은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포승줄을 찬 모습을 공개하는 건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을 풀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법무부가 어려운 기색을 보였고 결국 첫 출석 장면은 카메라에 담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하기도 했는데 오는 11일 홍 전 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엔 군 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이 최근 김용현, 이상빈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부르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특검법 조항이 미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1심 재판부에도 비슷한 취지로 위헌 법률 심청, 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각하 기각됐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공소를 취소한 근거가 된 조항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중 목숨을 잃은 국군과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해 봉환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해 봉환이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이정표라며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태극기와 성조기로 감싼 유해 상자가 천천히 기념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 10명과 미군 용사 3명의 유해를 각자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상호 봉환식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봉환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배 국방부 장관,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을 예우했습니다.
8: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7: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을

0: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 용사까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오늘의 봉화는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0: 브런슨 사령관 역시 영웅 13명의 귀환은 동맹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을 상징한다며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2: To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your sacred devotion. More than seven decades have passed, yet Korea has never forgotten.
0: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영웅들에게 이 대통령은 무명 군번줄과 아리랑 스카프를 수여하며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돌려받은 유해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해 정확한 신원과 유가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원만하게 풀어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잠 도입 등을 위한 최근 한미 안보 협상에서도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7: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9: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7: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0: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더니 내실을 넘기자 추가분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심 민원으로 고충이 심각하다. 경찰을 불러도 되냐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투표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50% 정도 수준으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본투표율이 42.4%였던 걸 볼 때 용지는 모자라기는커녕 남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지 4만 장이 남았던 걸로 파악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자 수의 편차가 컸던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1: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0: 이에 대해 유권자가 특정 투표소나 특정 시간대에 몰릴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눠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용지 부족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사후 대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라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모두 50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어제 경기 과천 선관위 브리핑에서 관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67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한 50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시라도 투표를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투표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이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일부 충돌도 발생했는데 긴박했던 반출 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대치가 계속된 서울 잠실 투표소 인근을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배치해 투표함 이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자진 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4: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눕거나 후문에서 팔짱을 낀채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대에 손과 발을 들어 한 명씩 옮기기 시작했고, 전격적인 기동대 투입과 시위대 해산을 거쳐 오전 9시쯤 투표함 2개는 투표소를 빠져나와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함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0: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0: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봉쇄 사태로 미뤄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포함해 모든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서울시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총 득표는 민주당이 228만 7,569표, 국민의힘이 229만 5,093표를 기록했습니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민주당의 득표가 앞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 15석 가운데 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7석이 예상됐지만 마지막 투표함 개봉 결과 민주당 7석, 국민의힘이 8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당선권으로 분류됐던 민주당 비례대표 8번 한기상 후보는 낙선하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 위성찬 후보가 막판에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4: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3: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5: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3: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6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6: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3: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7: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안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가 앞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9: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10: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9: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11: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9: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굴함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3: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9: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이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시장 선거는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수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네 번째 낙선 아픔을 맛봤지만 정치적 변화의 바람을 불러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보수의 심장은 견고했습니다. 대구에서만 다섯 번째 도전, 출구조사까지 접전이 예고되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45.05%의 득표율로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5: 너무 잘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 주십시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4: 이변은 없었지만 변화의 조짐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대구 기초의회 131석 중 48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접전을 펼치며 대구에서도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16: 지금보다 더 험한 험지였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라고 한 빨갱이고 공산당이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진 거고요. 한 발 한 발씩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14: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안동에서도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경북 지역의 정치적 변화도 주목받습니다. 특히 사상 최초로 녹색당 소속 시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장벽은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주 대신 경쟁을 바라는 지역 민심은 이미 보수의 심장에 변화의 불씨를 피웠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는 방한 당일인 어제 오후 7시 10분쯤 홍대 입구역 인근의 삼겹살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장과 삼겹살 소주를 먹는 이른바 삼소 회동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방한 일정 가운데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참석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황 CEO는 깻잎을 집어들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는 올해 초 열린 CES와 게임 등을 주제로 환담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황 CEO가 이 의장의 어깨를 두들기고 구 회장이 황 CEO의 이야기에 크게 웃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큰 선물로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4가지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

0: 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짓게 될것 같다며 국내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고깃집 회동 도중 취재진 앞에 서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협력사들이 올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입국 당시 언급했던 깜짝 선물의 정체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과 중앙 처리장치 CPU 베라, 엔비디아의 첫 인공지능 PC RTX 스파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까지 네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I brought four new businesses to Korea.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Thor.
1: 베라 루빈을 비롯한 엔비디아의 신규 사업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탑재될 예정으로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로봇 공학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센터 건립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2: We are also building a very prominent research center here in Korea.
1: 황 최고 경영자가 밝힌 사업 계획은 남은 방한 기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피지컬 AI 협력과 연구로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잠실 7독의 투표합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 경호 속에 투표함 두 개가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앉아 진입을 막았고 아예 후문 앞까지 들어누워 출입을 저지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결국 통로를 내줬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도둑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8: 대선거! 대선거! 대선거!
7: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빨리 소진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투표함 봉쇄와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함 반출과 함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6: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9: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 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

0: 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1: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35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던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불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난 사태와 관련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이 제기한 소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과소 발행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과에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6: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5: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7: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5: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못 가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0: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의 잘잘못을 분석하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평가위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서 발간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며 외부 한 명, 내부 한 명의 공동평가위원장을 두어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사의를 표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후임 자리에는 부산 4선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 정점식 의원 등이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엄중한 민심 평가를 바탕으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당이 회색의 불씨를 살릴 길은 오직 국민 신뢰 회복과 통합뿐이라며 23대 총선 승리를 위해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로 일어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국회 입성 10년 동안 특정 계파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한 적이 없는 만큼 화합의 플랫폼이 될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재명 정권 독재를 상징하는 공소 취소는 직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대거 등원했습니다. 이들이 22대 의원으로 참여한 첫 투표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 연단을 꽉 채운 13명의 새 얼굴.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국회의원들입니다. 상중인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뺀 이들은 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성실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등원 신고에선 크고 작은 기싸움도 엿보였습니다.
2: 박정희 선도한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꼬였습니다.
3: 수갑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4: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1: 다만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끼는 자리 보수 차기 경쟁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다소 어색한 인사와 4선이 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의 여야를 오가는 악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명이인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 의원과 신인 박지원 의원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삼수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5: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1: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인구 100만 안팎인 경기도 4대 특례시 시장직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화성, 고양 세 곳을 가져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선 국민의힘이 수석에 성공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6: 경기도 내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4대 특례시 가운데 수원, 화성에선 민주당 현직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첨단기업 유치 등 임기 내 시정 성과를 앞세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재임 기간 화성시를 특례시로 끌어올린 성과가 시민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7: 누구든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이사하고 싶은 도시, 화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6: 역시 민주당 소속인

0: 인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은 현직인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를 24.5% 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시정 변화 요구가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평가입니다. 4대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용인에서만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는데 민선 지방자치 이후 용인에서 재선시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켜야 한다는 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로써 4년간 유지됐던 특례시 민주당 두 곳, 국민의힘 두 곳 구도는 민주당 세 곳, 국민의힘 한 곳으로 재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을 지냈던 성남에선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른 선거인데다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패배했습니다. 분당과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민심과 현직 프리미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3선 이상의 고지에 오른 기초단체장에 모두 6명 배출됐습니다. 연임 제한으로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게 된 다선 단체장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풍부한 물과 너른 땅을 밑거름 삼아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아리백 산업단지,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해남.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과 문화, 에너지를 아우르는 에이스 해남을 내세워 82%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 우리 해남은 우리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이어가서 안성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3: 전남 보성에서도 김철우 군수가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고속화가 이루어지면 교통의 중심이 될 보성에 주월산, 복합 실버 시니어타운 등을 조성해 국민들이 보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5: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온 지난 8년의 성과를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전남 광주 통합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3: 광주의 옛 나들목 백운 광장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는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은 투표 없이 3선에 성공했고
6: 전남 강두 대통합 의식에 우리 남구를 전남 강주 특별시의 선도도시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중요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3: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 장소 옛 전남 도청에 있는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에서도 3선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7: 우리 동구가 좀 소비도시인데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AI 중심의 경제도시로 대전환을 해나가는 게 제 민선 9기의 목표이고요.
3: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선 이상은 모두 6명. 다선 군수와 구청장들은 연임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마지막 4년은 시책의 연속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 제9대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대거로 배출됐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부울경 지역 가운데 한 곳만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8: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울경 지역.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그 공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에서 시장에 당선됐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선자 12명을 배출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경남 남해에서 한 명이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입니다.

0: 특히 민선 8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던 부산 지역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구청장과 군수 16명 가운데 민주당이 7곳을 차지했습니다. 경남에서도 민주당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남해는 물론이고 통영과 거제, 김해 등 4곳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무소속도 4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8개 지자체 가운데 8곳을 내주면서 전통의 강세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1: 거제가 현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반면 울산에서는 범진보 단일화에도 구청장과 군수 5명 가운데 1명만 승리했습니다. 시장선거에서 민주당 김성욱 후보가 당선됐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2: 존경하는 난국민 여러분, 수많은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속에서도 현명하게 저를 지켜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보수의 텃밭으로 평가받던 불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도 다수 배출하면서 지방권력의 지형도 변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처가 많아 사랑이 식어버린 그대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불맛을 입혀줘요!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최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퇴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6: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4: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지방선거 당일 오후부터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신속한 대처는 없었고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지역 공무원 15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지가 수십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더니 4시를 넘기자 추가분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심 민원으로 고충이 심각하다. 경찰을 불러도 되냐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투표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50% 정도 수준으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본투표율이 42.4%였던 걸 볼 때 용지는 모자라기는커녕 남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지 4만 장이 남았던 걸로 파악되는데

0: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라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모두 50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어제 경기과천 선관위 브리핑에서 관내 투표소별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각이 발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67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한 50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이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일부 충돌도 발생했는데 긴박했던 반출 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대치가 계속된 서울 잠실 투표소 인근에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천여 명을 배치해 투표함 이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자진 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3: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눕거나 후문에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정권을 보장하라!
5: 비호관을 보장하라!
4: 참정권을 보장하라!
5: 참정권을 보장하라!
2: 결국 경찰은 강제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진입을 막는 시위대에 손과 발을 들어 한 명씩 옮기기 시작했고 전격적인 기동대 투입과 시위대 해산을 거쳐 오전 9시쯤 투표함 2개는 투표소를 빠져나와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함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7: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6: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6: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가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0: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사의를 표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후임 자리에는 부산 4선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 정점식 의원 등이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엄중한 민심평가를 바탕으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당이 회색의 불씨를 살릴 길은 오직 국민 신뢰 회복과 통합뿐이라며 23대 총선 승리를 위해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로 일어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국회 입성 10년 동안 특정 계파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한 적이 없는 만큼 화합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재명 정권 독재를 상징하는 공소 취소는 직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열흘 앞두고 사퇴하며 새 원내대표 선거 날짜가 오는 9일로 정해둔 걸 두고 지도부가 과속 선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금요일 오후 느닷없이 공고를 냈다며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는 지방선거 뒤 국민께 보여드릴 첫 번째 변화와 자성이 될 거라며 원내 지도부 공백 최소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했지만 시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상 첫 5선 타이틀을 거머쥐고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2: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1: 반면 서울시 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쳐 오 시장 입장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오 시장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자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압승으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송곳검증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의석수를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얼마든지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재선에 성공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민 찬반 투표에 시장직까지 내걸었다가 결국 중도 사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 차원의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 시장이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번 지방선거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3선 이상의 고지에 오른 기초단체장이 모두 6명 배출됐습니다. 연임 제한으로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게 된 다선 단체장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풍부한 물과 넓은 땅을 밑거름 삼아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아리백 산업단지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해남. 명현관 해남 군수는 농업과 문화, 에너지를 아우르는 에이스 해남을 내세워 82%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 우리 해남은 우리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이어가서 안성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4: 전남 보성에서도 김철우 군수

0: 선수가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고속화가 이루어지면 교통의 중심이 될 보성에 주월산, 복합, 실버, 시니어타운 등을 조성해 군민들이 보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1: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온 지난 8년의 성과를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전남 광주 통합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0: 광주의 옛 나들목 백운 광장에 랜드마크화를 추진하는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은 투표 없이 3선에 성공했고,
2: 전남 강두 대통합 의식에 우리 남구를 전남 강주 특별시의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중요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0: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 장소, 옛 전남 도청이 있는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에서도 3선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3: 우리 동구가 좀 소비도시인데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AI 중심의 경제도시로 대전환을 해 나가는 게제 민선 9기의 목표이고요.
0: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선 이상은 모두 6명. 다선 군수와 구청장들은 연임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마지막 4년은 시책의 연속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는 방한 당일인 어제 오후 7시 10분쯤 홍대 입구역 인근의 삼겹살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 소주를 먹는 이른바 삼소 회동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방한 일정 가운데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참석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황 CEO는 깻잎을 집어들고 고추를 쌈자게 찍어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는 올해 초 열린 CES와 게임 등을 주제로 환담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황 CEO가 이 의장의 어깨를 두들기고 구 회장이 황 CEO의 이야기에 크게 웃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큰 선물로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네 가지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짓게 될 것 같다며 국내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고깃집 회동 도중 취재진 앞에 서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협력사들이 올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 To prepare them for next year, because this year we had one product. Next year we have four new products. So we are going to be very, very busy.
1: 입국 당시 언급했던 깜짝 선물의 정체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과 중앙 처리 장치 CPU 베라, 엔비디아의 첫 인공지능 PC RTX 스파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까지 네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I brought four new businesses to Korea.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Thor.
1: 베라 루빈을 비롯한 엔비디아의 신규 사업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탑재될 예정으로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로봇 공학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센터 건립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2: So building a very prominent research center here in Korea.
1: 황 최고 경영자가 밝힌 사업 계획은 남은 방한 기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피지컬 AI 협력과 연구로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잠실 7독의 투표함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 경호 속에 투표함 2개가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앉아 진입을 막았고 아예 후문 앞까지 드러누워 출입을 저지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결국 통로를 내줬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도둑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6: 대선거!
5: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빨리 소진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투표함 봉쇄와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함 반출과 함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 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8: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7: 대조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1: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5: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4: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5: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잖습니까?
4: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7: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0: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1: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2: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1: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육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3: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1: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4: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6선 송영길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멀어져가는 2030의 민심을 얻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는 당원과 민심을 보겠다며 그 흐름이 무엇인지 잘 평가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표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7: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6: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7: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8: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7: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굴함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0: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7: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이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열흘 앞두고 사퇴하며 새 원내대표 선거 날짜가 오는 9일로 정해진 걸 두고 지도부가 과속 선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는 지방선거 뒤 국민께 보여드릴 첫 번째 변화와 자성이 될 거라며 원내 지도부 공백 최소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됐습니다. 조 신임 의장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민생 효능과 국민주권, 미래 도약과 국익 외교의 국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헌법은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0: 청와대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과 국회 부의장이 된 남인순, 박덕흠 의원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했지만 시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상 첫 5선 타이틀을 거머쥐고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2: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1: 반면 서울시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쳐 오 시장 입장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오 시장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서울시의회 지형이 4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압승으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송곳검증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의석수를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얼마든지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재선에 성공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민 찬반 투표에 시장직까지 내걸었다가 결국 중도 사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 차원의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 시장이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1: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4: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2: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가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함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0: 수벽에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2: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등원했습니다. 이들이 22대 의원으로 참여한 첫 투표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본회의장 연단을 꽉 채운 13명의 새 얼굴.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국회의원들입니다. 상중인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뺀 이들은 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성실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등원 신고에선 크고 작은 기싸움도 엿보였습니다.
5: 박정희 선두한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6: 수갑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7: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4: 다만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끼는 자리 보수 차기 경쟁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다소 어색한 인사와 4선이 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의 여야를 오가는 악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명이인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 의원과 신인 박지원 의원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삼수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8: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4: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여야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 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10: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11: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0: 아픕니다.
1: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 도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당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1: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1: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4: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1: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사실상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7: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9: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7: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고소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10: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11: 예.
10: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11: 예.
10: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7: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2: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표심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오선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와 관련해선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익성을 올려서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1: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강도와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레논의 Imagine, 오페라 하노이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전몰장병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악 전해드립니다. Rest in Peace, 리베라 합창단이 부릅니다.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24님, 저에겐 조카가 둘 있어요. 제 청춘을 갈아 넣어 같이 키우기도 했고 특별한 애정이 있기에 큰 조카를 제 첫사랑, 막내를 끝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그 첫사랑이랑 뱅크시 사진전을 보러 인천 송도에 다녀왔어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 키워놓으니 뿌듯함도 있고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은 아기 같아 걱정을 끊지 못하는 조카 바보인 저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슬디는 누구와의 공연장 나들이가 가장 즐거우세요? 라고 하셨는데 공연을 보통 저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혼자 다닙니다. 네. 공연을 혼자 다니고 웬만하면 공연을 잘 안 보러 다니죠. 왜냐하면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게요. 이제 또 조카와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 또 좋으시겠네요. 재밌죠? 근데 조카가 서른이 넘었는데 조카가 서른이 넘었다고 하는데 조카랑 이렇게 잘 지내신다는 자체가 좀 재밌네요. 우리 조카들은 언제 서른이 되나? 네. 내가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나중에는 데리고 가서 공연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초등학생 돼야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공연이 있을 때 가끔 보러 오기도 하죠. 1355님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지켜봐온 조카가 입대를 해서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조카의 대인가요? 왜 그러지? 가정의 달에 보내신 사연인가? 수천 명의 긴장감과 함께 대기하며 시간을 흘러가는데 눈물 한바탕으로 가족과의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다들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입영 심사대에서 훈련소로 행진하는 신병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조카를 기다렸는데 가족들을 발견하고 씩 웃음을 짓는 조카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몸 건강하게 나라 잘 지키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야, 우리 듀더지 분들이 조카가 많으시네요. 하긴 뭐 자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본인이 누군가의 조카이기도 하겠죠. 아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논산 훈련소 입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예. 아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네. 뭐 요즘 군대가 좋아졌으니까 좋아졌겠죠. 그래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보낸 가족들도 힘들 거고. 근데 입영 심사대에서 훈련소로 행진하는 신병들 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게 훈련소로 걸어가죠, 맞다. 예, 그때 이제 가족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퓨어보이스님, 슬리는 비교적 살가운 아들 아닌가요? 원래 아들이 둘 이상이면 막내 아들이 딸 노릇하는 거죠 라고 화내셨는데 살이 많은 아들입니다. 예, 예 살갑긴 하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머니와 아들이 잘 지내는 그런 가족도 있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는 가족도 있고 아버지와 딸이 잘 지내는 가족도 있겠죠. 저는 살갑지 않습니다. 예. 8005님 25일 대체 공휴일에 교회 한마음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걷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졌지 뭐예요.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걸었던 곳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화상 자빠지자마자 양쪽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쩐데 괜찮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막 걸어갔어요. 나중에 보니 상처와 멍이 다음부터는 바닥을 보고 다녀야겠어요. 뒤에 뒤에 드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이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축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다쳤고요. 손가락에 금이 가기도 하고 이 주먹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발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만화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 보면 동물들이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면 갑자기 별이 보이거나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집에 가다가 꼬마애들이 놀고 있어서 옆을 보다가 아유 재밌겠다 하는데 빵 하면서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더라고. 사람들이 괜찮냐고 하는데 정말 괜찮다고 뛰어왔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경 때문에 안경이 부러지고 약간 여기 살짝

양경 부러진 자리에 피가 나고 진짜 그왜 별이 보인다는지 알것 같더라. 정말 별이 보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만화를 쓴 그분은 그 경험이 있는 거야. 별이 보이거나 새가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맞아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더 크다고. 근데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다친 게 나중에 꼭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2055님. AI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모르는 것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옛날에 재봉틀이 처음 개발됐을 때도 재봉사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폭동이 일어났지만 재봉틀 다루는 사람들 일자리는 늘었고 손바느질에 대한 가치는 엄청 올라갔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직종도 생겼고요. 단 언제나 그랬듯이 미리 포기하고 어중간해선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정통 성황에서 지금까지 진화해온 순리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홀스트 행성 제6곡 천왕성 마법사 신청입니다 하셨네요.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친구들과 또는 많은 배우분들과 연출님들과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AI가 발달돼서 AI 영화가 나오고 AI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AI랑 이렇게 활동하게 됐을 때 과연 배우들의 자리는 어떨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영화야 뭐 제가 봤을 때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실제로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게 로봇가 AI인 사람이 연기를 해서 아 이거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극의 묘미는 뮤지컬의 묘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 그리고 폐화라고 하죠. 저 배우와 저 배우의 호흡이 다르고 저 배우와 저 배우의 호흡이 다르고 저 사람의 컨디션이 어제 오늘 내일 다르고 이곳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연을 한 번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뭐몇 번씩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영화 가서 영화를 한번 보잖아요. 그런 거 다르게 공연들은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진짜 요새 보면은 진짜 막 유튜브에 막 파바로티가 부른 만화 주제가들 막 나오고 파바로티가 생전 부르지도 않는데 진짜 파바로티 목소리예요. 막 발성도 막 좋아. 실제로 불렀을 것 같아. 심지어 컨디션이 젊을 때야. 너무 잘 불러. 그러니까 유슬기 목소리로 뭐 듀엣 목소리로 누군가가 AI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와, 뭐 지금 우리는 지쳐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영원한 거잖아요. 아, AI보다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 AI는 노래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듀에토의 노래가 음원에 있는 건 똑같지만, 듀에토가 라이브를 부를 때는 다 다르단 말이죠. 뭐 감정도, 템포도, 표현도, 에너지도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컨디션과 무대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표정 변화. 노래는 표정과 함께 봤을 때, 좀더 와닿는 거니까 그냥 귀로 들었을 때도 편한 게 있지만 약간 듀엣의 노래는 직접 봤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AI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잘 사용하면서도 이제 그거를 탁 캐치한 분들은 팍팍팍 치고 나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난 모른다 하는 분들은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팍팍팍팍 나가버리니까 엄두도 안 나고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제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룬님, 창문에 시트지 떼고 끈끈이 지우는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녁 때할수 있는 작업이라 듀더클이 반가워요.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갈아버리지 했는데 중노동이네요. 며칠에 걸쳐 하는 중입니다. 아, 창문에 시트지 하면 이제 끈끈이가 있죠. 요새는 그거 뭐 이렇게 뿌려두면 다 녹거나 그런 제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끈끈이가 이렇게 뿌리면 끈끈이가 다 녹는 그런 제품이 있던 것 같아요. 없나요? 요새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 차에 붙은 스티커나 이런 거뗄 때도 뭐착 뿌리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시트지 끈끈이도 뿌리면 떨어지고 왜냐면 제가 그 떼는 걸 뿌려서 뗐던 기억이 나요. KSY님,
지자체 공연장의 티켓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인 듯해요. 경기 아트센터 루브르 박물관 동생이 궁금합니다. 쥐팜도 성과 있길 바랍니다. 실기님 진행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끝이네요 하고 듀더클 토요 매거진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 아트센터 나오셨죠 지난주에 포토존으로 루브르 동생 거기 사진 찍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공연장의 티켓 가격이 훨씬 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에 있는 공연장들의 비용 차이. 많은 공연장들에서 많은 공연이 있고 많은 공연을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공연들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듀더클 토요 매거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듀엣의 드림 이어서 쿠스타브 홀스트의 행성 작품 번호 32-6번 천왕성 마술사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슬기대의 1부 마치겠습니다. 1926년 6월 6일은 독일의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텟이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텐슈텟은 동독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서방으로 망명해 서유럽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데뷔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80년대에는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텐슈텟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공으로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합니다. 리허설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70세도 되지 않은 나이로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말러의 교향곡 1번 중 마지막 4악장 클라우스 텐슈텟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투표소들의 개표가 뒤늦게 이뤄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시위대가 몰려들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3: 어제 낮부터 지금까지 밤새도록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밤이 새도록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4: 네, 밤이 새고 해가 떴는데도 여전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마다 시위대가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새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그대로인데요. 출입구 앞에선 시위대는 재선거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체육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는 이후 개표가 시작되자 이곳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핸드볼 경기장 전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누군가 나오려 하면 시위대들이 몰려들어 차단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낮에는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이 경기장 안에 갇혔다가 빠져나왔는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개표가 모두 끝난 투표함도 이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4: 네, 이곳 개표소에는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밤을 새운 시위대가 개표소 봉쇄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이 핸드볼 경기장에서 고작 수십 미터 떨어진 체조 경기장과 잔디 마당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 긴장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앞서 잠실 7동의 투표함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3: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경찰 경호 속에 투표함 두 개가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시위대가 막아선 지 35시간 만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앉아 진입을 막았고 아예 후문 앞까지 드러누워 출입을 저지했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결국 통로를 내줬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도둑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개표소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빨리 소진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국 투표함 봉쇄와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함 반출과 함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쩌다 벌어졌는지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오후부터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3: 하지만 선관위의 신속한 대처는 없었고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지역 공무원 15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지가 수십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더니 4시를 넘기자 추가분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심 민원으로 고충이 심각하다. 경찰을 불러도 되냐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투표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50% 정도 수준으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본투표율이 42.4%였던 걸 볼 때 용지는 모자라기는커녕 남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지 4만 장이

0: 사생활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라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모두 쉰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어제 경기과천 선관위 브리핑에서 관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67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한 50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2: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5: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3: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봉쇄 사태로 미뤄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포함해 모든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서울시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총 득표는 민주당 228만 7,569표, 국민의힘 229만 5,093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당선권으로 분류됐던 민주당 비례대표 8번 한기성 후보는 낙선하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 미성찬 후보가 막판에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 진상규명 요구에도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7: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6: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7: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6: 국민의

0: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못 가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3: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2: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3: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4: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구람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3: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이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열흘 앞두고 사퇴하며 새 원내대표 선거 날짜가 오는 9일로 정해진 걸 두고 지도부가 과석 선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금요일 오후 느닷없이 공고를 냈다며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는 지방선거 뒤 국민께 보여드릴 첫 번째 변화와 자성이 될 거라며 원내 지도부 공백 최소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8: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7: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0: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1: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6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2: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1: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합성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하츠하토리안의 발레음악 가야네 중에서 카레춤 안드레 아니샤노프가 지휘하는 상 페테르부르트 스테이트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1903년 6월 6일 러시아의 작곡가 아람 하츠하토리안이 태어났는데요. 좀 낯선 이름이지만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와 함께 소련 시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손꼽힙니다. 하츠하토리안의 음악 이어서 들어보시죠. 극 부수음악 가면 무도회 중에서 왈츠 안드레 아니샤노프가 지휘하는 상 페테르부르트 스테이트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1: 네,
0: 지내셨죠?
1: 한 달 만에 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1: 네, 잘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 정호회음악회, 소소음악회 모두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뭐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나 또 저희 기획공연 당신 좋을 때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0: 야, 진짜 국립극장은 공연이 많습니다.
1: 네, 쉬지를 않습니다.
0: 아,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1: 네.
0: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자, 그렇지만 오늘도 또 소개해 주실 공연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공연 소식 어떤 건가요?
1: 저희 국립무용단에서 이번에 검증된 작품들 두 편을 6월에 선보입니다. 하나는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국립무용단 탈바꿈이라는 작품입니다.
0: 아, 이거는 무용단이니까 무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 함께. 오, 이게 둘 다 국립무용단 공연인데 우리나라의 국립이라는 말이 붙은 무용단은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무용단은 이렇게 같은 국립인 건가요?
1: 네, 맞아요. 같은 국립단체이기는 한데 이제 국립발레단은 말 그대로 이제 발레를 주종목으로 하시고 현대무용이 네. 이제 현대무용이신데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 이제 무용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국무용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0: 한국무용에.
1: 근데 대신에 국악원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춤이라기보다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현대무용이 섞일 때도 있고 또는 뭐 하우스댄스라든가 그런 요즘의 춤들을 섞어서 좀 요즘 시대에 맞는 한국 무용을 새로 창작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무용은 보통 그 한복 입고 이렇게 그쵸. 하는 살풀이 같은 게 한복 무용인데
1: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춤도 추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들이 동시대적인 전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현대 무용과의 작업도 굉장히 많고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존 전통 무용을 생각하시면 좀 많이 다른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좀 더 오히려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1: 네. 오히려 요즘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0: 국립극장 다루른 극장에서.
1: 네. 맞습니다.
0: 6월 19일. 몽유도원무는 6월 12일 금요일부터
1: 네, 14일까지. 네.
0: 탈바꿈은 6월 19일부터 21일.
1: 네.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몽유도원무. 몽유도원도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1: 네,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몽유도원무가 저희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루른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페시셰터 무용단, 네덜란드 갈릴리 무용단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현대무용 안무가죠. 차진엽 씨가 저희 국립무용단과 협업한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랑 2022년에 처음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때 워낙 평이 좋았고 24년에 재연을 거쳐서 올해로 세 번째

0: 입니다. 저희 무용단의 스테디셀러 같은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야.
0: 말씀 주신 대로 조선시대화가 완연의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산이 굽이굽이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딱 그 무용단의 공연을 보자마자 첫 장면부터 그 굽이굽이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그 무용수들의 그림자와 동작으로 그런 굽이굽이라는 단어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굽이굽이 그림자 된 무용 수들의 호흡, 몸짓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살아있는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공연입니다.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하임 그리고 그룹 잠비나의 멤버 신민용 씨가 음악을 맡아서 음악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미디어 아트라던가 또 조형물 같은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힙한 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저도 아직 무용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발레다 현대무용 전부 보신
1: 네.
0: 적이 없고요.
1: 그러니까 뭐 노래에서 함께 무용을 하거나 이런 건 봤지만
0: 네.
1: 무용만.
0: 네네.
1: 그래서 어떤가요? 보통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그렇죠. 이게 어떤 공연도 굉장히 난해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세련된 이미지라던가
1: 네.
0: 무용수들의 에너지가 또 직접 눈앞에서 보면 굉장히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파이터라던가 그런 춤 경연대회가 또 인기를 얻으면서 새롭게 또 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서 새롭게 또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1: 또 다양한 장르니까. 자, 몽유도원 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탈바꿈. 탈바꿈 하니까 약간 탈춤이지 않을까라는 막 개인적인.
0: 정확하게 또 이것도 맞추셨는데요. 네, 이것도 탈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 국립무용단 소속인 이재화 단원이 직접 안무한 작품인데요.
1: 네.
0: 이재화 단원 같은 경우에 그 이전작이 2020년에 감우악칠체라고 해서 농악의 칠체장단이 있어요.
1: 네.
0: 그걸 바탕으로 직접 루프스테이션도 활용하시고 로그막도 나오고 그리고 감우악칠체라는 공연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탈바꿈이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2024년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5년에는 국제현대무용제 모드앞에 폐막작으로 초청되기도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주미한국문화원 초청을 받아서 뉴욕 워싱턴 공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미 약간 작품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이 말씀 주신 대로 탈춤을 소재로 했는데 단순히 그냥 탈춤을 한다기보다 왜 소위 탈을 쓴다, 가면을 쓴다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어떤 다층적인 이미지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이제 일종의 얼굴을 감추는 장치인데 이렇게 얼굴을 감추게 되면 좀 뭔가 내 안에 모르던 자아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들을 다각도로 조명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음악 그 밴드 카디에서 활동하시는 검은고 주자 박다울 씨가
1: 네네.
0: 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밴드와 함께 굉장히 강렬한 밴드 사운드로 탈춤을 선보이고 탈도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하회탈 이런 것도 물론 전통 탈도 나오지만 LED 탈에서
1: LED 탈이요?
0: LED에서 탈이 이렇게 또 바뀌기도
1: 또
0: 하고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재밌는 그래서 전혀 전통을 모르시는 분들도 오히려 최근에 K-POP 댄스라든가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굉장히
1: 재밌게.
0: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야,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굉장히 힙하고 재밌어요.
1: 야, 탈바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1초 만에 가면 바꾸는 거 이렇게
0: LED로 바꿔줍니다.
1: LED로.
0: 네네.
1: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LED로 바꿔줍니다.
0: 네네. 그런 다양한 탈들을 보는 재미 또 그리고 그 무용수들이 탈춤으로 펼치는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야, 이게 요새는 국악이 그런 국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0: 네
1: 그죠?
0: 그러니까 물론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지만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도 전통의 저희 영역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실 만한 공연들이 많아요.
1: 자, 음악 공연은 익숙하지만 무용 공연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이런 거 보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소개해 주실 공연 있을까요?
0: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국립창극단 효명이라는 공연이에요. 국립창극단이 올해 내놓은 아마 대형 신작?
1: 신작?
0: 네, 대형 신작이고 해오름 극장이 저희가 대극장이거든요.
1: 네네네네.
0: 굉장히 규모 있고 스케일 있는 그런 멋진 대작을 준비 중입니다.
1: 이 창극이면은 뭐 우리는 알고 있는 뭐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같은 판소리를 무대곡으로 만든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효명이 만든 거 창작인가요?
0: 네, 이번에 창작된 작품이고요. 사실 네? 창극이 예전 같은 경우엔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판소리를 배역을 나눠서 했던 그게 이제 네네네네. 창극의 초창기 모습인데 요즘에는 뭐 셰익스피어, 그리스, 미극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크로스오버 소위 말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소리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 씨가 맡았던 그 실제 모델이 효명세자인데
1: 네, 그
0: 그걸로
1: 사람,
0: 이제
1: 네,
0: 그 효명이 그걸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춤과 음악으로 일종의 나라의 변화를 꿈꾸었던 그런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예약 정치를 꿈꿨던 효명의 행보에 집중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와, 근데 이제 뭐 춘향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작곡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공연한 건데 이것도 다 창작 작곡을.
0: 네네, 작창가로 저희 이전 단원이었던 유태평양 씨가 저희 작창을 맡아서 또 새롭게 작창을 하셨고.
1: 네.
0: 대본도 새로 쓰고 전부 다 창작입니다.
1: 근데 저 아까 귀를 아직 기억하는 게 셰익스피어를 창극으로 한다는 게
0: 네, 저희 굉장히 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네. 정영도 연출께서 거의 연출상 후보까지 올라가셨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 음악은 국악인가요?
0: 네, 소리가 기본으로 있긴 한데 뒤에 음악이라던가 작창을 이제 새롭게 다 창작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악기가 국악인가요? 아니면
0: 국악기도 밴드? 들어가고 저희 수성반주라고 해서 그런 국악기 수성반주도 있고 어떤 서양 악기가 같이 혼합되기도 악기. 하고 작품 성격에 따라 그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1: 창극. 네. 말로만 들어서 너무 이제 완전 국악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0: 네. 발성만 이제 소리를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하지만 뿐이고. 그냥 뮤지컬의 한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창극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셔서 나름 팬덤이 꽤 저희가 많아요. 거의 창극단 공연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경우도 많고 딴 것보다 저희가 티켓값이 저렴합니다. 굉장히 멋진 세트와
1: 무대인데.
0: 네, 그리고 짱짱한 배우분들과 음악 굉장히 고퀄리티 무대인데 저희가 문체부 산하의 어떤 책임 운영 기관으로서 저렴한 티켓값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창극단 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세금 내는 보람. 네, 이번에도 좀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작을 준비 중입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준수 씨도 창극하시나요?
0: 네. 저희 창극단 대표 간판 스타셨고 네네. 이제 퇴단을 하셔갖고 개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 보호자라는 작품에서 객원단원으로 또 출연을 하셨어요.
1: 그럼 정말 많이 보러 가셨겠네. 많은
0: 네,
1: 분들이.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겁니다.
1: 예, 이게 여러분 저도 처음 아는 거지만 이게 창극이라고 판소리를 무대 극으로 하는 겁니다.
0: 네.
1: 오페라 뮤지컬 같은 장르고요. 네. 볼거리가 정말 많네요. 들어만 봐도.
0: 네. 그리고 창극 효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름을 하면 위인전처럼 이 사람이 뭘 했고
1: 일대기를
0: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0: 이건 그렇다기보다 이제 효명이 딱 추구했던 어떤 예약정치 이런 왜 예약정치를 왜 꿈꾸게 되었나 그런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궁중 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장악원 또 어떤 대장간 뭐 이렇게 공간들의 대비도 굉장히 세트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드러내고 있고 이 역사적 사실 위에 또 이럴 때는 팩션이라고 해서 좀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권력 세계 밖에서 살아온 그 소위 킬러라고 하죠. 여성 킬러. 그러니까 살수라고 하는데 그런 묘묘라는 가상의 인물이 궁에 들어와서 원래 효명을 제거하려는 임무가 원래 있었는데 효명이 꿈꾸는 이런 예약 정치에 감화가 돼 점점 변해가는 그런 과정도 만나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드라마도 있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신 김재덕 안무가께서 안무를 맡으셨어요. 이분이
1: 네.
0: 직접 음악도 하시고 안무도 직접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그런 궁중정제, 뭐 춘행전이라던가 현대무용과 혼합을 시켜서 굉장히 화려한 군무를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무대에 총 66명이 등장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 있고 볼거리, 들을거리가 풍부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저 보러 오고 싶을 정도예요.
0: 한번 보러 오시면은 네. 저희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 또 국악관현악단 공연이네요.
0: 네. 국악관현악단 공연인데 좀 굉장히 특이한 공연입니다. 일단은 공존이라는 제목이고요.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는데 요새 AI가 워낙 대세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AI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협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국악관현악단과 같이 말 그대로 공존을 하는 그런 무대를 꾸리는 그런 공연이에요.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좀 이런 시도를 좋아하셔갖고 원래 2023년에 로봇 지휘자가 등장한 적도 있었고요.
1: 로봇가 지휘를 했나요?
0: 네, 실제로 로봇이 등장해서 지휘를 했고 그리고 또 같은 해 관현악의 기원이라고 해서 VR 기술을 활용한 그런 공연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단순히 이제 이 기술을 써봤다가 아니라 정말로 인공지능이랑 사람이 만드는 예술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한 작품이에요. 국내 생성형 AI 음악 스타트업 포자랩스가 참여를 해서 5편의 새로운 국악관현악곡을 만들었고요.
1: 네.
0: 요 곡을 국악관현악의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작곡했냐면 저희가 관객 설문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감정 같은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네. 나를 위한 한마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남겨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AI 지음이라는 친구가 가사를 썼어요.
1: 아하.
0: 네, 그래서 그걸로 AI 보컬 노래 협연까지 같이 하는 네, 그런 무대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일반 관객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까 봐 저희 네. 카이스트의 뇌과학 전문가인 정재승 교수님께서 같이 하세요. 그래서 현악의 관객들에게 소개도 하고 배경 지식도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때 이 AI인 지음이 공동사회자로 또 같이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1: 화면인가요?
0: 아마 그거는 무대에서, 무대에서 확인을 직접 어떤 형태로 등장하실지 보시면 될 것 같고
1: 궁금해.
0: 그래서 같이 진행도 하고 네. 직접 무대에서 협연도 하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예술도 이제 더 이상 뭐 디자이너 필요 없다. 음악가도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네. 이번 공연에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이 양쪽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무대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궁금해요. 갑자기 네. 사람이 나와서 AI인 척 하는 건지 진짜 AI 기계인지.
0: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될 거고
1: 궁금해.
0: 어떤 식으로 무대에 구현될지 당일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국립에서 하는 공연은 다 궁금하네요.
0: 저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6월 26일 저녁에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거 듣기만 해도 막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1: 언뜻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2023년부터 이런 시도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0: 네.
1: 그동안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궁금하네요. 우리 PD님 보셨을 땐
0: 네.
1: 이게 시도가 진짜 혁신적이다든지 에이 저런 거 어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관객들 반응도.
0: 일단 저희 로봇 지휘자 에버식스를 도입했던 부재라는 공연이 네. 이때 정말 국악관현악단 언론 행사를 한 이래로 정말 가장 많은 관심을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오셔서 취재를 하셔서 이때 막 AI에 대한 논의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던 시대라 근데 사실 그 에버식스 같은 경우에는 AI는 아니고 네네. 정말 이제 그 지휘 동작을 학습한 로봇인데 그때 사실 근데 발상은 그거였어요. 지휘가 단순히 박자만 맞추는 거면 로봇이 오히려 적응하잖아요. 로봇 지휘자로 대체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휘자의 부재를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해서 실제로 로봇 지휘자가 하고 또 사람 지휘자가 또
1: 비교 채용.
0: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1: 재밌다 재밌어.
0: 이것도 재밌는 게 에버식스가 연습을 하잖아요.
1: 네네네.
0: 이 지휘를 따라가다 보면 이 친구는 분명히 같은 박자 너무 정확한 박자인데 단원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점점 빨라지는 기분이 든대요. 박자가. 그래서 단원과 같이 인간이 호흡하면서 하는 박자랑 이게 또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일단 사람만의 그런 페이스와 호흡이 있는데.
1: 템포라는 게 있지.
0: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친구가 저희 지휘단 단상에 이렇게 딱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올라왔는데
1: 네네.
0: 관객분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를. 그래서 사실 막 동작을 정말 일반 지휘자처럼 너무 복잡한 동작을 못하고 단순한 지휘만 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되게 귀여워해 주시는
1: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0: 생각보다 이렇게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 좀 뭐랄까 호의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궁금하네요. 에버식스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0: 이것도 한번 사진이 있을 거예요.
1: 있을 거예요. 네. 에버식스. 야, 이게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어떤 혁명을 일으키시네요.
0: 네, 공연. 저희가 베이스가 전통이지만 시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동시대와 같이 맞춰갈지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이니까 성악이니까 이쪽이 있지만 국악과가 따로 있거든요.
0: 네.
1: 국악과 선후배 뭐 친구들이 옷을 제일 잘 입었어요.
0: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하고 다녀요.
1: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 본인들이 하는 게 한복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0: 가장 힙하게.
1: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다르다.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에요. 자,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제 6월 5일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 이병우와 함께 공연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0: 네, 어제 막 공연을 끝냈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장화홍련, 스캔들, 왕의 남자 이런 영화음악으로 워낙 유명하신 음악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또 유명한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7년 만에 어떤 타장르의 거장 뮤지션과 함께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병우 음악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히트곡들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서 만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운 곡도 선보이셨어요.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을 위해서 각자의 입장이라는 신작을 작곡을 했고 실제로 본인이 기타리스트로서 협연까지 참여를 하셔서 많은 관객들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1: 야, 이것도 뭐 아주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립극장의 6월은 정말 다양한 공연으로 아주 넘쳐납니다. 자, 다음에는 7월 중순쯤에나 뵙게 될 것 같은데
0: 네.
1: 혹시 미리 뭐 7월 공연이나 뭐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국립극장의 7월은 축제 기간입니다.
1: 오.
0: 저희 음악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1: 네.
0: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이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 양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온 그런 음악 축제예요. 지금까지 8만 8천 명이 다녀가셨고
1: 오호.
0: 평균 객석 점유율도 약 90%를 기록하면서 저희로서 아주 대표적인 음악 축제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다 젊고 대중적인 축제를 지향하는데요. 이번 축제의 예술감독이 그 슈퍼스타라는 곡 아시나요? 괜찮아
1: 잘될 거야.
0: 네. 그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님이 예술감독으로 오셨고 그 국립창극단의 젊은 소리꾼인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감독으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예전에 뭐 양방원 선생님이라든가 뭐 나연성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께서 보통 예술감독으로 하셨는데
1: 네.
0: 대중음악계 분께서 이렇게 예술감독을 맡은 것도 최초이기도 해요. 이것부터 지향점이 워낙 확실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의 면면이 좀 화려합니다. 강산희 씨 나오시고 선우정아 씨,
1: 네.
0: 안예은 씨 그리고 그 워킹으로 워낙 잘 알려진 립제이, 댄서분까지 해서 익숙하셨던 그런 대중문화 아티스트 분들께서 저희 전통 음악이랑 만나서 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돼 있고요.
1: 네.
0: 립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댄스랑 전통 연희가 합쳐져서 현대적 구판을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각오를 내보이셨고
1: 네.
0: 강산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소리꾼 정복원 씨랑 같이 무대를 하시는데. 판소리 사철가를 직접
1: 하신다고요?
0: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도전을 하시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 국립창극단의 김수인 씨
1: 네네.
0: 같은 경우에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고 해서 블루스 음악과 전통음악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시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다채로운 시도들이 저희 총 12개의 공연이 마련돼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이야 정말 대단히 대단합니다. 여우락이 즐거울 락이었군요.
0: 맞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준말로 여기 여우락 페스티벌이고요.
1: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0: 네네. 저희가 보통 전통음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지루하고
1: 네네.
0: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있는데 오시면 웬만한 음악축제보다 더 신나고 웬만한 락페보다 더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뭐 6월뿐만 아니라 지금 7월도 장난이 아닙니다.
0: 쉴 틈 없이 달립니다.
1: 저 국립극장. 네, 근데 공연하시는 분들이야 공연만 하고 가시는 건데 이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극장이 쉴 날이 없이 불이 꺼질 날이 없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공연 소개만으로도 약간 이렇게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뒤덕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 2회차입니다. 2회차 꿀팁은 지금까지 이제 나오신 분들이 공연장에서
2: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알려주셨거든요.
0: 아, 네, 인증샷 중요하시죠.
2: 그렇죠. 이제 뭔가 딱 찍었을 때 여기가 공기국장 봤습니다. 하는데 그 포토존.
0: 네.
2: 가장 넘버원 포토존.
0: 일단 저희

0: 국립극장에서 저희가 약간의 언덕이거든요.
1: 네.
0: 언덕을 올라오자마자 보통은 국립극장 건물로 바로 향하세요.
1: 아,
0: 그럼
1: 그렇죠.
0: 건물만 보시는데 거기에서 약간 10시 방향으로 틀어서 보시면 그쪽에 남산 위에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종의 숲이랑 저희 남산타워랑 극장이 한 프레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셔서 극장으로 정면으로 공연에 늦으셨으면 당연히 빨리 가셔야 되지만
1: 네.
0: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올라오셔서 약간 10시 저희 구내식당 방향이거든요.
1: 네.
0: 그쪽을 보시면 남산타워와 저희 극장 건물과 그런 녹음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나오셔서 그쪽에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좀 나는 어떤 힙스터 같은 뭐 이제
1: 네네.
0: 멋진 카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저희 해오름 극장 객석 2층, 그러니까 일반 층으로 치면 3층이에요. 객석
1: 네네.
0: 2층으로 올라오시면 북라운지가 있어요.
1: 아, 위에.
0: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책 보실 수 있는 어떤 소파라던가 그런 데스크도 마련이 돼
1: 네네네.
0: 있고 앞에 통창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
1: 공식 통창이죠.
0: 전경을 감상하면서 그런 책도 보실 수 있고 북라운지이기 때문에 뭐 음료 같은 거안 시키셔도 되고
1: 네.
0: 그냥 편하게 책 보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과 함께 이렇게 그
1: 있어
0: 저희
1: 보이게.
0: 책과 티켓과 함께
1: 그쵸.
0: 이렇게 뭔가 공연 전에 일종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그런 인증샷 같은 것도 이쪽에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보통 이제 팜플렛이나 티켓 꼭 찍으시는데 이 국립극장은 거기서 찍으시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진짜 공연 설명만 해도 이게 좀 재밌는데 진짜 이번에 무조건 들으시는 분들이 국립극장 공연은 하나 이상은 꼭갈것 같습니다. 지금
0: 네.
1: PD님도 계속 가겠다고.
0: 네, 6월달, 7월달 멋진 공연들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1: 야, 진짜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어제 국립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공연을 가진 이병우의 영화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 중에서 반허공 이병우의 음악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린테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 주말이자 현충일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만큼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겉옷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6.5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도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외곽 양양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 부근 일대로 9km 구간 정체가 6시 중반대부터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목포 쪽으로 가는 길은 금천 부근 부근과 안산에서 순산터널, 비봉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5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5km 구간이 밀리는데요. 그 전으로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 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투표소들의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대치가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시위대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말 그대로 밤새 시위가 이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2: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위대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밤새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계속 모든 출입구를

0: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대가 체육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는 어제 오전 개표가 시작되자 이곳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들을 틀어막았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누군가 나오려면 시위대들이 몰려들어 차단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낮에는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이 경기장 안에 갇혔다가 빠져나왔는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지금 개표가 모두 끝난 투표함도 이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0: 네, 이곳 개표소에는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밤을 새운 시위대가 개표소 봉쇄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고작 수십 미터 떨어진 체조 경기장과 잔디마당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 긴장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2: 이 중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4: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3: 대조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5: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3: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경찰이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0: 농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이틀째 의원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개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총장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이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일 오전부터 본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조치가 없었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 득표를 기록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 부정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0: 12대 4로 끝난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야당에선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 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4: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입니다.
2: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5: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4: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2: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도 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받겠지요.
2: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8: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4: 국민의힘
8: 위해서는
4: 의원입니다.
8: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0: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사실상
2: 국민의힘
1: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2: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5: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7: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5: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보수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8: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9: 예.
8: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9: 예.
8: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5: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3: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낮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7.2도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은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요.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외곽 쪽으로는 6시 중반대부터 일부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 이후로 충청권 진입해서 천안 부근 일대로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가는 길은 강일에서 서종 사이로 20km 구간으로 가장 길게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비봉 부근, 팔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7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만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8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텔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가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룡에 대한 감사의 마음, 현충일인 오늘 하루 의미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뉴스 앤 뮤직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릴게요.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6월 6일 토요일 6월의 첫 주말이자 현충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곁에서 오늘의 의미 다시금 상기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음악과 여러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문자 참여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Lies, Take That의 Reach Out.

가레스 게이츠 그리고 테이크 댓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35% 내린 5866.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65%가 빠진 738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4.18%가 내린 25,709.4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에 대한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미 이민국이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나자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핵심 인사들이 최고 수준의 핵 전문가들이 집결한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전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찾아 기술 전문가팀과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질 60일간의 핵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 오전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No Doubt의 Don't Speak. 진추하의 One Summer Night.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금값이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현재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3.1% 내린 1온스당 4,36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하락으로 인해 연초 수준으로 떨어지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국제 은 가격도 급락하면서 은 현물 가격은 6.8%가 하락한 1온스당 68.8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1억 600만 달러, 약 1,650억 원 규모의 합동 정밀 직격탄과 관련된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정밀 직격탄은 기존 재래식 폭탄의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 유도폭탄으로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실험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얼굴에 통증을 느껴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 남성을 포함해 건물에 있던 9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험 도중에 떨어진 시약을 닦아낸 휴지가 장비의 열기에 가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3025번님 인사 나눠주셨고요. 2683번님, 마늘 뽑는 밭에 울려 퍼지는 에버그린 첫 곡부터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로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양하영의 친구라 하네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오늘은 15도 안팎 벌어지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비교적 서늘하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8.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도 29도, 김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계속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사고 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의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는 서행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월릉에서 신내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운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0: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3: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4: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0: 김인수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입니다.
2: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국회 국정조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6: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 작전하듯 쳐들어가서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과천 중화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6: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5: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길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요.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보수 야권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가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9: 양복 기세에 금배지를 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벅찬 표정으로 90도 인사한 한 의원은 12.3 계엄의 밤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면서 보수 재건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8: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9: 초선 의원을 향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한 의원은 친한계와 의기양양 세과시에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으로 입성한 새 얼굴 4명이 인사했습니다.
10: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11: 생각합니다.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보수의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 선거 책임론 속에 장동혁 대표가 빠진 사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소회를 비구람으로 정의하며 눈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3: 다음 총선 꼭 이깁시다.
11: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9일에 치러지는데 사선 김도읍, 삼성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빠르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를 넘어 중진들도 물밑에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유희동, 한동훈 등 개혁파 3인의 당선을 신호탄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삿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열흘 앞두고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며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지도부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친명계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이겼지만 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선거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161명 의원 앞에선 정 대표는 대승이라는 전날 총평을 반복하는 대신 지방선거 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니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2: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1: 당 차원의 반성부터 하자는 거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청래 책임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의 값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4: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3: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1: 일찌감치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송영길 의원도 육선 등원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5: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 교사가 돼서
1: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표 연임 준비의 포석으로 활용해 사실상 패인을 제공했다는 친명계의 냉담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지역 패배의 원인을 왜 당대표에게서 찾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책임론 핑퐁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건데 개파 간 알력 싸움에 집중하다가 정작 선거로 표출된 민심 분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격이 없이 소통했습니다. 젠슨왕의 방한 첫날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CEO.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8: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7: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탱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8: 제 친필 사인과 페이커 선수 사인이 들어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100만 달러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9: This might be worth $1 million.
7: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보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8: 한국의 제 파트너들은

0: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한 해를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1: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배경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엔비디아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채용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채용 홈페이지에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센터 소속 피지컬 AI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AI 기술센터는 싱가포르와 영국, 타이완 등에서만 운영하는 거점으로 설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글로벌 기술 전략 요충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디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인 것 같다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안다면 일하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3: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 조건으로 동결 자금 37조 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이례적으로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배경, 무슨 의도일까요?
4: 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미 CNN 방송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 조건으로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의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미국 매체를 통해 이란의 요구 조건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레자이 고문은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가 타개해야 한다면서 공은 트럼프의 코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걸 깨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셀 레자의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4: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핵 합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비난해온 트럼프로서는 대규모 동결 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레자이 고문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란도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전쟁 가능성은 작다며 확전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레자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니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고 양국이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업 관련 회의 참석차 이동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관련된 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우리는 매우 빠르게 이란 문제를 마무리할 겁니다. 서류 한 장으로 끝내든 매우 거친 방식으로 끝내든 강력한 결과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물밑 협상과 함께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액화 석유 가스를 오만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른바 그림자 네트워크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그림자 선단 등을 계속 잘라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인도양에서 이란 원유 거래 혐의로 미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대형 유조선을 차단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제재 대상인 무국적 선박 MT 다비나호를 해상에서 차단했다면서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은 어디서든 차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선박이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으로 원유로 거의 가득 찬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핵심 인사들이 최고 수준의 핵 전문가들이 집결한 미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는데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행될 이란과 핵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여서 MOU 체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피가 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햇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집회 준비로 이미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1,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서서문로는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3거리 사이 양방향이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교 부근 1차로에서 전시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고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부간 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동부간 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 월릉 분기점을 못간 지점 3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각각 잠깐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망향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사이와 천안호두휴게소 부근 일대로 이제는 9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제71회 현충일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결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하루 보내봐야겠죠. 8616님 조기 개항하러 일찍 회사로 갑니다 하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명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또 오늘 하루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앱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창 통해 신청곡 사연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패산에서 여유있게 산행하며 뉴스 뮤직 듣습니다. 근데요, 다들 선크림 바르고 밖으로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날씨 진짜 많이 덥다고 하죠. 자외선 차단에 진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선크림, 양산, 그리고 뭐 땀 닦을 가벼운 손수건 이런 것들 외출할 때 필수 아이템이다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노래 두 곡도 이어갑니다. Take That의 Back for Good 그리고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오전 8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 위스콘신주 치페와 폴스를 찾아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거나 그 반대일 것이고 합의 서류이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강경한 방식이 아마 더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린 빠져나올 것이고 그러면 비료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며 기름값과 가스 가격도 다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조별리그 경기가 치러지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가 발급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밤 사이에 이란 대표 선수단들에게 미국 입국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벨기에와 이집트, 뉴질랜드와 G조에 속한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글우드와 시애틀에서 치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블루탄 옥탑방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딸은 경상을 입은 채 구조됐습니다. 2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은 저희가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만나볼 노래,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3025님 신청곡. 이어서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 9849님 신청곡 들어볼게요.

8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35%가 내린 5866.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65%가 빠진 738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18%가 내린 25709.4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관련 AI 기업들과 만나 지분 참여 등의 잠재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미국 국민을 기업의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대가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해 국가에 이익을 낸 것을 성공적인 선례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에 대한 망명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미 이민국이 39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심사 결정을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까지 띄워드릴게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종일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주요 고속 도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망향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21km 구간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덕수산패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 사이로 19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목포 쪽으로 가는 길은 안산에서 순산터널, 비봉과 화성휴게소 사이, 그리고 바람부근과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이제는 모두 앞에 26km 구간으로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love you and Slase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고립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는 마감됐지만 개표 절차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경기장 직원, 취재진은 3시간가량 개표소 안에 갇혔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개표소 주변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은 건데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나오려면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개표소에서 빠져나온 인파도 있었지만 선관위 관계자 30여 명은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2: 이 중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 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4: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3: 대조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